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태어나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먹었을 치킨과 떡볶이지만요. 아는 맛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요.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본 영화도 게임도 아는 재미가 무섭다고 오프닝만 시작돼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몇 번을 경험해도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늘 반갑거든요. 매주 반복되는 주말이고 익숙하게 흘러갈 하루겠지만요. 너무 잘 아는 확실한 행복들이 우리를 또 설레게 하는 거겠죠. 물론 그 사이사이 의외의 즐거움이 보너스처럼 찾아오면 더 좋겠네요.

7월 11일 토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균입니다. 아침복 오늘 첫 곡은요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이었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균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 아는 자의 미가 제일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미 몇 번을 경험해봤지만 익숙한 즐거움에서 오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저는 그 인스타그램 그 유머 인별그램 네 그 유머 영상 중에 그거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진짜 몇 가지 동영상이 있는데 좋아하는 그 등산객들이 어디 건너려고 하다가 한 분이 이렇게 넘어지세요. 그래서 다른 분이 아 이거 조심해야겠냐고 하는데 그분이 더 세게 넘어지세요. 그 되게 유명한 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봐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또 좋아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그 무한도전에서 제동이 형이 나온 김제동 형이 나오는 편 있거든요. 집에 놀러 가거나 뭐 그랬던 아니 그거는 몇 번을 봐도 네 참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뭐 예상과 특별하게 다르게 흘러가지 않아도요 익숙한 편안함 이미 다 아는 즐거움이 우리의 주말을 또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아침봉도 똑같아요. 매일 봉디가 똑같은 개그를 하고 똑같은 응원송을 불러도 아는 맛이 무섭다고 이거는 뭐 거의 라면 같아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여러분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네 헤어나온다 찾아갈 거예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실크소닉 스케이트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55882님께서 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식이 다 거기였는데요. 입장곡도 비슷하고 줄의 내용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에는 순서부터 가지각색이라서 보는 재미가 있네요. 이번 주도 결혼식 두 개가 있는데 기대됩니다. 약간 맞춤으로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주례는 최근에는 많이 없어지지 않나요? 저도 주례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주례를 안 하고 서로 이제 편지 읽어주는 걸로 대체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나네요. 전날 편지를 썼는데 너무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결혼하신 분은 꽤 길게 편지를 썼는데 저는 굉장히 짧게, 네, 한 줄인가? 내가 잘할게, 뭐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썼던, 네, 저희 지금 작가들이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네. 저희 예식장에서 많은 하객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면 또 아내가 먼저 읽었어. 네. 아찔하네요. 노래 두 곡 들을까요? 화사, So Cute, 스텔라장, 아름다워.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서미진님께서 아침봉 들으면서 새차 걸레질 중인데 뒷범퍼 번호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어디 갔어 하면서 당황했는데요. 살짝 올라간 트렁크 문에 번호판이 달려 있었네요. 아침봉을 너무 집중해서 들었나 봐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네, 그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예 번호판이 원래 범퍼 쪽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트렁크 쪽에 달려 있는 그런 차들도 있으니까 그냥 미진님이 타는 차지만 파악이 안 됐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아침봉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노래 들을게요. 윤미래 떠나지 마.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컬투쇼 20년 골수팬 쇼다는 교사 부부 이선미
1: 황영아입니다.
0: 20년 전 스승의 날 첫 방청을 다녀온 이후 지금까지 쭉 컬투쇼를 듣고 있는데 그때 제 뱃속에 5살 된 아이가 지금은 20살이 되었답니다.
1: 컬투쇼로 태교하고 늠름하게 자란 우리 아이를 보면 컬투쇼가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컬투쇼 20살 생일 축하해.
2: 20주년 컬투쇼.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방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기분도 좋아지면서 싹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하면서 잡생각도 사라지니까 잠시 고민도 잊혀지고요.
1: 새로운 걸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본 자전거 타기를 해보거나 친구들이랑 안 가본 장소를 놀러가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기분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해본 것만 해보지 마시고 안 해본 걸 한번 해보세요.
2: 올여름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하나쯤 미리 준비해두는 건 어떨까요? 신나는 일, 몰두할 수 있는 일들을 차곡차곡 떠올려두면 더위도 한결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토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지혜님께서 이사 온 아파트에서 친해진 30대 아줌마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에 애들 재우고 만나서 보드게임 하면서 노는데요. 하루 이틀 멀다 하고 모여서 웃음꽃을 피웁니다. 신랑이 이 정도면 큰 평수에서 다 같이 살자고 하네요. 그럼 좋긴 하겠다. 왜냐하면 애들 키울 때는 좀 우리 집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족이 다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좀 친한 사람들끼리 약간 한 공간은 아니어도 좀 옹기종기 이렇게 살면은 좀 아이들 키울 때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4762님께서 제가 키우는 몬스테라에서 새 잎이 뽕뽕 나왔어요. 기특하고 예뻐서 봉디에게 자랑하려고 왔습니다. 신청곡은 앨리스 머튼의 노 루츠입니다. 오, 그러게요. 새 잎이 만약에 방방 나왔으면은 사실은 저한테 자랑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뽕뽕 나와갖고. 그냥 뽕뽕 나왔기 때문에 아침봉의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4762님. 네. 아우 참. 몬스테라는 어쩜 새 잎도 뽕뽕 나오게 할까요? 네. 신청곡 앨리스 머튼의 노 루츠 듣고요. 지혜님의 신청곡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다녀오더니 좀 이상해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샌드위치랑 커피 준비해놓고 저를 깨우는 거 있죠. 좋은 건 둘째치고 당황스럽고 황송하고 어색하네요. 왜 저럴까요? 뭘 잘못한 걸까요? 봉디의 생각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약간 외국 느낌이긴 하네요. 샌드위치랑 커피를 준비해놓는다는 게. 아니,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으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외국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물씬 젖으신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약간 장기간 출장을 가 있으면 좀 떨어져 있다 보면은 어떤 그런 애틋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땐 긍정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럴 때 어떤 이 민망함 때문에 괜히 무안을 주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네. 계속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서 뭔가 같이 그거에 호응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남편분이 그 달라진 지금의 모습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배소영님이 저희 부부의 두 번째 결혼 기념일이자 제 생일 기념으로 여수로 여행 갑니다. 신랑이 좋아하는 노래 같이 듣고 싶어요. 윤종신의 애니 틀어주세요. 결혼 기념일이랑 생일 기념으로 여행을 가는데 신청곡은 이별 절절하게 이별했을 때 보고 싶다는 노래를 신청곡을 해주셨네요. 네, 윤종신의 애니에 이어서요 성빈나님의 신청하신 태연의 만찬가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으로 마빈 게이 What's Going On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 추천곡을 듣는 시간입니다. 봉보도 차트로 돌아올게요.
10: Hey, what's happening?
11: Brother, what's up?
10: This is a big party, man.
11: Yeah, brother, like a solid.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토요일 3부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는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와 함께하는 봉보드 차트가 이어집니다. 광고 듣고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비타민.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잠깐!

0: 상상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3: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3: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4: 제주항공 짐.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음악은 그냥 느끼는 거야. 매주 새로운 키워드로 음미하는 명곡 퍼레이드. 봉디와 함께 들으실래요? 봉보드 차트 채 check it out. 주말 아침에는 복잡한 설명보다 좋은 노래 한 곡이 더 힐링되잖아요.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제가 또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남자, 봉그레들이 믿고 듣는 DJ잖아요. 전문 리스너로서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로 노래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요.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서태지입니다. Hit it! Hit it! Hit it! 한국의 대중음악은 서태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데뷔와 동시에 가요계 돌풍을 일으켰던 분이죠. 라디오계 지각

변동,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 네, 하면은 아침봉이 같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걸 얘기하면서도 나는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왜냐, 정말 사실이거든요. 라디오계 지각변동이에요. 네, 지금 황 PD가 변동되고 있네요. 서태지와 양현석, 이준호가 함께 결성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곡 난 알아요는 당시에 10대 팬들을 중심으로 열광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요즘에는 랩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요, 이때만 해도 한국어로 랩을 한다는 게 센세이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도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수학여행 무대에서는요, 회오리 춤이라고 하는 이 시그니처 춤이 있는데요, 이게 빠질 수 없었다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 그 수학여행이나 뭐 혹은 무언가를 뽐낼 어떤 무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회오리 춤, 태권도 춤이라고 했나? 뭐 이거를 췄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지만 저 봉디가 최고라고요? 짱짱맨이라고요?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알아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이따 들으시고요. 이어서 2집 타이틀곡이죠. 하영아로 서태지와 아이들은 한국 최초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데요. 힙합과 헤비메탈 사운드 사이에서 나오는 전통악기죠. 태평소 연주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때부터 넓은 힙합 바지와 오버핏 상의가 유행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브랜드는 아마 지금 없어졌지만 이 당시에 티피코시라고 하는 광고를 해서 굉장히 그 브랜드가 또 인기가 많았던 기억도 있네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서태지 와이들의 난 알아요 하여가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문화 대통령 서태지와 함께하는 본보도 차트 이어가 볼게요. 서태지 와이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음악만 새로웠기 때문이 아니죠. 가사도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사랑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청소년 문제, 뭐 갑갑한 교육 현실 같은 사회 비판적인 가사를 담았는데요. 컴백홈은 본인의 가출 경험을 토대로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죠. 당시에 가출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요. 정부의 공익 광고까지 찍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다른 방송에서 방황 중인 우리 봉구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컴백봉 돌아오셔야 돼요. 서태지 아이들의 컴백홈 듣고요. 이어서 들으실 시대의 유감은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을 담은 노래인데요. 너무 신랄한 가사 때문에 심의 통과가 안 돼서 처음에 가사 없이 연주곡 형태로 발매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김밥에 단무지 없는 얘기냐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논란이 되면서요. 다음에 음반 사전 심의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이때 아마 서태지 와이들 팬분들이 이 사전 심의하는 곳에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서태지 와이들의 시대 유감은 이따 들으시고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를 담았죠. 발해를 꿈꾸며입니다. 아, 스케일이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저 봉디의 꿈이 큰데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봉구레들 함께 이뤄주세요. 1등 하고 싶어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까지 듣고요. 4부에 계속해서 서태지 노래 이어드릴게요.

터질 것 같은 내 십자가 날 미치게 만들 것 같다지만 난 이제 깨달았어 아싸 날 사랑해.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조당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오늘 나의 밥상에는 냉이국 한 그릇, 미나리 김치, 투박한 보시기에는 끓는 장찌개, 박목오래시 소찬의 일부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문화를 돌아보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이 오늘 10월 25일까지 열리는데요. 여주에서 출토된 3000년 전 불탄 벽시부터 3, 4세기에 쓰던 도마, 무령왕릉에서 나온 6세기 수저와 식기, 김홍도의 주막과 새참 같은 옛그림까지 한자리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왔는지가 곧 우리가 누구

0: 후인지 말해준다고 하죠. 세계인이 즐기는 K푸드도 오랜 세월 함께 나눠 먹던 소박한 우리 밥상에서 시작된 셈이네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토요일 4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서태지 노래와 함께하는 봉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헤레! 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서태지와 아이들은 갑자기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여줬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요.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그 후로부터 2년 뒤에 갑작스럽게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앨범을 발매했을 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어요. 네, 보컬을 포함해 모든 악기 연주를 원맨 밴드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든 앨범인데 이게 저랑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침봉에서도 보면은 저 봉디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웃음부터 감동까지 다 주잖아요. 네, 원맨 DJ 봉디예요. 뭐라고요? 다른 DJ도 그러고 있다고요? 난 못 봤는데. 서태지의 테이크 5 듣고요. 칠레 이스터섬의 거대한 석상 모아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곡이죠. 뮤직비디오도 이스터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기타리스트가 고산병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제작비만 무려 8억이 넘게 들었대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데요. 근데 모아이 석상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정말 존재감이 엄청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존재감이라는 게 또 제 노래 같아요. 네. 뭐라고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다 알면서 우리끼리. 네. 서태지의 모아이 듣고 올게요.

서태지의 테이크 5에 이어서 모아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서태지가 늘 사회 비판적인 음악만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굉장히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의 곡도 발표했었어요. 드라마 응답하라 19 1994죠. 네, 1994의 OST로 이게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탁 막히네요. 네, 제가 이렇게 실수하니까 황PD가 제일 좋아하네요. 네, 그 OST로 많이 기억하는 성시경의 너에게가 원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원곡인 거를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성시경 목소리를 듣는 너에게입니다. 이어서 들을 곡은 아이유 씨가 부른 소격동인데요. 아이유 버전이 먼저 공개가 되고 이후 서태지 버전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던 곡이죠. 같은 노래인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실험적인 도전이잖아요. 저도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어쩌라고요? 라는 멘트를 날리고 응원송도 부르면서 뭔가 봉구레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네, 역시 뭔가 천재끼리는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래 듣자고요? 그럴까요? 아이유의 소격동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Oh my god, K-pop concert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4: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4: 찜
5: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은 끝곡으로도 서태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을 들을 건데요 이 곡은 사랑해준 팬들에게 전하는 가사인데 이런 팬송이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에 굉장히 특별했던 그런 곡이었던 걸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따라서 앞에 소개한 예문은 각각 종이가 얇다, 실이 가늘다로 바꿔야겠죠. 또 이 두 단어는 반대말을 생각하면 훨씬 구별이 쉬운데요. 가늘다의 반대말은 굵다이고 얇다의 반대말은 두껍다를 기억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죠. 김부장에서 세상 평범해 보이는 김부장에게 하루는 불량배가 시비를 겁니다. 김부장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말하죠.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불량맨은 김 부장을 보내주면서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며 거들먹거립니다. 근데 김 부장이 사과한 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김 부장은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전설의 특수 공작원이었거든요. 현실에서도 그래요. 진짜 강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과시는 강함보다 결핍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드라마 김부장에서 알파 드라이브 1의 고고였습니다.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 소지섭, 최대훈, 윤경호, 주상욱 배우가 출연하고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아빠가 하나뿐인 딸을 되찾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어 싸우는 복수 액션 드라마. 2회 만에 시청률을 15%로 넘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50분에 보실 수 있어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으로 함께해요. 좋은 영화 음악과 재밌는 퀴즈 한가득한 선물까지 알차게 누리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아르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르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1: 이동희가 사랑하는,
2: 이은지가 좋아하고,
3: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4: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다솔님이 엄마가 요즘 하선 언니의 OOTD에 푹 빠져 있대요. 뿐만 아니라 방송도 다 챙겨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캔디 따라 다 사고 싶다는 우리 언니 미쳐. 딸내미 지갑 절대 지켜. 이러나 저러나 행복한 우리 엄마를 위한 노래 추천합니다. 애니메이션 슈퍼배드2에서 펄의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어머나 아유 감사합니다. 5086님은 아내가 뇌종양 수술한 지 어느덧 500일이에요. 처음 발견했을 때 지금과 같은 삶은 생각도 못하고 매일이 슬펐대요. 아이고야. 잘 이겨내고 있는 와이프를 보면요. 참 멋있고 단단한 사람이구나 싶어요. 측두엽 위치라 기억력 감소와 발작이 걱정되지만 그 또한 받아들이며 지내려고요. 우리 5086님 아내분 수술 잘 되셔서 다행이고 회복도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영화 와일드싱에서 오정세의 네가 좋아 신청해요 하셨고요. 1525님은 요즘 훌쩍커버린 아들을 볼 때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고 아들 어렸을 때 영상만 붙들고 지낸다고. 사춘기 절정인 중2 아들과 함께하면서도 아들 어린 시절이 이토록 그리운데요. 우리의 부모님은 그 마음이 어떨지 짐작도 안 되네요. 저희 엄마가 즐겨 들으시던 노래 영화 세시봉에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두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와일드싱에서 네가 좋아, 그리고 영화 세시봉에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신청하셔서 틀어드렸습니다. 3816님이 캔디 어른이 되니까 상상력 달라지는 것 같대요. 왜요? 어렸을 땐 토이스토리 보면서 장난감이 움직이는 상상했다면. 그치 그치? 지금 그냥 복권 당첨되

뭘 살까? 주식으로 하면 뭐 할까? 이런 상상들 한다고. 그러네. 이게 상상력도 같이 크네. 사회에 너무 찌들었나 봐요. 하셨습니다. 아, 요즘 또 주식에도 다들 막 빠져 사시죠. 미나님이요. 저는 이번에 영화관에서 처음 공포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는 바로 살먹지. 어우, 무서워. 근데 돌탑에서 손인지 눈인지 나오는 장면 있거든요. 있지, 있지. 눈도 나오고 손도 나와. 다 나와. 네. 그 장면에서 소리도 못 지르고 깜짝 놀라서 먹고 있던 팝콘을 허공에 던졌다고. 저 옛날에 분홍신보다 이랬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 비명 지르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아직도. 역시 영화관에서 보는 공포영화는 더 실감이 난다고. 남편은 살먹지 얘기하면 제가 그날 던진 팝콘에 대해서 얘기해요. 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앞에 누구 없었나 보대. 전 너무 아직도 죄송합니다. 윤서님은요. 여고 시절에 체육 선생님께서 연애는 바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고, 그러네. 결혼은 산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한다고. 그러네. 이게 그땐 산 좋아하면 아저씨 같다고 싫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험난한 과정을 잘 이겨내는 진득한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고. 오래 갈 사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늦게 깨달았네 하셨습니다. 삶이 그렇게 내 맘대로 다 되지가 않아.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신청해 주셔서 요곡 듣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뜨거워진 설비를 식히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이 냉각수로 쓰이는데요.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물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는 적정 온도인 26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도 좋겠죠. 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해서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타이탈 털어갔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세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이번 주말 온열질환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 이어 중부지방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기도 오산, 평택, 안성, 화성, 여주, 부산 서부와 창원, 김해, 밀양, 전북 김제, 전주에 폭염경보로 강화됐고요. 안산, 시흥, 부천 등 그 밖의 경기도와 강원, 충청, 영남 곳곳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대전, 광주 34도, 강릉 35도, 대구 36도로 무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에 충청과 전북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한낮 기온 34도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8274님이요. 저는 장혁과 전지현이 나왔던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여친소 이거 다시 쇼츠에 오르던데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뭐 장혁님도 멋있지만 전지현님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기 나왔던 스테이 신청합니다 하셔서 요 곡 들려드렸습니다.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OST 그리고 선물 가득한 퀴즈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손가락을 풀고 귀를 기울여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익숙한 음악으로 도파민 충전하는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1: 빠밤.
0: 영화나 드라마 속 오리지널 스코어. 가사는 없어도 들으면 장면이 딱 떠오르는 음악을 들려드릴 겁니다.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귀 기울여주시고 음악 주시죠.

부모님과 이사를 가던 치이로 텅 빈 마을에서 주인 없는 음식을 먹은 부모님이 그만 돼지로 변하게 되는데, 그 이상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요괴들의 온천장에서 알바를 시작한 치이로 거기서 저주에 걸린 신비한 소년 하쿠를 만나게 된다. 과연 치이로는 하쿠를 구하고 돼지가 된 부모님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음악은 과연 어떤 영화에서 흘렀을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 뽑아서 선물 쓸 거예요. 그럼 이 음악 계속해서 안 들을 수가 없죠.

0: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지금 들으신 음악 어떤 영화에 나온 곡이었는지가 문제인데요. 정답은 바로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애니메이션 센치행에서 히사이시조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우 길어, 줄이고 싶어. 네. 히사이시조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움성, 네. 유집 토토로 이토, 벼랑의 포뇨, 벼위포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벼랑의 포뇨 등 수많은 명작의 음악을 만든 영화음악의 거장이죠. 우리나라 영화 웰컴 투 동막골과 드라마 태왕사신기 OST도 맡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 세상도 너무 좋네요. 선물 받을 다섯 분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슬라임 음악 퀴즈.
1: 빠밤.
0: 슬라임처럼 음악을 느렸다 줄였다 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테이프가 늘어난 듯이. 귀가 좋은 우리 테리우스 여러분은 과연 이 음악이 어떤 작품에 나온 음악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선 느려서 들어볼게요. 네, 이번엔 줄여서 들어볼까요? 이 곡은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요?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으신 곡이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맞춰주세요. 중요 포인트는 노래가 아니라 영화 제목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모르겠지? 노래는 알겠는데 영화 제목 모르겠죠?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아, 우리 테리오스들 약 올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분하죠? 네, 다섯 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자, 힌트송 드릴까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인 영화에서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마지막 슬라임 음악 퀴즈 슬라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려드린 그 곡 바로 이 작품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영화 칵테일. 1990년에 개봉한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칵테일. 성공을 꿈꾸며 뉴욕에 온 브라이언. 하지만 취업에 번번이 미끄러지고 생계를 위해 바텐더 일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선물 한 아름 들고 함께 귀 기울여 보아요. 그럼 슬라임 음악 퀴즈에서 들려드렸던 곡 정석도의 원곡으로 즐겨볼까요? 영화 칵테일에서 톰 크루즈가 화려하게 바텐딩으로 칵테일을 만들 때 흘렀던 노래죠. 너무 잘생겼었어. 지금도 그렇지만 히피히피 쉐이크.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9: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8: 9305님은요.

뒤 28주 된 아가를 품고 있는 임산부시래요. 저랑 남편이 톰 크루즈 열렬 팬이라고. 우리 아이 이름이 그래서 톰이라고. 영화 얘기만 들어도 반가운지 자꾸 뱃속에서 발작이라 하네요. 맞아요. 한창 찰 때죠. 신나서. 아이 귀여워. 화감님은 캔디 오늘 점심은 뭘 먹으면 좋을까요? 얼마 전에 저 이렇게 북카케 우동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캔디는 여름 입맛 없을 때 어떤 음식 먹냐고. 콩국수 먹어야 되고 뭐 북카케 우동 그러니까 약간 모밀류 이런 거 먹으면 좋죠. 그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이사님은 요즘 평일 11시에 수업이 있어서 시네타운을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주말이라 듣고 있어요. 사람은 없을 때 그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캔디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항상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캔디 너무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의 새삼 소중함을 느껴주시는 우리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혜리님이 요즘 공부하느라 힘든 큰 아들이 핫도그가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 가족 다 같이 핫도그 먹으러 일산에서 양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거기 두물머리 핫도그 먹으려고요? 그렇게 맛있나 그게 그렇게? 먹어는 봤는데 식어서 먹어서 잘 모르겠던데 가서 먹으면 맛있나 보다. 어머 거기까지? 일산에서? 와우 역시 아드님이 한창 힘들 때라 지금 상전이구나. 네. 시네타운의 영화 음악 들으면서 가니까 더 신나네요 하셨어요. 또 간 김에 또 머리 식힘 좋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서 태연의 꿈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아, 올리비아.
3: 아, 올리비아. 아, 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너무 긴장되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는데 막상 해봤더니 어라 별거 아니잖아 싶을 때가 있죠.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을 때, 처음 보는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 지레 겁먹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날보단 무탈하게 잘 해냈던 적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첫 발걸음을 떼기가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은 충분히 잘 해낼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요. 주주님들을 무한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 시간,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악동뮤지션의 200% 듣고 왔습니다. 무언가에 처음 도전하게 될 때 누구나 내가 이거를 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렇게 밤잠 설치며 걱정했던 것처럼 폭삭 망하거나 실수하는 일 그렇게 잘 없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오늘이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저의 연극 더 컴어펀스의 첫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라디오가 끝나고 오후 3시에 더 컴어펀스의 케이틀린 역으로 변신해서 이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다 그래요. 아유 왜 그렇게 걱정을 해? 아유 진짜 잘한다니까. 뭐 진짜 연습팀 내에서도 잘하고 있어. 걱정 하나도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혼자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혼자만 느끼는 그런 걱정들, 불안들. 아 이거 이대로 올라가는 거 맞는 걸까 이거?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괴롭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뭐 무대 올라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아 저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다시 이따가 하시 잠깐만 저 숨 좀 고르고 10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NG가 나도 사실 다시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무대에 올라간 순간만큼은 한번 이 케이틀린으로서 집중해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우리 6475님은요. 저 드디어 오늘 주디를 처음으로 영접해요. 주디도 연극 첫 개막이라 긴장되시겠지만 잘 해내시기를 직관하며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그러면 이 응원해주시는 마음이 있으니 저도 아주 잘 해내겠습니다. 걱정되시지 않게 잘 해내고요. 온전히 무대를 또 즐기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1부에서는 주피티 축구박스, 주주박스 12시안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이 사용되는 코너입니다. AI가 주주님들의 사연을 분석해서 좋은 노래를 추천해드리는데요. 제가 곁들이는 성대모사 촬영

0: 쇼까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2, 3부에서는 선 넘는 참견, 해리포터, 그리고 키썸 씨가 주주님들의 스몰 이슈부터 빅 이슈까지 낱낱이 참견하면서 토크토크 얹어볼게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링정 삼진제야.
1: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에 조현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2: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소영,
3: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S송을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2: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4: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5: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2: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4: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5: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4: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5: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2: 한방 비건 AWE에서 5초

0: 포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 차려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2: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0: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따.

사연을 입력하면 12시엔 주현영의 프리미엄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초과몰입 AI 주PT가 허훈씨의 알고리즘을 갈아넣어 선곡해드립니다. 주PT 주크박스 주주박스. 12시엔 주현영의 최첨단 AI 주PT가 우리 주주님들 사연에 아주 찰떡인 노래를 선곡해드리는 시간이죠. 주PT 주크박스 주주박스. 이 주주박스의 노래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박스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임호정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PT, 나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너무 간지러운데 남자친구는 손가락이 간지럽대. 아무래도 우리 둘 다 모기의 습격을 제대로 당한 것 같아. 긁지도 못하고 간질간질해서 너무 답답한 이 기분 노래로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을까? 아우, 임호정님, 남자친구분과 함께 모기의 표적이 되셨나봐요. 간지러운데 긁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 노래로라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자우림의 하하하송. 간지러워도 긁지 못해 답답해도 일단 웃어 넘겨보자는 마음으로 추천드려요. 또 다음은 노브레인인의 넌 내게 반했어. 신나는 노래에 집중해서 어깨를 들썩이다 보면 목이 물린 것도 금세 잊게 될 거예요. 이 두 곡 들으시면서 가려움 없이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어우.

0: 네, 우리 윤주 PT가 추천해준 노래들이죠. 자우림의 하하하송, 그리고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주주박스로 접수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8684님께서 주피티, 나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 주말인 오늘도 문 활짝 열어놨는데 혹시 가게에 손님들로 북적북적하게 만들어줄 그런 노래는 없을까? 가게에 틀어놓고 싶어.
1: 에, 8684님, 주말에

문 활짝 열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니 오늘만큼은 가게가 북적북적해졌으면 좋겠어요. 손님들의 발걸음을 불러줄 기분 좋은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자, 먼저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가게 앞을 지나던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매장 안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QWER의 내 이름 맑음. 흐렸던 매출은 지나가고 오늘만큼은 가게 분위기도 매출도 맑음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골라봤어요.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오늘 대박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가수 윤수현입니다. 저와 함께하면 긍정에너지가 전해지고 5분만 같이 있어도 저절로 웃음이 난다고들 해요. 사실 이건 유전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유머 감각에 좋으셨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웃게 해드리는 게 즐거웠거든요.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거실 칠판에 도표를 그려가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리는데 부모님이 박장대소하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장점 아끼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눠주세요. 고마움도 전하시고요. 저도 물려받은 밝은 기운 무대에서도 열심히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윤수현이었습니다.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하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9: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액젤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0: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놓고 선 넘고 참견하고 오지랖 뿌려보는 시간 선 넘는 참견. 주말에도 주주님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발벗고 뛰는 분들입니다. 금호동, 옥수동, 동네를 넘나들며 오지랖 배송 중인 해리포터 씨.
1: 해리포터! 야,
0: 게리가 골드코스트 해안가를 달리다 숨도 안 고르고 목동 스튜디오까지 달려 키스함 두 분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즐거운 토요일이요.
0: 와, 우리 키썸 씨가 진짜 지금 에너지가 다릅니다.
2: 그러니까.
1: 폴이에요.
0: 무슨 일이야 도대체?
1: FULL.
0: 완전히 지금 폴. FULL이고 지금
1: yes.
0: 완전히 영어를 아주 그냥 마음껏 쓰고 왔나 봐.
1: 돈
0: 거기서.
1: 벌어!
0: 오 마이 갓.
1: 지금 이제 그러니까, 쉴 때만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네. 아니 얼마나 충전을 뭐 어떻게 하고 온 거길래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나 진짜.
1: 골드코스트 지금 바닷가 파란 바닷가를 보고 왔잖아요.
2: 네.
1: 돌아왔는데 주식창이 파랗더라고요.
2: 아이고. 아이고.
1: 그래 지금 보니까 씨. 우리 의상도 파래.
0: 아유. 요즘에 그 뭐랄까 그 주식 얘기가 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핫하면서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 예민할 수 있어.
1: 굉장히 예민해요.
0: 이거 진짜로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니 호주에 또 갔다 오셨는데 아니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굉장히 거기서 좀 러닝을 또 운동을 하셨어요.
1: 아, 제 인생 최대 기록. 10km를
2: 10km 힘든데
1: 처음 뛰고 왔거든요. 제가 네. 6km가 최장거리였어요. 네. 근데 네. 솔직히 저 이 슬로우 러너들은
0: 그쵸.
1: 사실 3km, 5km 정도 뛰면
0: 난 최대가 5km야.
1: 그러니까 그게 저희 풀 마라톤이잖아요.
0: 그렇죠. 저희한테 마라톤이죠.

0: 그렇죠. 근데 10km를 일단 생애 최초로 뛰어봤는데 이게 뭔가 딱 5km 지점 지나면서부터 진짜 나 자신과 싸우게 되더라고요.
1: 맞아. 무조건이지.
2: 다리가 한번 또 이제 굳기 시작하면은 잘 안 달려지잖아요. 그게.
0: 아 근데 목표는 사실
1: 굳기 시작하는 진짜 감도 아직 느껴본 적 없어가지고.
0: 아 목표가 사실 그 10km를 한 시간 내로 들어오는 게 그 목표였거든요.
2: 힘들어 그거는.
0: 아, 근데 그 보통이 아니고 일단 한 시간 초반대로 들어오긴 했는데 다음에
2: 잘했다.
0: 혹시 10km 또 마라톤이 있다면 네. 다음에는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해서 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 오는 게 목표고요. 그래도 최초 기록도 세워왔습니다.
2: 아, 진짜
1: 엄청 뿌듯했겠다.
2: 아니 그리고 그 경치에서 뛰는 느낌 조금 다르잖아요.
0: 일단 1, 2, 3km까지는 경치 풍경을 즐기면서 네. 너무 좋은 데서 너무 진짜 마라톤 이렇게 꿈이야 생시야 딱 했는데
1: 너무 행복하다
0: 이제
1: 하다가.
0: 3km 딱 지나는 지점에서 여기가 지옥이야 뭐야? 천국이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1: 천국일까 지옥일까 내가 있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0: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2: 야, 대단하다 근데 10km 뛴 거는
1: 했다라는
2: 진짜.
1: 거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0: 그러니까요. 슬로우 러너로서 한번 우리 손잡고 뭐 10km 한번 도전해봐요.
2: 아 전 유부남에서 손은 못 잡고요.
1: 아, 손은
0: 그렇죠. 저도 별로 그러고 싶지 않고요.
1: 그냥 다 같이 하자는 거였는데
0: 손을 너무 보고 계시네.
2: 진짜 우리 한번 네. 우리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뛰어요.
0: 그러니까요.
1: 언제쯤
2: 5km만.
1: 근데 언제쯠
0: 아 약간 스피스카 마라톤 없나?
1: 언제쯤 그게 실현 가능할까?
2: 날짜 잡고 가겠습니다.
1: 그러니까 날짜 잡아야 돼. 아니 일단 우리 일단 포터 씨는 지금 키썸 씨랑 약간 상태가 정반대인 것 같은 느낌인데
0: 지금 많이 안 좋아 보여요.
2: 아니 지금 에너지가 좋으니까
0: 그러니까
2: 중간에 치고 들어갈 타이밍을 안 주네.
1: 아니 그것도 그건데 아니 포터 씨 이번 한 주는 어땠어요?
2: 아 저 지금 이제 이사를 막 했잖아요.
0: 아니 언제까지 이사를 하는 거야?
2: 아니 했는데
0: 1년 전부터
1: 1년 걸린다니까 정리.
2: 정리 업체도 부르고 이제 뭐 인테리어도 좀 이제 혼자 사부작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1: 그러니까 지금 떼꼬원해요.
2: 떼꼬나죠. 그래서 저도 이틀 연속 러닝을 했어요.
1: 그 와중에
2: 근데 저도 6km 정도 이틀 연속 뛰었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0: 지금 약간 수염 이슈도 있어요.
1: 수염 이슈도 있고
0: 자라나가
1: 지금
0: 자라나가 수염이에요.
2: 믿기지
0: 지금.
2: 않겠지만요. 저 오기 전에 씻고 왔습니다. 깨끗하게.
1: 잠시만. 정말요?
2: 정말 깨끗하게 씻고 왔어요.
1: 정말 나는 밤새고 그냥 바로 술 마시고 밤새고 온 어떤 그런 바이브여가지고
0: 술 마시고 러닝하고
2: 여러분 그 토요일날 좋은 얘기만 하시죠.
1: 그럴게요.
0: 알겠습니다.
1: 대단해요. 아무튼 이사까지 하는 와중에 러닝까지 하시고 아니 우리 5682님이요. 키썸 언니 언니는 SNS 보면서 호주행 대리만족한 팬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호주에서 처음으로 러너스 하이를 겪으셨다고 하던데 대체 러너스 하이는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초보 러너라 그런가 그냥 달릴수록 목에서 쇠맛만 나던데요.
0: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러너스 로우죠. 저는 늘 러너스 로우만 이제
1: 겪어봤던
0: 늘 이게 사실 이게 하고 나서의 뿌듯함은 있죠. 근데 이제 항상 달릴 때마다 러너스 로우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졌거든요.
2: 그럼 러닝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가 이제 딱 진짜 그 6km, 7km 딱 지나는 지점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다. 뭔가 이게 올라오는구나. 러너들이 느끼는 요 감정인가? 아 물론 10km 뭐 이 풀마라톤 뛰시는 분들한테는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죠.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 최장거리였단 말이에요.
2: 그 하이는 개인마다 좀 개인차가 있으니까
0: 맞아요,
2: 하이가
0: 맞아요.
2: 오는 게.
0: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때서야 뭔가 눈이 뜨이더라고요.
1: 뜨이면서 뭔가 숨이 좀 덜 차고
0: 맞아요.
1: 그런 지점이
0: 숨을 딱 터트리는 순간부터 그 지점이 오더라고요.
2: 아니 이 정도면 다음 게스트는 황영조 선생님 한번 모셔야 되는 거
1: 그러니까,
2: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모셔가지고
0: 안 그래도 이봉주 선생님이랑 같이 다녀왔거든요.
2: 아 거기 가신 거구나. 아 거기구나.
0: 봉주 선생님이랑 그래서
1: 아니 어떻게 또
2: 봉주 형님
0: 저도 처음 뵀는데 봉주로 형님 이렇게 바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1: 봉주로 형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을지
0: 너무
1: 모르겠지만
0: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1: 야 그래도 근데 뭔가 좀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아요. 약간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2: 나도 하이는 못 느껴봤어.
1: 같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이봉주 선생님이랑
0: 물론 그 거리는 달랐는데 봉주로 선생님은 이제 하프 마라톤 뛰시고 저는 10km를 뛰어가지고 달랐지만
1: 하프는 몇 킬로 정도예요?
0: 하프는 21km입니다. 하프는 21km인데 너무 잘 뛰셨더라고요.
2: 군대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 있어도 걸어본 적은 있어도 뛰는 건 힘들지 이제는 관절이
1: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도 놀랍네요. 키썸 씨 너무 고생하고 왔어요.
2: 아, 진짜
1: 어,
0: 잘했어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1: 또 우리 4840님 문자도 키썸씨 한번 소개해 네. 주세요.
0: 멋진 해포터님, 예쁜 키썸님, 예쁜 현영님. 토요일로 바뀌고도 넘넘 잘 듣고 있는데 보라를 못 봐서 아이고. 아 그건 좀 아쉽네요. 두 분 비주얼이 또 아주 훌륭한.

0: 네. 그래도 항상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답니다. 네.
1: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게 보라였으면은 네네. 우리 포터 씨도 아마 더 수염 이슈를 그럼요. 좀 해결하고
2: 근데 진짜 웃긴 게 꾸미고 왔거든요. 한 10분 정도 거울 전신 거울 앞에서 꾸미고
0: 죄송한데 모자를
1: 아 지금 이거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어요 작가님?
0: 이 모자를
2: 감도 자. 좋게 나름 꾸미고 왔는데 그 심지어 저 아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전신 거울 하나 있잖아요.
1: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셀카로 거기서도, 찍었나요?
2: 꽤 괜찮은데
0: 아, 그래요? 세팅 좀 이렇게 하고
1: 세팅하고 착하봐요.
0: 그러니까 이 모자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그런가?
0: 네, 모자를
2: 근데
0: 이렇게.
2: 보통 우리가 막 유명 게스트들 오고 하면은 이제 보이는 라디오 아니어도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가공해서 너튜브에 올리고 하는데 네, 네. 자 우리는 한 번 카메라가 안 들어온다.
0: 저는 이게 라이브 카메라를 우리 지은 형에서 본 적이 없어요.
2: 저희도 좀 챙겨주세요. 네. 저희도
1: 그러니까 뭐. 사실은요 올릴 만하다 싶으면 찍으시거든요.
2: 그러니까 네.
0: 저희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1: 지금은 에이. 뭐랄까 다들 지금조차도 안 꺼내고 계시는 에이. 것 같아.
2: 아니 나중에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도 좀 꾸미고 오자고요.
0: 그러니까.
2: 메이크업도 좀 받고 할 테니까 좀 찍어주세요 저희.
1: 그럼 그날은 그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0: 포처 해석하고 뭐 난리를 칠게요.
1: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아니 저희가 또 우리 저희 인별그램에 방송 끝나고 항상 사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2: 네. 네.
1: 비주얼 좋은
0: 팔로우
1: 두 분 보러 예 인별그램 한 번씩 또 놀러와 주세요.
2: 네.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남는 장면.
2: 오늘도 깃털처럼 가벼운 고민부터 중대한 고민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0: 12시엔 주연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민사연 접수하실 수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그것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키썸씨가 소개해주세요.
0: 네. 하, 진짜 한심한 고민 같지만 저한테는 세상 심각한 고민이라 제가 좋아하는 선참에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점심을 먹고 나서 딱 이 시간만 되면요.
3: 어허! 조혜령! 당장 눈 뜬다 실시해! 교과서 들고 얼른 뒤로 가!
0: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어요. 커피도 못 마시던 학생 시절이라 정신을 바짝 차려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결국 5교시만 되면 자동 절전 모드였습니다.
3: 조혜령! 조혜령!
0: 네? 네, 저 안 잤는데요?
3: 아니 그 입에 침이나 닦고 거짓말을 하시든가. 아니 진짜 너도 참 매일 혼나는 거 그 지겹지도 않냐? 아니 대단하다.
0: 오죽했으면 늘 저를 깨우고 혼내던 선생님마저도 지치셔서
3: 자 여기 형광펜 밑줄 촥. 아 이번 기말에 100% 나온다. 집중. 아이 자 조혜령. 아이 잠 깨시고 침 닦고요.
0: 5교시 수업을 할 때면 그냥 아예 제 책상 앞에 서서 수업을 하실 정도였죠. 그랬던 제가 얼마 전에 이직을 했는데요. 예전 회사는 외근이 잦았던 직종이라 괜찮았는데 다시 사무실 생활을 시작하니까 그 5교시 DNA가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4: 저게 혜정 씨?
0: 네?
4: 지금 업무 시간에 주는 거예요? 혜령 씨는 회사가 우수? 아니면 내가 우수? 업무 태도 난리도 아니야?
2: 누구예요?
0: 이수신 실장님이 네. 저도 스스로가 참 한심하고 어이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샷 3개를 때려놓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도 이 졸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 밥만 먹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워지는 눈꺼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네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 백화점 상품과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0: 졸음 난리도 아니야.
4: 아우 내가 웃음 느낌이죠.
2: 아 이수지 씨구나 네. 그 실장님.
1: 네. 아. 이수지 실장님. 아니 여기는 참 보면 선생님은 우리 한석규 선생님이
2: 그러니까요.
1: 계시고.
2: 그러니까요.
1: 아니 저는 원래 잘하시잖아요 한석규 선배 네. 성대모사를. 근데 이렇게 긴 대사가 이렇게 쭉쭉 있으면 이걸 맞아. 과연
0: 소화를
1: 하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0: 네.
1: 날라다니시네. 네.
2: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 석규 형님한테만 집중하기로 네. 했어요.
1: 진짜?
2: 다른 거 안 하고 신규 선생님 이런 거 안 하고
1: 석규 형님한테만 그래요. 자 일단은 일단 우리 주주님께서 추가 정보를 좀 보내주셨는데 네. 예전 회사를 다닐 땐 외근길에 12시엔 주연형을 들으면 졸음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 회사는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12시엔도 다시 듣기로 아유. 늘 챙겨 들으신대요.
2: 감사합니다.
1: 아유,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점심 먹고 나면 혈당 스파이크 이거 막을 수 없긴 하죠.
2: 힘들어요.
0: 진짜 힘들죠.
1: 자 두 분은 학창시절 때 좀 어땠어요? 5교시 때 많이 졸았는지.
2: 저 진짜 할 말 많은 게 저희 아버지가 좀 약간 그 식사 후에 잠을
0: 주무시는

0: 주무시는
1: 스타일이었어요.
0: 식곤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율동공원에서 밥 식사하고도 그 벤치에서 이렇게 기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닮아가지고 저도 어머니가 어릴 때 네. 학부모 회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셨었는데 얘가 좀 말도 많고 끼가 많으니까 막 너무 떠들지 않을까 봤는데 그 한 시간 내내 자고 있더래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한심한 놈이다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네. 저 너무 공감해요. 저는 오교시는 저한테는
1: 자는 시간,
0: 수면 시간이 있어요.
1: 키썸씨는 어땠어요?
2: 저도 사실 그 이제는 식곤, 옛날엔 식곤증, 요즘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2: 제대로 맞는 편이기도 하고 사실 탄수화물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졸리잖아.
0: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1: 이게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럼요. 어쩔 수 없어요.
2: 근데 어떡해요. 일을 해야지.
1: 그래야지.
2: 커피 마셔야지.
0: 공부해야지.
2: 에너지 드링크 마셔야지.
0: 맞아요.
1: 저도 진짜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래서 그거 있었어요.
2: 어떤 거 있었죠?
1: 팔에 끼우는 쿠션 있죠.
2: 그럼요. 그거 있어야죠.
1: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대놓고 그거 갖고 있어요. 다녔어. 나는.
2: 맞아요. 그거 알죠.
1: 뭐 그게 뭐야?
2: 그거 이게 자다가
0: 떨어지는 꿈 같은 거 꾸면은
1: 맞아. 그러면 색상 한번 흔들리는 거지.
0: 맞아요.
1: 아유.
0: 다 우리 같은 경험을 해봤네요.
2: 그럼요.
0: 전부 다.
1: 뭐 매번 그랬던 건 아니고 5교시 특히 밥 먹고 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은 그럼 좀 커피 말고 너무 졸린다. 근데 좀 내가 일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2: 좀 일단 창문 열죠. 물론 시원하게. 이렇게 더운 날에는 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일단 일어난다.
2: 일단 일어나서 좀 몸도 좀 때리고 몸도 좀 때리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잠을
1: 몸도
2: 깨는
1: 흔들고
2: 몸도
1: 막 하는구나.
2: 좀 흔들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0: 전형적인 어머님들이
1: 그러게요.
2: 몸도 좀 때리고
1: 네.
0: 저는 졸릴 것 같으면 방송을 예를 들어 점심 이후에 하잖아요. 그럼 점심을 거의 안 먹어요. 왜냐면 먹으면은 졸리기 때문에
2: 포기하는 선택.
0: 점심을 조금 줄여서 먹거나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으려고 해요.
1: 예를 들면 뭐 라이브 하실 때 이거는 진짜 집중해서 얼른 팔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럴 때 갑자기 직전에 좀 졸린다.
0: 네네.
1: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요?
0: 아, 제가 그 정도로 베테랑은 아니어서 여유가 그 정도이진 않은데
1: 네네.
0: 그러니까 배부르면은 이게 졸음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속을 조금 비우고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2: 뭔가 촬영 감독님 분들이 밥을 거르는 경우가 많아요.
0: 되게 많아요. 그쵸?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1: 대충 드시거나.
0: 맞아. 그것도 방법 건강에 좋죠 뭐 점심 조금 먹는 거는.
1: 근데 또 학생 때는 또 많이 먹을 때잖아.
2: 배고파요. 뒤돌아 서면 배고파.
1: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 밥 먹고 매점까지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빵 같은 거 때려야 된단 말이지.
0: 수업이만 출신이어서 점심 먹고 잠자는 거 5교시 하는 걸 참 즐겼어요.
1: 우리가 셋 다 이랬어가지고 지금 그냥 뭐 해결책보다는 공감만 되네.
2: 저도 통통 시절이었거든요. 통통 시절.
1: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 주주님들 의견을 좀 바로 만나볼게요.
2: 네.
1: 우리 9463님께서는요.
3: 저는 고등학생 때 졸다가 선생님한테 이마 정중하게 분필도 맞아봤습니다. 그 선생님 정말 명사수셨어요.
1: 꼭 학교 다닐 때 이런 명사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0: 분필 쓸 때 우리 옛날에 분필 쓸 때.
1: 고래 때 분필 던지거나 아니면 분필 아니면 약간 뭐 그런 지우개 같은 거 있죠. 분필 지우개.
0: 맞아요.
1: 그런 거 이제 한번 던지셨다고. 또 우리 3060님은요? 네.
2: 저는 일부러 물을 엄청 많이 마셔요.
1: 그럼
2: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라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1: 좋은 방법이다.
2: 근무 시간에 너무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보기 좋지 않지만 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1: 그쵸.
2: 큰 텀블러 앞에 두고 계속 물 마시기 추천드립니다. 이왕이면 상큼한 레몬수는 더 좋고.
0: 레몬수 좋다.
1: 이거는 너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물 많이 마시는 거 좋다. 건강에도.
1: 그래서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어차피 좀 잠에서 깰 수 있으니까.
2: 괜찮은데요?
1: 자 그리고 또 우리 2718님은요 저희 사무실이 15층인데요 저는 무조건 밥 먹고 나면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서 올라옵니다. 혈당 스파이크에는 걷기 운동 특히 계단 타기가 직방이라고요. 근데 여름에는 좀만 계단을 타도 땀 줄줄이라 힘들긴 합디다 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공감해요. 근데 사실
0: 쉽지 않다. 15층까지 올라오는 거.
1: 그렇죠. 저도 요즘에는 저녁에 예를 들어서 좀 집에 일찍 가서 저녁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밥 먹고 나서 내가 졸리든 안 졸리든 일단 무조건 나가거든요. 먼저 나가서 산책을 그래도 한 30분 정도 하는데
2: 너무 좋다.
1: 그러면은 그날 잠도 어차피 일찍 오고 근데 이게 막 스파이크 때문에 졸린 게 아니라 되게 건강하게 그 저녁을 보내다가 적정한 한 11시나 12시쯤에 졸려서 자게 되더라고요.
0: 탑스타의 하루는
2: 정말
0: 잘했다.
2: 관리
1: 탑스타면 집에서 저녁 못 먹지 탑스타면은.
2: 관리 걸의 하루는 다르다.
1: 아무튼 진짜 이렇게 바로 먹고 나서 걷는 게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 또 우리 오이오이님은요.
3: 네. 점심을 조금만 드시거나 샐러드 같은 걸로 대체해보세요. 저도 배부르게 먹는 날은 백발백중 졸더라고요. 이참에 체중 관리도 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쓰는 수법이죠.
1: 맞아. 또 우리 8888님도
2: 박하사탕 같은 거 입에 계속

0: 물고 계세요.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졸지 않기 위해 꼭 챙겨가는 게 작은 캔디류라고요.
1: 이러면은 이제 그 캔디니 젤리니 이런 거 엄청 먹는 거야.
2: 그렇지.
1: 장단점이
0: 그러니까.
1: 있어.
2: 약간 살찔 수도 있어.
1: 네, 우리 7854님은요 여자분이시라면 머리 풀고 우선 이어폰 꽂고
0: 괜찮다.
1: 12시엔 주현영 들으면 딱이죠. 저는 주로 한쪽 귀로 듣는데 양쪽에 고른 청력을 고려해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며 끼워준다고. 또 이렇게 또 철저하게.
2: 요즘 회사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일하는 거 그런 걸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1: MZ
2: 그런 느낌으로.
1: 근데 요즘에는 티 안 나게 머리로 요즘에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도 회사에서 이거 머리로 가리고서 몰래 듣는다고 문자 오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0: 저 같은 모자 쓰면 사실 걸릴 일이 없거든요.
1: 우리 키가 그냥 키썸씨도 한번 이따 찍어주세요.
0: 키썸씨
1: 모자가 확실히 두 귀를 가려가지고
0: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2: 양봉업자 같은 느낌도 있고 좋네. 그렇게 하면
1: 힙하기도 하고 이어폰도 안 보이고.
0: 맞아요.
1: 네, 이따 이거 사진 한번 저희가 인별그램에 올려드릴게요.
2: 네.
1: 자, 우리 1721님께서 또 보내주신 짧은 사연 있거든요.
0: 네.
1: 이거 한번 더 제가 소개해 줄게요.
0: 네.
1: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 고명초등학교 4학년 3반 23번 최리안입니다. 너튜버고요. 채널명은 키키리안입니다. 요즘 인형뽑기에 중독돼서 친구를 만나 인형뽑기를 하러 갔는데요. 15분 만에 헤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정답은 친구가 인형뽑기에 무려 10,000원을 썼어요. 친구긴 하지만 왠지 불똥이 들 것 같아요. 돈 많이 안 쓰고 인형뽑기 잘하는 팁 있을까요?
2: 귀여워. 너무 귀엽다.
1: 네,
0: 원래 옛날에는 약간 4학년이어도 약간 더 어린 그런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저번에 한번
1: 제가
0: 호되게
1: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0: 약간 아쉬워요.
1: 뭐 할머니 요즘에 뭐 60대를 연기를 하는데 제가 막 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다.
0: 맞긴 해요. 저희 어머니도 그 60대신데 전혀 그냥
2: 그냥 똑같지 우리랑 목소리가
1: 똑같아요. 4학년이면 사실은 뭐 아니 키키리안 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일 것 같아서 근데 채널명도 너무 귀여워요.
2: 키키리안.
1: 그리고 친구가 인형뽑기에 무려 10,000원에 썼대요.
2: 맞아요.
1: 친구긴 하지만 왠지 불똥이 튈 것 같은데 돈 많이 안 쓰고 인형뽑기 잘하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지금 저희한테 물어봐 주셨어요.
0: 요즘에 근데 그 인형뽑기 컨텐츠 많거든요.
1: 그래요?
0: 땡튜브 보시면 인형뽑기를 잘하는 그런 땡튜브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1: 그래요?
0: 그거를 조금 약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또 기계 바이 기계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좀 이렇게 이것도 조금 잘 주는 기계가 있고
0: 맞아요.
2: 조금
0: 힘센 기계가 있고
2: 보수적인 기계가 있어서 그거를 좀 애초에 좀 파악을 좀 하고
1: 맞아요.
2: 사람들 일단 인형 뽑는 거를 한 20분 정도 보다가 아, 얘 좀 힘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오케이.
0: 맞아요. 맞아요.
1: 아니 이 사실은 저 키키리안 채널을 좀 검색해봤는데 구독자가 무려 111명이나 있어요.
0: 역시 키씨는 좀 다른
2: 것 같아요. 리안이가 되게
0: 키자매로
2: 잘 웃나 보다. 잘 웃는
0: 키키 이렇게요?
2: 그래서
1: 키키 리안인가?
2: 같은데,
0: 괜찮은 거 같네요.
1: 저희가 너무 구독을 해야겠어요.
2: 네. 맞아요.
1: 맞아. 인형뽑기가 사실 이게 10,000원은 금방 쓰죠.
0: 10,000원이면 근데 요즘에 6회도 안 주는 느낌을 7회? 7회 정도 막 주는 요즘은
2: 나 6회 먹는 6회
1: 그래서 요즘은 6회가
2: 우리의 한계다.
1: 갑자기 6회 이러고 있었네.
2: 6회 먹고 싶다. 그
0: 7회 7회로 갈게요.
2: 만 원을 내면 7번 할 수 있게 해준다.
1: 아니 포터씨는 우리 아드님한테 인형뽑기 해준 적 없어요?
2: 당연히 뽑아서 컨텐츠로도 한번 소비를 했었고요.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뽑는 거를 보고 이제 잘 뽑히는데 가면 서 있다가 그분들도 이제 현금이 끝나는 때가 나와요.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라고 나오면 바로 여우처럼 옆에 가서 바로 이제 그 인형을 시도를 합니다.
1: 그분들이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했었던
2: 맞아요.
1: 그 인형한테
2: 맞아요.
1: 이제 타겟을 정하는
0: 델랑말랑 하는
2: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괜히 몇 번씩 이제 집게 흔들어보고 전문가처럼 흔들어보고 하면은 뭔가 몸풀기 느낌으로 할
1: 맞아요.
2: 때도 있고 그 정도예요 저도.
1: 그냥 그 정도인 거네요. 나 이게
2: 저도 이 리안 씨한테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돈 많이 쓴 사람이에요.
0: 저도
2: 딱히 할 말이 없네요.
0: 기본 뭐 2만 원씩은
1: 기본 2, 3만 원이야.
2: 맞아. 요즘은 카드로도 되니까 이게 힘들어. 돈 쓸 때가 많아요.
1: 이 초등학생 용돈 기준으로 10,000 원은 사실 되게 큰 돈이긴 한데.
0: 그러니까
2: 저는 한 3천 원만 상한선을 두고 리안 씨가 했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2: 만 원은 너무 세요.
1: 상한선을 좀 정해 보세요.
2: 네.
1: 자, 그러면 저희는 사연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뭐?

0: 신세는 와우프레스.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선없는
2: 참경.
1: 해리포터 씨, 키썸 씨와 신나는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7900님께서요.
3: 네, 제가 너튜브 이웃집 남편들 즐겨보는데요. 시즌3 마지막 화에 포터 형님 나와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최수종 곽범을 잇는 차세대 사랑꾼 해리포터라고 소개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키썸 씨 옆에 계실 땐 잘 몰랐는데 곽범 씨랑 잡히는 투샷에서 포터 형님 너무 뽀해 보여서 놀랐네요. 이런 게 곽범 효과인가요?
1: 아니 어떻게?
4: 아니 그 곽범 씨가 그 선크림인 줄 알고 발랐던 그 크림이 알고 보니까 그 오히려 햇빛을 잘 받게 하는 그 선 뭐라고
3: 태닝 크림.
4: 태닝 크림이라고 했더라고요.
1: 그게 지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실수로 그렇게 하신 거죠?
3: 맞아. 아니 네. 실제로 범이 형님이 운동도 좋아하시고 러닝도 좋아하시니까 얼굴이 뭐 원래도 조금 까만 편인데 더 까매지셔서 제가 녹화 갔을 때는 또 이제 갓 캐낸 감자 같은 느낌이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또 저를 메이크업을 해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 네.
3: 누가 오셔서
4: 네.
3: 받았죠. 왜냐면 제 돈 주고는 잘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받았더니 이제 범이 형님이 아예 대조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1: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대조를 떠나서 조명 감독님 입장에서 좀 기술적으로 어렵다.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3: 이제 그게 전문용어로 화이트 밸런스잖아요.
1: 아, 화이트 밸런스.
3: 노출 잡고 이런 게 조금 어렵죠.
1: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제가 아는 여배우 언니는 그 남자 배우가 너무 까매가지고 본인의 얼굴색을 좀 죽이는 원래 되게 더
3: 어둡게.
1: 하얗고 예뻐야 되는데 조명으로 더 죽여가지고
3: 맞아요.
1: 어둡게 해서 좀 밸런스 근데 그래도 밸런스가 안 맞았다고
3: 실제로 촬영할 때 보면은 그 노출 차이를 좀 맞추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범이 형이 저보다 유명하니까 유명세로
1: 유명세로
3: 조금
1: 좀 기준 맞췄구나.
3: 더 밝아졌어 저는. 밝아졌더라고요.
1: 그런 의미에서 좀 곽범 씨랑 촬영 많이 하고 싶네요.
3: 네.
4: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1: 오시면 또 하얘
3: 주변을 밝혀주는
1: 밝혀주는 사람 진짜로. 자, 그리고 또 우리

0: 5032님께서는요. 네.
1: 혹시 세 분은 만약에 해리포터 속 마법 학교에 들어 입학한다면 어떤 기숙사에 가게 될지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일 무난한 후풀푸푸에 가게 될 것 같은데
2: 후풀푸푸?
1: 세 분은 후풀푸푸. 어느 쪽이실까요?
0: 네, 혹시 우리 포터 씨 이 해리포터 잘 아시나요?
3: 아, 잘은 모르지만 네. 가끔씩 이제 그 버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선배니까 아무래도 이제 90도로 인사 먼저 드리고 놀기 시작하죠.
0: 선배 해리포터님이시니까는
3: 그럼요. 선배님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럼 뭐 키썸 씨는 네. 어느 기숙사에 좀 들어갈 것 같아요?
1: 저는 일단 다 좋은데 슬리데리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0: 저도 완전 아니에요. 저희 입장실로 결 안 맞아. 네.
1: 아,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0: 아, 저 결이 너무 안 맞을 맞아요. 것 같고
1: 저희 셋은 진짜. 일단 확실히 슬리데리 스타일은 아닌 것
0: 아니에요,
1: 같아요.
0: 아니에요, 확실히 네. 아니에요.
1: 근데 저희 셋이 약간 그 그리핀도르, 레번클로, 후풀푸프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이어서
3: 저는 레번클로에 갈 것 같아요.
0: 레번클로
3: 지혜, 창의력, 호기심 혼자 깊게 파고드는 타입. 왜 그런 건데 계속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호기심.
0: 맞아 맞아. 아니면 나는 포터 씨는 슬리데린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 야마
0: 왠지 알아요? 근데 왜냐면 슬리데린의 그 약간 좀 친구 좀 대장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말포이가 있으면 네, 네, 그 옆에 네. 말포이 옆에 아, 그 네. 저기
1: 두 명
0: 보일이랑 이런 친구들 네. 옆에서 맞아 맞아 하면서 하는 친구 있는데 뭔가 우리 포터 씨가 그 말포이를 웃겨 줄 것 같아요.
3: 제 인생은 평생 조연으로 남아야 되는 인생이군요. 주디.
1: 왜 저는 약간
3: 저는 주인공이 될 수 없나요? 박범영 옆에 있는 그냥 조연 정도인데 이제는 저도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0: 맞아 맞아. 네.
1: 해리포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3: 그래요 그래요. 네.
0: 그러니까
3: 좋습니다. 아니, 여기도
1: 현영 씨는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저요? 네. 저는 그냥 일단 봤을 때 추구미는 그리핀도르긴 하죠.
1: 추구미는
0: 근데 이게 이건 못 참지 하고 몸이 먼저 나간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몸이 안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그리핀도르 친구들이 막 이러면은 야 쟤네는 왜 자꾸 나서 가지고 우리 기숙사 점수 깎아먹냐.
3: 맞아.
0: 진짜 그냥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가지.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약간 이럴 것 같아서 네. 그냥
1: 그래도
0: 저는
1: 그래도 그리핀도르
0: 그냥 후풀푸풀.
1: 아, 후풀푸풀.
0: 무난하게 그냥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고 괜찮아. 내가 한번 도와줄까?
3: 너무 좋지. 배울 네. 게
0: 다정함.
3: 많죠, 가면.
0: 다정하게. 그런 쪽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3: 네, 좋습니다. 네.
1: 저는 그리핀도르가 좋아요. 정의감 빼고. 아니 왜냐면 요즘에
0: 정의감 왜 뺐어요?
1: 아, 저도 정의감이 넘치던 저는 근데 진짜 그 불의를 보면 바로 신고를 하거든요. 저는 112를 바로 눌러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요즘 조금 뭔가 그 용기가 많이 없어진 겁이 많아. 약간 용기가 없어졌다기보다 겁이 많아진 것 같아요.
3: 원래 나이 먹으면 겁이 많아. 없어져.
1: 겁씨가 너무 많아졌어.
0: 아, 겁이 없어진다고?
3: 겁이, 아니, 겁이 많아져.
0: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야.
1: 그러니까요.
0: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우리 5032님도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자 토요일 오후 선넘는 참견 함께하고 있는데요.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넘는 참견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실 수 있고요. 네. 고민 소개해주신 또 모든 분들께 포짐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1: 예.
0: 자 그럼 다음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re you American? No, you are Korean! 님께서
1: 예?
0: 보내주셨어요. 포터씨가 소개해주세요.
3: 회사 후배가 미국에 딱 4개월 파견을 다녀왔는데요. 그 뒤로 정말 지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미국에서는 미국 같았으면을 입에 달고 사는 미국 병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웃겼어요.
1: 그 한국에서는 체리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미국에서는 훨씬 더 달고 가격도 약간 저렴해서 매일 먹었는데.
3: 그래? 미국 체리는 뭐가 좀 달라?
1: 그럼요. 우리 선배님은 미국 안 가봐서 모르시나 보다. 완전 차원이 다르죠.
3: 그런데 갈수록 뭐만 하면 저는 미국에 안 가봐서 뭘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분리할 때마다 뭔가 자꾸 미국 핑계를 대는 느낌이에요. 혜령씨 보고서 아직도 안 끝났어요?
1: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3: 아니 그거 내가 오늘까지 꼭 부탁한 것 같은데.
1: 선배님 미국에서는 시간보다 퀄리티를 우선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강해서 조금 좀.
3: 아니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 팀의 화합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는 편이라 늘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후배가 미국에 다녀온 뒤로는
4: 자 오늘은 날도 꿉꿉한데 시원하게 병냉 어떤가 병양냉면 한 그릇 식들 하자고.
3: 좋습니다 부장님. 역시 탁월한 선택 최고십니다.
1: 미국에서는 그렇게 메뉴 통일 안 하는데 저는 그냥 이제부터 따로 먹을게요.
3: 아니 갑자기 점심도 따로 먹습니다. 사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혼자 먹는 거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0: 근데 원래는 팀 막내 기억인 후배와 제가 식당 예약도 나눠서 하고 웨이팅도 번갈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 선배님 저는 먼저 나가볼게요.
0: 결국 예약도 웨이팅도 부장님 잔심부름도 전부 제 차지가 됐습니다. 오늘도 틈만 나면 미쿡의 선은 뉴욕의 선은을 외치는 후배 어쩌면 좋을까요?
2: Are you American?
1: No! You are Korean! 님께는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키썸씨 최근에 또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오셨잖아요.
0: 약간 호주병에 걸리셨잖아요.
1: 호주병.
2: 저는 약간 지금 모자도 약간 골드코스트.
0: 맞아요.
3: 모자에 골드코스트라고 아주 대문짝하게 밝혀있는 또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0: 그런 에너지가 그리고 그냥 프로폴리스 한 통 먹고 온 느낌이에요.
3: 그러니까
0: 진짜로.
3: 완전히 에너지가.
2: 지금 파워리가 업이야. 파워리가 지금 업이거든요. 완전히.
3: 그런 거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이랑 이런 게 다르더라.
2: 지금 약간 적응이 안 되는 지금 날씨 웨더가.
3: 아 웨더?
2: 웨더가 지금 적응이 약간 살짝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딱 제가 한국 호주에서 돌아오고 나서 공항에서 딱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여기 동남아 아니야? 이 생각이
0: 너무, 진짜?
3: 너무
0: 습해서 우리나라가 습하지,
2: 습하지. 우리나라가 너무 습해가지고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너무 더운 거예요. 제가 모자를 쓰고 딱 나왔는데 그 나온 지 10초 만에 모자를 딱 벗고 머리를 만져봤는데 완전 그냥 열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3: 호주 날씨는 어땠어요?
2: 너무 시원하고 너무
3: 쾌적하고
2: 거기는 지금
3: 진짜?
2: 겨울이에요. 그래서 약간 근데 골드코스트가 겨울이 없고 그 약간 가을 날씨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딱 좋았단 말이에요.
3: 너무 좋았겠다. 네. 이거 호주 그 골드코스트 병 걸릴만하다.
2: 지금 골코병 걸려가지고
3: 골코병이 걸리네.
2: 지금 골코병 병 걸려
0: 원래 이제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가면은 날씨에 조금 압도당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 청정하니까.
2: 네, 근데 사실 이거 날씨가 좋고 그런 것만 그런 거지. 사실 이 병은 이거 잘못된 병이거든요. 네, 이 병은
3: 이게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가 달라서 우리가 해외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뭐 일본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뭐 부딪히지 않아도 그냥 뭐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라는 말을 늘 달고 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 사람들만의 어떤 문화이고 그게 뭐 어떤 게 옳다 맞다 그게 없는 건데
0: 맞아요.
3: 뭔가 갔다 왔을 때 유난히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갔다 오면 그 나라 병에 딱 뭔가 걸려서 뭔가 우리나라는 이런데 일본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 비교병
0: 미국 가서 살아야지.
3: 그치. 왜 다른 나라 갔을 때도 거기는 조금 더 뭐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야.
0: 그러니까.
3: 근데 우리나라에선 조금 답답해. 그럼 왔는데 막 아유 그쪽 나라는 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신경 안 써. 남의 눈치도 신경 안 쓰고 그런데 한국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서
2: 그런 분들이 계시죠.
3: 계시죠.
0: 근데 그런 이분은 4개월밖에 안 갔잖아.
2: 맞아. 4년이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해라도 해보겠어.
3: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두 번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나도, 매 순간 이러면 좀
0: 이런 친구 있어. 미국 얘는 실제로 이민 간 친구인데
3: 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0: 돼요.
3: 아, 오케이. 네,
2: 이민 갔으니까
0: 그 친구도 이제 거기서 저랑 같이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럼 네네. 이제 오이스터 바 같은 데 가서 굴 먹어 큼직한 거 그러면 막 비싸잖아요
2: 엄청
0: 미국은
2: 비싸죠.
0: 그래서 막 핫소스랑 막 넣어가지고 막, 막 맛있게 먹어 비네거 넣고 막 먹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서 같이 갔어요 굴 먹으러 못 먹겠다 이러는 거야. 친구들이
3: 벌써부터 못 먹겠다
0: 나가라 그냥
2: 바로
0: 재수 없는 거야.
3: 그치
0: 우리나라 삼배채굴 이런 거 맛있는데
2: 그럼요.
0: 못 먹겠다는 거야.
2: 말로 문매를.
0: 내가 봤을 땐 똑같은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런 친구네요. 보니까.
3: 그러게요. 이런 거는 그냥 뭐라. 근데 이게 회사 생활이어가지고
2: 그럼요.
3: 사실 그냥 무시하기에도 좀 그렇고.
0: 맞아.
3: 자 우리 주주님들도 지금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2: 네.
3: 우리 이수경님께서는요.
0: 네.
2: 이런 분들 앞에서는 진짜 아메리칸이 힘있게 딱 나와줘야 하는데 아마 그 후배분 앞에 주드 원장님 같은 찐 아메리칸이나 유학파 한 분 나타나면 찍소리도 못할걸요.
0: 그치.
2: 맞아.
3: 그치. 만약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 음식 메뉴 통일하자고 이랬는데 아 미국에서는 그렇게 메뉴 통일 안 하는데 아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찐 이런 아메리칸이나 출신인 분들이 와서 아 근데 미국에서도 회사에서는 그렇게 통일하기도 해요.
2: 그러면은 바로
0: 바로 정리된다.
3: 아, 통일하기도 바로 해요. 정리된다.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해서 분위기가 미국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어서 이렇게 해준다면은 뭔가 그래요?
2: 맞아요.
3: 할 수 있을 텐데.
0: 맞아.
3: 또 우리 4821님은요. 네.
0: 우리 회사에도 있어요. 일본 여행 딱 3일 다녀오더니 편의점만 가도 아 일본은 말이야.
3: 그러니까.
0: 샌드위치 종류부터가 달라.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어요.
3: 그러니까.
0: 야 누군 일본 안 가봤냐? 라고. 네.
2: 너무 좋았나 봐요.
3: 너무 좋았나 봐요.
2: 좋았나 봐요.
3: 우리 7373님은요. 우리 과장님은 유럽 다녀오시더니 회사 탕비실 커피 마시면서도 야 이탈리아 에스프레소가 하십니다. 아. 과장님 노란 믹스커피 잘 드시잖아요.

0: 얼마나 맛있는데.
1: 아, 탕비실에서.
0: 탕비실에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가.
1: 이런 거 보니까 주변에 이런 일이 많잖아 사실.
0: 그럼 얼마나 많아요. 다 공감되실 거예요. 네. 또 우리 4590님은요. 네.
2: 근데요 그 프랑스 바게트 크루아상은 진짜 찐이거든요. 아. 정말 차원이 다르긴 해요.
0: 나는 궁금해. 아니,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1: 저 프랑스 친구 있잖아요.
0: 네네.
1: 프랑스 친구 있는데 야니스라고 그 친구가 우리나라 크루아상을 먹더니 못 먹겠다고 자기는. 내가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나가라.
0: 야, 나가라.
2: 편견 없이 나가라.
1: 근데 그 본인이 뭐 맛있대요. 프랑스께 뭐 다르다긴 하긴 하더라고요.
0: 진짜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빵집이라고 다 맛이 비슷한 게 아니라 그 탕비치가 그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얼마나 공부하셨느냐도 다르고. 그쵸.
2: 사실 그 정확하게 말하면 김치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1: 그래서
2: 이제 물론 한국에서도 다 집마다 다르고 맛이 다르지만 그래도 맛있잖아요.
0: 그쵸.
2: 오리지널 하잖아요.
1: 근데 외국인이 뭔가 우리나라 좀 4개월 살다 가서 김치 부심 부리면 귀엽다.
0: 귀엽다. 그치. 김치는 한국에서 먹어야 돼.
1: 고춧가루는 태양초.
0: 그리고 또 우리 8034님은요 다음에 또 미국 얘기하면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미국 방식대로 알아서 efficiently하게 잘 처리해봐 하고 떠넘겨버리세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미국 타령 못할걸요. 라고. 정말 죄송해요. efficiently가 뭐예요?
2: 한 번만. 효율적으로
0: efficiently 하게 잘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봐. 네. 하고 또 넘겨버리라고.
2: 덕분에 단어 하나 배웠네요.
0: 그러게요.
1: 근데 나 갑자기 이런 영어 좀 섞어 쓰는 거 좀 재밌지 않아요?
2: 어떤 거요?
0: 나도 근데 유쾌하다 생각해요.
2: 우리 매번 약간 섞여 쓰잖아요.
0: 굉장히 뭐랄까 신선하니까.
2: 그럼요.
0: 재밌죠.
1: 촬영하러 외국계 회사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 후배가 선배한테 얘기하는데 선배 저 퀵퀘스천 막 이런 거 쓰는 거. 그거 뒤에서 딱 보고 한 번은 써먹을 거다. 한 번은 써먹을 거다.
0: 야 진짜 좋다.
1: 선배 나 퀵퀘스천.
0: 포토씨 진짜 그 포인트 같은 걸 너무 잘 알아. 그런 거를 캐치를 너무 잘 하신다.
2: 웃긴 포인트.
0: 선배 퀵퀘스천 이런 거.
1: 맞아요.
0: 아 맞아. 또 우리 6080님은요.
2: 네. 근데요 여긴 한국 회사잖아요. 요즘 시대에 따로 먹는 걸 뭐라 할 순 없다고 해도 같이 하던 일은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후배분은 미국을 핑계로 자기 일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배로서 한 번은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1: 그러니까.
0: 저 만약에 제가 선배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 미국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진짜 미국 짱이다 부럽다. 일단 이거 정리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호응을 더 빨리 해준 다음에
2: 빨리 한 다음에
0: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다 하고. 근데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꼭 해줘. 매 3시까지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2: 그리핀도르다.
0: 그리핀도르야?
1: 우리는 이 생활 연기랑 이게 예술이야. 좋다. 진짜 예술이야. 진짜
0: 감사해요. 굉장히 또 별거 아니었는데.
1: 진짜.
0: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저희는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볼 건데요.
2: 네.
0: 네. 우리 익명의 주주님께서 또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 키썸씨가 한번 소개해주세요.
2: 다음 달에 친정 식구들과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생각 중인데요. 사진관 가서 찍는 게 아니라 여행 가서 가는 곳마다 삼각대 세워두고 셀프로 찍을 예정입니다. 인원은 총 8명이고요. 의상을 아예 똑같이 사서 입기보다 비슷한 색깔과 톤으로 맞춰서 입을까 생각 중이에요. 문제는 사진 찍을 때마다 얼어버리는 어색한 표정과 포즈들인데요. 파워 연예인이신 주디와 해리포터 키썸 씨가 자연스러운 포즈나 표정 짓는 노하우 같은 거 마구마구 추천해 주세요.
1: 좋은 질문이네요.
0: 그러게요. 일단은 우리 포터 씨가 굉장히 전문가시긴 하지만은 전 제 머리로는 그냥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찍습니다 하고 찍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전에 찍으려고 막 준비하고 막 얘기하고 아유 나는 이런 거 좀 어색해서 뭐 할 때 찍는 거예요.
2: 일단 웃긴 얘기를 누가 던지는 거.
0: 던지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그냥 먼저 막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있을 때.
2: 그러니까요.
0: 그럴 때 기습으로 찍어버리는 거지.
2: 그런 게 너무 딱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그거는 이제 찍는 사람의 역량도 조금 있으니까.
0: 완전히 맞아.
1: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표정 짓는 노하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인물 촬영 같은 거 할 때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힘이 들어가면 보정을 해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부참만 준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허밍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옅은 미소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기본은 간다. 기본은 간다. 근데 주디 눈은 조금 크게 떠야 돼. 왜 안 되지? 내가 하던 게 잘못됐었던 건가? 안 나오지? 기본은
2: 점점 이상해지니까.
1: 기본은 가요.
0: 너무 이건 안 이렇게 작게 뜨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약간 이 정도
1: 이렇게 하고
0: 키스 어때요 지금?

0: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어, 죄송합니다. 허밍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1: 아니 눈샘 그냥 허밍은 하자. 허밍은.
0: 어, 허밍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깨에 좀 힘을 빼줘야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사람이 좀 뭉쳐 보이는 느낌이 나고 답답해 보이는데 릴렉싱을 조금 해줘야 돼요.
1: 근데 너무 릴렉션돼서 없어 그러니까, 보이면요. 너무 이렇게 쭈글쭈글 말리면 어떡해요?
0: 그냥요 가까운 사진관을 찾아서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보세요. 네.
1: 자, 아니 이분 무리실까요? 여행 가서 셀프로 가족 사진 찍는 거?
2: 아니 근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자연스럽게 찍는 샷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0: 그리고 뻔하지 않은 것 같아. 여행 가서 찍는 사진들.
1: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일단 생각 잘하셨는데, 어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어색하게 찍혀도 그거 나름대로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어 굳이 꼭 엄청나게 자연스러움을 막 추구하진 맞아요. 않으셔도.
0: 그 여행지 요즘에 거의 다 스냅 작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뭐 딱 서서 찍는 것보다 스냅 작가님들이 약간 스케치해 주듯이 찍어주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1: SNS 괜찮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잖아요. 네네. 그럼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인별그램에 네네. 이 지역에서 그 여행 가는 곳에 좀 그런 스냅 작가님이 없으신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
0: 없으면 원하는 가격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제가 가격 맞으면 제가 갈게요. 돈이 맞으면.
1: 미쳤다 이거. 네. 이거는 우리 포터 씨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2: 많이 비쌀 것 같아요. 많이 비쌀.
1: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0: 부산 쪽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찍는 제가 떠올랐어.
1: 부산이든
0: 그래서
1: 갑자기 제주도든 포터 씨가 거기서 굉장히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돼가지고
0: 갑자기
2: 넘어가 보도록
1: 할게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또 다음 사연도 우리 키썸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결제를 할까 말까 님의 사연입니다.
1: 네.
2: 제가 평소에는 돈을 잘 쓰면서 이상하게 택시비와 유료 결제는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너튜브를 맨날 보면서 너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는 끊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0: 야 하루에 2시간씩 너튜브 보면 이제 그냥 프리미엄 좀 끊어. 매번 광고 보는 시간이 더 아깝겠다.
2: 이러는데 진짜 프리미엄 요금제 결제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추천드립니다.
0: 난 무조건 추천.
2: 저 무조건 추천이에요.
1: 저도 추천이기는 해요. 이게 훨씬 더 완전히 효율적이로.
2: 왜냐면 그 보통 광고 시간이 정말 짧아 10초고 길면은 그 이상 가잖아요. 뭐 건너뛰기도 있지만 근데 그게 한 편당 그렇게 쌓이면 사실 시간
0: 아깝지.
2: 너무 아깝고.
1: 아깝기도 하고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사실 나한테 이 너튜브라는 존재가 되게 크시다면 이게 나의 하루에 어떤 그런 기분을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면은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그 이거 할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통신사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오히려 무료로 이거를 또 프리미엄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통신사별로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있죠? 있긴 하거든요.
2: 맞아요.
1: 그런 것도 한번 자세하게 다 한번 알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0: 요즘은 AI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구독하는 것도 엮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1: 엮어서 한다고 AI를 정말로
0: 그런 것도 있어요.
2: 저도 좀 알아봐야겠어. 저 그냥 그냥 생으로
1: 저도
2: 했거든요.
1: 생으로 결제하고
0: 그래서
1: 있는데
0: 같이 좀 비교를 해보고
1: 그러니까
0: 정하면
2: 나중에
0: 좋을 것
2: 알아봐야겠네요.
0: 같아요.
1: 이게 뭔가 결제를 하긴 하더라도 조금 현명하게 조금 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주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덕분에 즐거운 토요일 오후였어요.
12: 예!
11: 고마워요.
12: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2: 감사랑합니다.
13: 빅성치가 예. 이 호주 갔다 와서 에너지를 완전 충전해서 온 것 같아서
11: 우리한테 그 나눠주고 있어.
13: 기운이
11: 지금.
13: 좀 전달이 되는
11: 것
13: 같아요.
11: 그니까
13: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11: 그래서 그니까 우리 키썸씨 이제 골드코스트에 돌아오셨으니까
12: 그럼요. 네.
11: 이제 선참에 집중해주세요.
12: 완전 네. 집중해요.
13: 가지 마요.
12: 집중 걸이에요.
11: 그러니까요. 예. 가지 말아주세요.
12: 걱정하지 말았어요.
11: 호토씨도 오늘 좀 에너지가 좀 충전됐어요?
13: 너무 충전했고 사실 뭐 이것저것 집 청소하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11: 네, 그런 것 같아요.
13: 약간 이 해외 기운을 좀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12: 근데 받으러 가시잖아요.
13: 이제
12: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11: 잠깐만.
12: 나를 여기다가
13: 아직 좀
12: 두고.
13: 남았어요. 아직
12: 나를 여기다 두고.
13: 저도 키썸 씨처럼 이 기운 다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예?
13: 우리 라디오 식구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네, 광고 나갈 때 이제 가족에 대해서 너무 편해진 것 같다고
13: 맞아요,
11: 얘기를
13: 맞아요.
11: 해주셨는데 네. 아무튼 우리 키썸 씨도 오랜만에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12: 네.
11: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고요. 저는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왜요?
12: 아니.
11: 아하! 우리 노래 듣고, 노래 듣고 올 건데 무슨 노래 들어요?
13: 아, 저 오늘은 진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11: 뭐야?
13: 키썸의 어쩌라고.
12: 아, 왠지 좋아!
13: 내가 듣고 싶겠다는데 어쩌라고!
11: 어쩌라고!

0: 컬트쇼 썸머 뮤직 페스타. 7월 8일 수요일엔
1: 마이 다이자
0: 크라잉 넛. 7월 14일 화요일엔 워터밤 아니고요, 매밤 MC 유노 유노, 아이들 B2B 민혁, 암소맨, 바다까지 소리 질러.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6: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5: Don't worry, be 하겐.
6: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5: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최근 폴란드 일부 원유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죠. 이를 계기로 식품의 생산과 검사,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유를 고를 때도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산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유통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 우유는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채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을 통해 더 신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담긴 우리 국산 우유,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지입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박윤슬님께서 와 주디 저 결혼 3년 만에 프로포즈 받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운 지도 꽤 됐는데 남편이 깜짝 프로포즈를 해준 거 있죠. 남편이 최근에 무릎을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하고 재활하느라 정신도 없었을 텐데 그 와중에 몰래 준비를 해줬어요.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났네요. 내 남편 한성아 그리고 아들 선유라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너무 예쁜 가족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기대를 안 할 법도 한 것 같아요. 윤슬님처럼.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프로포즈 정도를 막 준비 뭔가 이렇게 뭐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감동이 있었을 것 같고, 심지어 최근에 우리 남편분께서 그 마음이 여유가 없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사실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만 아파도 막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는데, 무릎을 또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윤슬님을 위해서, 또 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도 좋고 예쁘고 참 부럽고 그렇습니다. 윤슬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또 우리 한상윤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아내랑 장모님께서 초계탕을 너무 사랑해서 올해만 벌써 양평에 있는 초계탕 맛집을 세 번째 다녀왔습니다. 이 기사라면 앞으로 10번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두 분이 좋아하시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주디도 초계탕 좋아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얼마나 맛집이길래 세 번이나 가신 건지, 저는 거기가 너무 어딘지가 궁금하고, 사실은 저는 초계탕은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초계국수? 근데 좀 냉국수 있죠? 그거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가평 쪽에 그 초계국수 맛집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초계국수가 먹고 싶어서 간 적은 있는데, 이 따뜻한 초계탕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하은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5138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진호의 가족사진 듣고 오실게요.

네,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 김진호의 가족사진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초계탕을 먹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방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차가

거였네요. 나는 탕이라 그래가지고 따뜻한 건 줄. 근데 어쩌면 제가 갔던 그 조개국수집이 우리 주주님이랑 갔던 곳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비슷한 거라면 저도 좋아해요.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자, 또 우리 1307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디님. 저는 50대 중반 주주입니다. 조금이라도 젊게 살고 싶은 마음에 매일 12시엔 주현영을 듣고 있어요. 늘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운동 중에 사연 처음 보내봅니다.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해 매일 1시간 정도 걷는데요.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걷다 보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우리 주주님들도 모두 더위 잘 이겨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해 매일 1시간 정도, 저도 이렇게 못하는데,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아주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또 우리 3521님은요, 장마 대비해서 레인부츠를 구입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뭐 내기 하러 가냐며 혼자 깔깔깔 박장대소를 하네요. 그래도 양말 안 젖고 보송보송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레인부츠도 다양하잖아요. 그 디자인들이. 근데 패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기 하러 가냐. 이러면서 발도, 그쵸. 완전 대왕발 되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에는 필수라고요. 안 신는 사람이 손해지. 또 우리 박정화님께서는 가족들이랑 놀러 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주디 라디오 틀어주셔서 같이 듣고 있어요. 여행 가는 길에 주디랑 함께해서 더 즐거워요. 지금 차가 많이 막히는데 막힌 도로가 뻥 뚫리게 아일리스의 It's Me 듣고 싶어요. 좋아요, 정화님. 저도 약간 지금 이따가 저기 첫곡 올릴 생각에 지금 약간 마음이 막혀 있는데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좀뻥 뚫어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정화님께서 신청해주신 아일리스 It's Me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에어.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골뱅이,
7: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6: 네,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12시엔 주현영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끝곡으로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엔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1: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2: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5: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타조 커져 쇼호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뒷사주 컬투 할 때 침이 너무 많이 튀었네 앞에. 아 그렇습니다. 이 발음이 침이 많이 튀기는 요즘 자 손으로 닦았어요. 아, 7월 11일 토요일 대놓고 녹음하는 녹음 방송 정민의 유상윤 균디와 함께 오늘도 컬투쇼 7월 11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7월의 두 번째 토요일 칠두토 네, 대놓고 녹음하는 레코딩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이 미리 보내신 토요일 이 시간에 뭐 할 것 같은지 예약 문자로 토요일 방송을 열고 있죠. 7월 11일입니다. 자 4579님의 오프닝 예약 문자입니다. 아버지의 여자친구분을 소개받기로 했어요. 와 이런 건 어떤 기분일까. 야 진짜 이거는 평생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와 아버지 생신 파티에 친구분들을 초대했는데 그중에 딱 한 분이 여자분이셨습니다. 오, 혹시 특별한 사이냐고 여쭤봤더니 그거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하이, 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는 제가 눈치를 채고야 말았습니다. 특별히 잘해드려야겠어요. 그래요. 야, 저는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아버지와의 어떤 그 관계 그런 게 참 잘 몰라요. 그냥 부러워요. 아버님들과 이렇게 잘 지내, 아빠와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건지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 좀 부러워. 예, 그러면 제가 다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보면은 아빠하고 아들이 이렇게 와갖고 서로 등도 밀어주고 하는 거 보면 참 뭐 부럽기도 합니다. 아 근데 여자친구 이러는 거는 참 진짜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와 아버지가 귀여우시네요. 사진도 몰래 찍어드리세요. 이렇게 두 분이 아버지 옆에 어떻게든 앉게 해드려갖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찍어놓고 아빠 제가 찍었어요. 어이 이거 언제 찍었어? 아 나한테도 좀 보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뭐 어르신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설레는 건 설레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 콩글투쇼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연인관계 또는 부부관계 또 이렇게 아버지처럼 새로운 또 이성관계를 또 우리 설레는 관계를 갖고 계신 분 오늘 약속 있으신 분들은 콩글투쇼를 들으시면서 약간 시동을 좀 걸어보시죠. 자 오늘 첫 곡 나갑니다. Backstreet Boys 뒷골목 소년들 As Long As You Love Me 아는 가수의 아는 노래네요.

0: Backstreet Boys 이제는 그 뒷골목 소년들이 아닌 이제 어딘가에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다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겠죠. Backstreet Boys 성인들이 됐겠죠. Backstreet Adult가 됐겠습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뭐 그딴 뜻이겠죠. 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렇게 수거가 되겠습니다. 아니, 교육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갖고 예, 영어 교육도 중요합니다. 네.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의 첫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예약 문자들 더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되신 분께는요 중요하죠. 눈 건강을 챙기시라고 눈 건강 기능식품을 드립니다. 자, 강동규 씨. 7년 사귄 여자친구가 시험이 있어서 응원하러 경기도 김포에서 경남 김해까지 이야 운전해서 갑니다. 이거 비행기 한 방이면 가는 건데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가면 되는데 운전해서 가냐. 와, 저희는 김포랑 부산을 오가는 롱디 커플입니다. 와, 시험 잘 봐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좋으면 바로 결혼하려고요. 시험 결과 안 좋으면 결혼 안 하고? 이게 뭐야?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결혼을. 예, 결혼이라는 건 딱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딱 그때 해야 되는 건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아주 늦어지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아 해야 되겠는데 싶을 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원래 비혼주의자였는데 어느 순간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결혼 프로포즈를 하고 날짜를 잡고 그리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든든하고 좋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아이를 또 지금 또 21년째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혼이 하고 싶어지는데 주위에 누가 없어. 그거는 때가 아닌 거야. 누가 없잖아 옆에. 그렇다고 아무나 잡아서 결혼할 수는 없고 누가 있는데 이제 누가 사귀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어질 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당신의 인연입니다. 김흥근 씨. 아, 이름이 흥근하네요. 김흥근 씨. 김흥근 씨. 이분은 저 별명이 아마 넌 왜 이렇게 흥건하게 젖어 있냐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죠? 김흥근 씨. 배 타고 섬마을로 들어가서 4박 5일 동안 봉사활동을 합니다. 와, 섬마을에 가서 제가 봉사활동을 떠나는 섬마을엔 젊은 인근은 없고 거의 다 어르신들이라 어르신들 말 벗에서 심부름 그리고 밭일과 톳 말리는 작업까지 두루두루 도와드리려고요. 4박 5일 동안 어르신들이 숙소도 제공해 주시는 모양이구나. 어르신들께 삶의 지혜도 잔뜩 배워올게요. 재밌겠다 이거. 나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한 지금 한 7, 80 뭐 이상 되신 그 어르신들이랑 막 얘기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해. 아,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유튜브 같은 거 한번 해볼까. 김윤정 씨입니다.
1: 그릇을 엄청 좋아하시는 칠순의 엄마와 함께 지난달부터 도예 공방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 만든 건 국그릇도 아니고 밥그릇도 아닌 어설픈 그릇이었는데 이번엔 접시 만들기에 도전해보려고요. 파는 것보다 정교하지는 않지만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0: 김윤정 씨.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잘 구워갖고 무슨 약이죠? 유약이라 그러네? 뭐라 그러네? 그걸 싹 발라갖고 이렇게 코팅해서 나중에 이제 집에서 쓸면은 되게 추억이 돋을 거예요. 예전에 이게 뭐죠? 물레 거기 하는 데 가서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컵을 하나 본인이 만들었어. 이 머그컵 같은 거를 이렇게 촥 만들어갖고 거기다 지 이름 새기고 그게 아직도 우리 집에 있는데 한 번씩 물 먹을 때 보면 본인도 신기해하고 같이 아주 이쁘게 만들진 않아도 추억이 돋죠. 예. 자, 김윤정 씨 엄마랑 그릇을 잘 예쁘게 만드시고 정말 괜찮은 거 있으면 저한테도 만들어서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추억하면서 여기서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컵으로. 자, 다음 주 예약 문자도 미리미리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내십시오. 샤베 1077. 긴 문자는요.
2: 대박.
0: 합쳐볼까? 고릴라는
2: 무료.
0: 나이스. 자, 광고 듣고 Back to the Cult Show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여기 하면 하하이.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0: 마지막에 유동굴뱅이 아주 좋아요.
1: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while Molly Mall is in control.
1: 거주시와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Culture Shock! 야! 야! 컬투샷! Back to the Culture Shock! 야! 야! Back to the Culture Show. 오늘 함께 떠나가 볼 과거는요. 2009년도가 아니에요. 2009년 4월! 2009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 모르겠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3월 말까지 방송된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인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금잔디 역할 누구였죠? 예? 누구였어요? 그렇죠. 구혜선 씨가 아주 화제였습니다. 그 스타일이 아주 귀여웠죠. 뽀글뽀글 바마 헤어스타일 인상적이었던 그 우리 구준표 역의 이민호 배우가 또 F4의 멤버인 김현중, 김범, 김준. 아, 두 글자 이름이 두 분이나 들어갔네. 김범. 우리 아들이 김범, 준. 여긴 김범, 여긴 김준. 합치면 김범준. 인기가 대단했고요. 주목받은 배우는 구준표의 약혼녀 하재경으로 출연한 이민정 배우. 야, 단발머리가 아주 예뻤었던. 예. 그때 그 누구의 엄마 역할로 김성령 배우가 아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누구 엄마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약, 아 그건 상속자들인가? 아 그건 상속자들인가 보다. 그리고 가요계에 아주 뜨거웠었던 그 당시에 소녀시대의 G, 슈퍼주니어의 Sorry, Sorry, Sorry, Sorry 그리고 2NE1의 Fire. 아, 엄청나게 좋은 노래들이 그 시기에 많이 나왔었네요. 2009년 4월 우리 쇼다란 분들은 어떤 추억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2009년 4월 컬투쇼의 사연 짚은 명품의 레전드 사연들, 그때 당시에 어떤 사연들이 여러분의 배꼽을 쏙 빼놨는지 궁금하고요. 각종 시기의 컬투쇼의 또 레전드 사연들을 모아서 같이 들려드립니다. 한껏 웃어보실게요. Back to the Culture Show.
2: 자, 천호성 씨의 사연. 한 달 전이었어요. 친구와 저는 할 짓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심심해서 야 몸에 광 내려가자 하고 동네 근처에 있는 아주 싼 찜질방에 갔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친구와 저는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근데 물속에서 방귀를 끼면 공기방울이 올라오잖아요. 친구가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끼는 놈이라 야 그만 좀 껴 항문이 닳지도 않니? 하고 잔소리를 해댔죠. 그리고 탕에서 나와서 친구랑 비누칠을 하고 있었어요. 방구쟁이 친구는 똥꼬가 간지러운지 유독 그 부분에 비누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왠지 썩은 듯한 냄새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야 너 또 방구 꼈냐? 하고 물으니까 친구는 아니야 안 꼈어 하고 둘러대더군요. 그런데 그때 친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비누칠을 듬뿍 해놓은 똥꼬에서 비눗방울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풍선껌을 씹다가 풍선을 불어서 확 터지듯이 비눗방울이 나와서 톡 터지고 나면 냄새가 올라오고 또 비눗방울이 톡 터지면 냄새가 올라오고 그 이후로 친구는 버블맨이 되었답니다. 아... 어렸을 때 목욕탕 가면 이런 장난 한 번씩 해봤는데
3: 거품 방구요?
2: 거품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물속에
3: 아 물속에서는 많이 해봤죠. 네. 많이 껴봤죠.
4: 상현의 씨입니다. 조회수 98건, 추천수 8건. 취직이 됐어요.

0: 병원에서 채용 신체 검사를 받고 3일 후에 검사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관계자 말씀이 가슴에 종양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다시 검사하셔야 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0: 1시간 후에 재검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 부모님 생각이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병원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검사받고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기다리는 시간이 100년 같았습니다. 다시 만난 담당 의사님, 제 방사성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혹처럼 하얗게 찍혀있죠? 네. 유도입니다. 가로 유두가 큰 사람들은 가슴에 혹처럼 하얗게 찍힌답니다. 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부분이 혹처럼 하얗게 찍혀있죠? 네, 유도입니다. 오, 많이 크셨나 봐요.
2: 자, 제목은 오빠차입니다. 오빠차. 익명으로 보내신 남자분의 사연이에요. 우리 아들이 4살 때입니다. 늘 중고차만 타다가 아내 허락을 받고 새 차를 뽑게 됐어요. 아내가 처제가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3: 이따가 시승식할 때 동생도 온다고 했거든. 엄마가 동생 편으로 차 고사 지내라고 명태랑 명주실이랑 막걸리랑 보낸대.
2: 그렇게 한적한 공터에 주차를 하고 미신인가, 미신이긴 하지만 뭐 고사를 지내는데 옆에서 아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3: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2: 고사라고? 그래 지금 고사 지내는 거야.
3: 고사? 고사?
2: 그렇게 차 자랑에 정신이 팔려서 아내랑 처제를 차에 태우고 옵션 설명을 하는데 그 사이에 제 폰으로 게임을 하던 아들에게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나 봐요.
3: 여보세요? 지훈이야? 할미야? 근데 지훈아 왜 네가 아빠 전화를 받아? 아빠는 뭐해?
2: 그제 순진무관한 4살 아들은
3: 아빠랑 엄마랑 지금 고사 중이에요.
4: 고사? 고사 중이라고? 아이고 뭐 대낮부터 그냥. 근데 이게 집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바뀌니?
3: 네, 차 안에서 고사 중이에요.
2: 순간 아찔함을 느낀 어머니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3: 그럼 아이고 너는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엔 엄마랑 아빠 둘이 있는 거야?
2: 그 말에 예상치 못한 아들의 말.
3: 아니요, 아내 이모도 같이
4: 있어. 뭐? 야. 이모? 사돈 전역까지 같이 있다고?
2: 다행히 금방 오해를 풀긴 했지만 잠시나마 마음 복잡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들아 넌 아무 잘못 없어. 그저 순수했을 뿐이니까. 어머니가 순간 되게 아찔하셨겠네요.
5: 서현실 씨의 사연입니다.
6: 서현실 씨요?
5: 네, 저희 엄마 옥순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저는 성당을 다니는데요. 엄마께서 영세를 받기 위해 세례명을 받을 때 일입니다. 저희 엄마의 세례명은 외국인 신부님께서 정해주셨는데요. 세례명은 태어난 날에 맞는 세례명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엄마 생일 4월 24일에 맞는 세례명을 신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옥순 씨네 좋은 세례명이 있어요. 보나, 보나 어때요? 보나 이쁘죠? 이쁘래. 어머니께서는 보나요? 보나? 보나? 아이고 신부님 저 이거 싫어요. 저희 엄마는 완강하게 세례명을 받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외국인 신부님, 아 왜? 아 보나 이쁜데, 보나 이뻐요. 완강히 부정하시는 저희 엄마께 신부님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는 아이고 보나 싫어요. 제 성을 붙여보세요. 성 붙이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에이, 옥순 씨 성이 뭐예요? 아, 변이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영문을 모르시던 외국인 신부님 계속해서 변이 왜요? 변보나?
7: 어우,
5: 변보나?

0: 그래서야 말이 서툰 외국인 신부님께서도 변보나를 남발하며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변보나 여사는 극구 신부님을 설득해 카타리나라는 세례명을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모 세례명은 변마리아입니다.
1: 변마리아. 변보나는 좀 그러네요. 네. 이름 자체가 똥싼데요.
2: 똥싸나? 변보나.

정말 느닷없이 노래 한 곡씩 내는 우리 이 친구. 가수는 가수고 뮤지션은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아, 이 뮤직비디오 봤는데 아주 그냥 큰 재즈바 같은 데서 이렇게 밴드들 쫙 이렇게 하고 한껏 즐겼더라. 그치? 지돈 내고 아마 다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백가의 노래입니다. 아, 멋진 우리 세션들과 그 기타 치시는 분이 또 백가의 아버님이 또 기타를 치셨고 피처링을 또 김창환 쌤이 또 해주신, 야 이거 끈적끈적한 재즈바 그리고 또 시원한 해변이 생각나는 그딴 노래 비치 베이.

0: 슬리퍼 가져왔니?
1: 아니요.
0: 나도 안 가져왔는데.
1: 형, 백사장 엄청 뜨거운데?
0: 그래서?
1: 네, 그냥...

0: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최근에 한 착한 일 뭐가 있어요?
5: 모르는 친구를 도와준 거예요. 저번에 길에서 어떤 얘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줬어요.
6: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데 위험해 보여서 제가 뒤에서 같이 밀어드렸어요. 착한 일 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7: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제가 근처 경찰서에 지갑을 갖다 주었거든요. 착한 어린이라고 경찰 아저씨가 말해줘서 기뻤어요.
8: 누군가 먼저 도와달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움직여 건네는 행동. 상대는 물론 내 마음도 한결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작은 친절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한이었습니다.

0: Jove.
1: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while Molly Hall is in control.
0: 컬투쇼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Culture Show. Back to the Culture Show. 돌아가 볼 과거는 넘치고 또 넘칩니다. 컬투쇼가 21년 차로 접어들었으니 말이죠. 부자요. 과거 부자 컬투쇼. 자, 오늘은 2009년 4월로 들어가고 있죠. 쇼다운들의 이때 당시 추억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희진 씨.
2: 운전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범퍼도 긁히고 문짝도 전부 때 비비고 나이스. 사이드 미러도 떨어지고
0: 뭐야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2: 아주 자동차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무사고 10년 넘었어요.
0: 사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디 부딪힌 건 있는데 사고는 안 났구나 다행히. 심희진 씨, 사람이 다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뭐든지. 나 왜 이러나 싶을 때 있죠. 지금 생각해도 막 그냥 오그라들 때. 신인 시절 뭐 처음 했을 때 다들 그렇죠.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혜진 씨. 근데 나는 이상하게 DJ 처음 때부터 너무 잘했던 것 같아. 지금은 좀 여유 있지만 그때는 물론 이제 조금 열정이 넘쳐갖고 너무 열정이 넘친 거지. 너무 열정이 넘쳐갖고 물론 뭐 실수도 했지만 그 실수 자체가 또 재미로 이제 포장이 됐으니까. 심희진 씨, 베테랑 하시겠네요 이제. 저도 베테랑 DJ예요.

0: 이희정 씨, 2009년 4월에 벚꽃 보러 경남 진해 친구랑 놀러 갔었어요. 주말이라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기차역 포토스팟에서 어떤 커플의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근데 그 커플이 저한테 사진 잘 찍는다고 5바, 6바, 7바를 해서 주위에 있던 10여 명의 커플들이 사진을 다 부탁하는 거예요. 남의 커플 사진만 실컷 찍어주고 왔었어요. 그럼 가면 되지. 그거 다 찍어주고 있었어. 아, 죄송해요.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 가면 되지. 본인도 좋았나 보다. 칭찬하니까. 칭찬은 또 이게 거래도 춤추게 하니까. 우리 이정 씨 잘 찍나 보네. 컬투쇼 와서 한번 사진 좀 찍어주세요. 컬투쇼는 여기 방청해 보신 분들이랑 제가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제 매니저가 찍어주는데 이정 씨가 전담으로 이렇게 와서 찍어주시면 어때요? 예, 봉사 좀 해. 봉사, 사진 봉사. 1892 여자친구랑 1박 2일로 놀러 갔다가 1박 2일 여자친구랑 전날 입은 팬티를 다음날 또 입었다고
1: 너같이 더러운 남자랑 못 살겠어
0: 이러면서 뻥차였어요. 와,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팬티 갈아입는다고 아내한테 혼나고 있어요. 이거 뭐야. 아, 팬티는 매일매일 갈아입는 거 아닙니까? 어허, 아내분이 빨래 그렇죠. 모아서 빨래를 하는 스타일인가? 그러면 모를 텐데 매일매일 갈아입는지. 자, 뭐 여튼 알아서 잘 사십시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컬투쇼 레전드 사연 모음 이어듣기로 가겠습니다. Back to the Culture Show.
2: 조정현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병원을 갔다가 밥을 먹으러 근처 백화점에 갔어요. 밥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내의 눈에 아기용품점이 들어왔고 홀린 듯이 그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눈을 질끈 감았어요. 거기 들어가면 30분은 기본이었거든요. 다년간의 경험상으로 그곳을 빠져나오려면 뭐라도 구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옆에서 열심히 판촉사원처럼 아내에게 이것저것 상품을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어때? 색깔 예쁘지 않아? 여보, 이건 어때? 우리 아기한테 정말 잘 어울리겠다. 그때 제 눈에 적당히 싼 가격에 예쁜 모자가 있더라고요. 여보, 여보, 이거 봐봐. 이거 우리 애기 머리에 씌워주면 정말 예쁘겠다. 그지? 이걸로 사자. 이걸로 사고 얼른 밥 먹으러 가자. 그때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팬티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쇼핑은 끝이 났습니다.
3: 약간 그 비니처럼 이렇게 그 테두리가 그렇게 생겼나 보다.
2: 왠지 그 팬티가 이렇게 네. 모자처럼 생긴 것들이 꽤 있어요.
0: 아, 김소희 씨가 보낸 태권도장이라는 제목이에요.
4: 15년 전 태권도장을 운영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요, 유치부 애들이 특히 많았어요. 그중 7살 오빠랑 5살 여동생 남매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어린이집이 끝나면 늘 도장으로 왔습니다.
0: 그런 아이들이 많죠. 도장으로 바로 오는 애들.
4: 오빠는 열심히 수련을 하고 5살 여동생은 옆에서 기다리다가 같이 귀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차량 운행 때문에 조금 늦게 도장에 도착했고 시간이 5시가 넘었을 때였죠. 도장에서는 한창 음악 줄넘기 수련 중이었습니다. 음악은 빵빵하게 나오고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신나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탈의실 문을 열었는데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가 나 좀 닦아주라.
3: 닦아달래, 닦아달래.
4: 소리가 너무 희미해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근데 또 들리더라고요. 닦아주라. 닦아주라. 닦아주라. 진짜 영혼이 반쯤 빠져나가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다시 한번 많이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아무나 나 좀 닦아주라. 정말 세상을 다 포기한 사람 목소리였죠. 깜짝 놀라서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니 5살짜리 여동생이 변기에 꼼짝없이 앉아있는 겁니다. 원래는 화장실 가기 전에 꼭 저희에게 말하고 볼 일이 끝나면 사범님!

0: 하고 큰 소리를 부르면 저희가 가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은 저는 늦게 들어왔지, 남편은 깜빡했지, 수업할 때 음악 때문에 아이 목소리는 안 들렸지. 결국 처음엔 우렁차게 외쳤을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력이 쇠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외쳤겠죠. 사범님!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기요! 저기요! 또 시간이 흐르고 누가? 나 좀! 그러다 마지막은 그냥 아무나 좀 닦아주라. 닦아주라. 겨우겨우 제가 구출해주고 나왔더니 아이 표정이 해탈한 부처님 같더라고요. 그 다섯 살 꼬마는 지금쯤 고등학생이 됐겠지만 저희 사범님들은 아직도 그날의 절규를 잊지 못해요. 그냥 아무나 좀 닦아주라.
1: 야, 귀여워. 혼자 이때 네 다섯 살은 해결이 안 되는구나. 닦아줘야 되는구나. 그런가?
2: 오, 그렇죠.
1: 다섯 살 정도면 그런가요?
3: 한 일곱 살까지도 아마.
2: 아, 유선아 씨가 보낸 유산인데 제목이 대단한 할아버지라고 써주고 대박사연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이런 대박사연은 본인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4: 건방지네요.
2: 자중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가 대박이 아니면 얼마나 욕을 먹으려고 이런 사연. 평소 운전만큼은 남보다 자신이 있다며 스릴 운전과 스피드를 즐기는 우리 예비 형부. 그런데 평소 다름없이 한가로운 시골길에서 오디오의 볼륨을 높이 틀고 창문을 활짝 열고 신나게 달리며 바람과 스피드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신나게 달리다가 앞차가 머뭇머뭇거리면 형부의 시야를 방해하면 어김없이 형부는 주특기인 칼치기를 하곤 했습니다. 오, 여기서 칼치기란 빠른 속도로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앞차의 뒷범퍼에 대한 최대한 가까이 다가서서 옆으로 차단을 바꾸면서 스릴을 만끽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들이 급정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부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다행히 앞차를 피해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만 옆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할아버지 뒷바퀴를 치면서 할아버지가 자전거에 떨어져서 풀밭으로 떨어지셨어요.
4: 아이고.
2: 당황한 형부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다치신 데 없어요? 같이 병원으로 가시죠! 했죠. 칠순이 조금 넘기신다는 할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에 입을 한일자로 굳게 물고 다물고 계셨습니다. 약간은 비장한 포스까지 느껴지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불안했던 형부는 다시 한번 병원에 가자며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자 할아버지는 필요 없어! 하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부는 저렇게 해놓고 뺑소니 신고할까봐 차에서 명함을 한장 꺼내와서 아, 주무시다가 불편하시거나 아프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하며 명함을 주자 명함을 쫙쫙쫙 찢으시며 심각한 표정으로 괜찮아! 떨어질 때 낙법 쳤어.
4: 유단자신가 봐요.
2: 혼자! 허! 사전! 괜찮아! 떨어질 때 낙법을 쳤어 내가!
1: 요즘 형부 그 할아버지가 멋있다며 자기도 낙법 연습 중이에요.
2: 괜찮아! 떨어질 때 낙법 쳤어! 야, 대단한 할아버지네요.
4: 정정하시나 보네.
3: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제목이 발지모를 아시나요? 이게 뭐지?
5: 발지모.
3: 인터넷 카페 모임이 한창이던 10여 년 전, 전 심각한 컴플렉스였던 발냄새 때문에 걱정하다가 인터넷 검색창에 발냄새라고 치니까 놀라운 카페가 눈에 띄더라고요.
4: 발지모.
3: 그 카페 이름은 발지모.
5: 뭐의 약자지?
3: 줄임말이었습니다.
4: 아, 발냄새 줄임말. 지켜주지 못해.
3: 발냄새 지독한 사람들의 모임.
4: 아, 발지모.
3: 와. 발지모.
5: 그런 모임도 있어?
4: 꼬랑내 모임이네요. 어.
3: 정말 생각보다 여자 회원도 많았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여기 나가면 발냄새 없애는 방법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회원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셔서 거길 전세를 냈는데
4: 어머머.
3: 다들 모이자마자 카페장이 이렇게 외치더군요.
2: 발지모 회원 일동! 양말 벗었!
4: 벗으면 어떡해! 다들 이해하니까 그냥 벗는 거야?
5: 뭐야? 당당하게 벗자 이건가?
3: 일제히 다 벗더군요.
5: 뭐지?
3: 저도 얼떨결에 벗었어요. 근데 그 벗은 양말을 전부 회수하더니 하나씩 냄새를 다 맡으면서
5: 뭐야? 뭐야? 변태 모임다.
3: 양말 하나를 치켜 올리는 겁니다.
5: 1등이야?
6: 이 양말 누구 겁니까?
3: 어? 근데 그 양말은 바로 제 거였어요. 저는 손을 번쩍 들었는데 카페장은 엄지손가락 하나를 우뚝 세우더니
6: 최고십니다
3: 이러더군요. 전 너무 창피해서 그 길로 얼굴을 감싸고 뛰쳐나왔습니다. 꼭 그렇게 공개 처형을 해야 했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네들도 발냄새 때문에 모인 거면서.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계속 연락 오는 남자가 생긴 거예요.
5: 어머.
3: 발지모 회원 중 한 명인데 제가 얼굴 감싸 쥐고 뛰쳐나갈 때 저 여자 지켜주고 싶다 생각했대나? 저 지금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5: 어머머머.
3: 아들 하나 두고 잘 살고 있습니다.
5: 와.
3: 물론 우리 아들의 발냄새도 엄마 아빠를 닮아 최고예요.
5: 와. 야.
3: 아, 이런 게 있어?
5: 발지모.
4: 인연은 인연이네.
7: 나는 살았지만 이라는 아주
1: 나는 살았지만 누구는 죽었는데요.
7: 네, 그렇습니다. 뭐 익명으로 욕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사군번 구랑조사단 육사단 예하대대 인사계 출신입니다. 대대 인사계원은 연대 인사과의 호출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그날도 연대 인사과의 호출을 받아 업무를 본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 어라? 아유, 큰일 났다. 아유. 바로 그 녀석이었습니다. 컬투쇼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급동신호.
8: 나이스.
7: 저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은 두 개의 사로가 있었고 두 곳 다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1사로로 들어갔는데
3: 사로.
7: 문에 옷걸이, 고리가 없는 겁니다. 아, 저는 큰일을 볼 때 바지, 팬티까지 다 벗고 볼일을 보는 그런 어르신이 있습니다.
5: 아니,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7: 있어. 나 학교 다닐 때도
5: 진짜로?
7: 공기 형 이런 형이 있었어. 다 벗고
5: 홀딱 벗어. 많이 홀딱 벗고.
7: 자유로운 상태에서 싸야 되는데 무조건.
5: 근데 나도 공주 화장실에 나
7: 진짜 있더라고.
5: 어디 무슨 호프집 같은 데 있다가 그냥 화장실 갔는데 그 위에 변기 위에 뭐 옷이랑 이런 게 다 걸쳐져 있는 거야.
7: 예?
5: 어떤 남자가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7: 아, 그랬습니까?
5: 그래, 그런 사람인 거죠.
7: 예, 그랬군요. 그걸 볼일을 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바지랑 팬티를 통째로 벗고 변기 위에 올려놓고 엉덩이 세레나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날수록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휴지가 없음 이라는 뻔하디 뻔한 클리셰가 발동한 겁니다.
8: 나이스.
7: 아,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양말? 팬티? 손? 아, 손?
5: 손?
7: 아, 급하게 손? 아, 고민을 거듭했지만 저의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중에 멋진 방법이 떠올랐죠. 아, 그렇지. 옆 칸으로 넘어가자. 옆 칸으로 넘어가면 돼.
3: 문을 문 열고 들어가도 되니까.
7: 그렇지. 문을 열고
5: 빨리
7: 주변을 확인했어. 주변을 확인하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옆 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옆 칸으로 2사로로 이동. 다행히 흰색의 구세주 휴지 여섯 칸이
5: 행복하지 극적이다.
7: 여섯 칸이
5: 옷은 가져갔나? 옷?
7: 아, 저를 반겨줬습니다. 기쁨의 감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누군가 후다닥 소리와 함께 제가 처음에 볼일을 봤던 1사로에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2사로에 왔는데
5: 재밌어진다.
7: 자, 그리고 얼마 동안 저와 같은 아니 더 화려한 축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엉덩이 세레나데가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부드딱딱 빠라딱딱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난 이후 휴지거리에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건 휴지를 찾는 소리였겠죠. 잠시 후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휴지가 없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저는 아주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예,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쓰지 않았고 모든 걸 마무리하고 바지를 입으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라! 어라! 어라! 내 바지! 내 바지!
5: 설마! 아, 설마!
7: 설마! 그렇습니다. 입고 있었던 저의 바지 여전히 1사로 변기 뒤에 있는 겁니다.
5: 아하.
7: 옆사로의 전우는 저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옆사로의 전우는 뒤처리 문제로 저의 바지 회수 문제로 저는 바지 회수 문제로 5분 넘는 시간을 서로 침묵을 했습니다.

0: 그런데 갑자기 일사로의 전우가 분주해지더니 물을 내리고 나가는 겁니다.
1: 어? 옷 썼어, 옷 썼어, 옷 썼어.
2: 안 돼, 안 돼.
0: 이상하다. 아니, 갑자기 나간다고? 뭐지? 아, 이게 뭘까? 의문을 가졌지만 바지를 찾는 게 급선무라서 황급히 일사로로 저는 다시 갔습니다.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고 고무리그를 차려고 바지 끝단을 손보려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욕. 아이, 아, 이런 씨, 아이, 이런 삐, 씨, 야, 삐. 군복의 개구리 무늬와는 다른 진하면서도 촉감이
1: 촉감 만져봤나봐.
0: 촉감이 느껴지는 황금색 얼룩. 아하. 도말하지 않고 바지를 다시 벗고 세면대로 직행해 손빨래를 저는 시작했습니다.
2: 아하.
0: 저기, 저기요. 저 뒤에 바지 좀 던져주시면 제가 휴지를 나가서 구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만 제가 했어도 제 전투복에 타인의 흔적이 남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후회가 됩니다, 중사!
2: 아,
0: 아 근데
2: 안타까운
0: 야
2: 시트콤 같은 일이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케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케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7: 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인쇄
6: 성원에드피아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자, 광고까지 함께 하셨고요. 백투더컬티쇼 다음 주엔 어디로 떠나볼까요? 2010년 7월로 갑니다. 그때 그 상당히 많이 놀라는 감독 있죠. 그때 당시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많이 놀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놀라면서 태어났대요. 와! 놀라면서. 예, 놀란 감독이 무려 10년 동안 시나리오를 썼다는 인셉션이 개봉을 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오래 썼어?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서 생각을 훔칠 수 있다는 소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국내에서는 600만 관객. 이 정도면 뭐 외국 영화 치고 많이 든 거죠. 한국 영화 중에는 강우석 감독의 이끼가 개봉을 했고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인데 정재영, 박해일, 유준

0: 신상 허준호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였습니다. 335만 관객이 영화관을 찾았고요. 정재영 배우의 노인분장이 아 이거구나 인상적이었던 작품. 2010년 7월 우리 쇼다난들이 이때 당시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담 기다릴게요. 지금 들춰보시고 이것저것 그때 당시 추억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2010년 7월입니다. 지금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보내. 샤벨 077
1: 50원
0: 긴 문자는
1: 100원
0: 고릴라는
1: 무료
0: 되시겠습니다. 2부 노래의 끝곡을 듣고 3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티아라의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너 때문에 미쳐 정말. 아, 나 진짜.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당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로 걱정 제로.

0: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의 친구 디스자츠 컬티쇼 토요일 3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3부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1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토요일 컬투쇼 사랑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방청객들이 또 환호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딕펑스의 김태현 역시 올 거고요. 오늘은 날라리 못 나와요. 자, 컬투쇼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콜만 하면 언제든지 와주는 의리의 가수, 노래 너무 잘하는 가수 흰이 옵니다. 흰.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10주년을 맞이해서 스페셜하게 뭉쳤던 걸그룹 아이오아이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4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와. 솔로 앨범이 너무 귀여운 곡을 갖고 왔더라고. 예. 귀여운 뽀짝거리 최유정 양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사랑의 콜센터 세 분 만나보죠. 광고요. Here we go.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7: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6: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8: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말의 집식 라이브쇼 사랑해 콜센터. 자, 매주 토요일에 이 시간만 되면 텐션 올려주는 텐션 남매 오빠인데, 이분이 오늘 한 분을 남매를 딴 분으로 좀 오늘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저만 나왔습니다. 일단 주펑스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0: 자, 랄랄이 오늘 나와야 되는데 랄랄이 뭐 어디를 간 모양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어디 갔지? 랄랄 자리에 텐션을 충분히 또 가창력으로 챙겨주실 우리 컬투쇼가 콜만 하면 언제든 좋아지는 의리의 가수 우리 박혜원 힛.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와줘서.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나?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자, 이제 스페셜 게스트 소개할게요. 꼬마 때부터 끼가 넘쳤던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어린이 댄스팀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10년 전인 2016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오아이로 데뷔. 최근엔 10년 만에 재결합을 하고 전공인 떼창고 갑자기로 음악방송 1위를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 아이오아이 최유정!
2: 안녕하세요. 최유정입니다. 예!
0: 아, 더 어려져서 나타난 것 같아요.
2: 저가요? 감사합니다.
0: 네가요?
2: 네가요?
0: 2년 전에 보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2: 네, 엄청 오랜만에. 네,
0: 뮤지컬 영웅 때문에 그때.
2: 아~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그걸 본 거 아니겠습니까?
2: 영웅을 보셨어요?
1: 예. 실제 가셨어요?
0: 실제로 가서 봤어요.
1: 유정 씨 하시는 거?
0: 아마 유정 씨였던 거.
2: 진짜요?
0: 왔다 갔지 몰랐죠?
2: 네, 전혀 몰랐어요. 어떠셨어요?
0: 너무 잘하죠.
2: 진짜요?
0: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2: 와.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다행이다. 영웅하고 나서 어땠어요?
2: 영웅하고 나서 뮤지컬 무대의 어떤 매력을 정말 만끽하고 많이 느껴서 계속 하고 싶다는 또 다른 꿈이 또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0: 계속해서 이제 어떤 오디션이라든가 기회가 생기면 계속 뮤지컬 하실
2: 생각? 네, 맞아요.
1: 작년에도 그래서 브로드웨이 42번가 하신 거 아니에요?
2: 네, 열심히 오디션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오디션을 봐서 이제 폐기소여라는 역할로 무대를 또 했습니다.
0: 네. 해보고 싶은 뮤지컬 작품의 넘버라든가 어떤 그 넘버가 매력적이어서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든가.
2: 넘버 저는 그 비틀주스라는 뮤지컬.
0: 비틀주스
1: 알죠?
2: 네. 비틀주스의 리디아 역을 나중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
0: 그렇게 다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2: 네.
1: 맞아.
2: 해보고 싶습니다, 리디아.
0: 자. 뮤지컬 배우 최유정도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요. 유정 씨가 오늘은 가수로 찾아왔습니다. 4년 만에 새 솔로 앨범을
2: 맞습니다. 너무 귀여워.
1: 패키지가 너무 좋아요.
0: 패키지가 게임기였대.
2: 네. 맞아요. 이번 컨셉이 게임이었어가지고 게임 모양으로 제작해서 이번에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0: 앨범 소개 좀 해봐요.
2: 네, 이번 앨범 제목은 퍼펙트 타겟이라는 앨범인데요. 제가 이제 데뷔한 지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 어떤 걸 해야 할까, 내가 더 연차가 들기 전에 지금 해야 하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좀 귀엽고 좀 당당한 매력을 담을 수 있는 노래를 하자
0: 귀여워,
2: 해서
0: 여기.
2: 네, 이렇게 귀여운 앨범이 탄생했어요.
1: 패키지가 안에도 막 이렇게 게임처럼 이렇게 꾸며져가지고 너무 잘 돼 있어요.
0: 이게 열자마자 여기 딱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는지 게임 스타트.
2: 네. 게임 스타트 맞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자, 곡들은 어떤 곡들이 있나요? 두 곡이 들어있는데요.
2: 네, 맞아요. 일단 타이틀곡은 비장의 무기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수록곡은 스틸 큐트라는 곡인데, 이제 타이틀곡은 좀 뭐랄까 약간의 우리가 좋아하는 뽕끼. 라고
0: 뽕기.
2: 하죠. 그런 바이브를 좀 넣어서 되게 통통 튀는 그런 노래입니다.
0: 통통 튀는 노래.
2: 네, 좀 후기 중독성 넘치니까 혹시 네, 들어주시면 좋아요.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따라할 만한 뭐 이렇게 춤 같은 것도 있어요?
2: 네. 탕타랑 탕탕탕타랑 뭐 이런 노래입니다.
1: 탕타랑
2: 탕탕탕타랑 이런 곡이죠.
0: 노래 들어보면 알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2: 여러분들.

0: 하세요.
1: 예, 2022년 첫 싱글 나왔을 때 컬처쇼 그때 또 홍보하러 나오셨었고.
0: 네네.
1: 어, 두 번째 앨범과 지금 첫 번째 앨범과의 어떤 그 제일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0: 어, 제일 큰 차이는 제가 작년에 이제 작곡을 시작했어요.
1: 아, 본인이 그럼 다 만든 거야?
0: 네.
2: 이번에 딱 작사 작곡에 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부분이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어떻게 무대를 해야겠다 이런 그림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고.
1: 우와.
0: 그래서 요즘 저의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목표가 주체적인 삶을 살자인데요.
1: 와. 내 삶을 내 주체적으로
0: 네. 네.
2: 내가 개척해 나간다.
0: 맞아요. 네. 그걸 할 수 있게 이제 첫 시작을 열어준 앨범이라서 좀 더 의미가 있고 그런
1: 작사곡을 배워서 바로 자기 앨범에 곡을 넣기가 사실은 겁나기도 하고
0: 맞아.
2: 부담되죠. 부담되잖아요.
1: 네. 네. 당당하던 그 자기 주도적인 삶이 언제부터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어,
0: 그게 딱 정말 작년부터 나 진짜 좀 더 생각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보자 이런 다짐을 하게 돼서
2: 어, 무슨 계기가 있었나 봐요.
0: 저요? 네. 네, 뭔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늘 생각은 했거든요. 저는 다 좋고 다 괜찮고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다 괜찮지? 나도 좀 어디 가서 난 이게 좋고 이게 싫고 이런 걸 좀 더 또렷하게 설명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 잘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제작비가 많이 들잖아요.
0: 그렇죠.
1: 자기 주도적으로 작사 작곡하고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제가 제 책임을 져야죠. 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근데 이제 회사에 들고 가서 설명했거든요.
2: 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0: 네네. 이런 곡이 생겼다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만들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게임도 생각이 나고 뭐 저쪽 해가지고 회사와 잘 상의한 후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아,
2: 전체적인 걸 다 이렇게 하셨구나.
0: 네, 네.
1: 프로듀싱이네요 그냥.
2: 그러니까 프로듀싱 하신 거죠.
1: 와 좋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뮤직비디오도 기대되지 않아요? 뮤직비디오도 아주 핑크핑크 할 것 같아요.
2: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0: 네네 맞아요. 제가 엄청 거대한 거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팬분은 얼마나 크고 싶었는지 감도 안 왔다.
2: 그걸 뮤비에서
0: 네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와 뮤비에 적혀 있는 댓글들을 몇 개 한번 소개해 볼까요?
2: 네, 최유정은 귀여운 척 안 해도 귀여움이 1등이었는데 작정하니까 진짜 귀엽네.
1: 작정하고 진짜 귀엽겠구나 이번에.
0: 네네 맞습니다.
3: 네 그리고 최유정 언니 이번에 IOI 컴백 보고 늦덕해 버렸어요. 언니의 매력과 귀여움이 제 오장육부를 차지해 버렸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진심으로 너무 귀여워서 저 고딩인데 심장마비 걸립니다. 주의해 주세요. 신곡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홍보하겠습니다.
1: 와, 고딩 팬 뭐 이렇게 종고딩 팬도 많나 봐.
3: 네, 동생이 봐도 이렇게 귀여운가 봐요.
0: 아니 근데 이렇게 뭐냐 어머머머. 고등학생 친구들이 너무 소중해요. 저희 밴드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되게 소중해요. 저희 아가 팬분들이.
1: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타이틀곡 비장의 무기.
0: 네.
1: 요거 만나볼까요?
0: 제가 안무를 보여드릴게요.
1: 자 음원으로 들을 거예요. 왜냐면은 안무를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살짝 그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다 안 쳐도 돼?

0: 와, 중독성 있어.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무슨 게임 안에 깔려 있는 음악 같아.
1: 맞아요. 네,
2: 음원들이 딱 그런 게 쓰여가지고 뿅뿅뿅 소리 나는 게.
1: 제가 이거 만들 때 그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사실.
0: 아하, 아, 그래?
1: 제가 어릴 때 하던 플래시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눈빛 화살을 맞으면 그걸 맞고 반하면 뒤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유령처럼 따라 붙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이제 네. 학생들을 모으는 거예요. 남학생들을 모으는.
0: 아, 그래?
1: 네, 그게 이제 안무에도 좀 있는데.
0: 아, 진짜?
1: 네, 그래서 좀 더 게임 느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0: 와, 너무 좋다. 중독성 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어우, 너무 좋아. 근데 통통 튀네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노래 자체가. 아유, 어때요? 흰 씨?
3: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용돈 주고 싶다. 너무 귀여워서 용돈 주고 싶다.
0: 뭐 돈 쏴주고 싶으잖아, 막 쏴줘.
3: 그런 마음 맞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2: 방청객분들도 다 우는 이모티콘으로 문자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3: 맞아요. 지금 다 울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고.
2: 귀엽다고, 귀여워, 귀여워. 6617님도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어요.
1: 네. 어디 계셔? 감사합니다.
0: 0617님 어디 계세요? 06... 아, 저분이.
1: 감사해요, 언니.
0: 7108. 진짜 너무 귀여워요. 7108은 또 어디 계세요?
1: 7108. 어디 계세요?
0: 아, 저분.
1: 감사합니다.
0: 직접 읽어주세요, 이거 문자 두 개.
1: 네. 1258님. 유정이 눈웃음에 제 심장이 접혔어요. 접힐만해, 접힐만해 했어요.
3: 정말.
0: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접혀버려갖고 어떻게 하나요?
1: 그리고 3166님은 밖에서 보고 있는데 회원님도 따라치고 싶나 봐요. 좀 알려주세요.
0: 저 분이신 거.
1: 어떻게 알고
2: 밖에
1: 계셨지?
2: 계셨구나.
0: 샤벨0888으로 밖에서 보냈어요. 예. 감사드리면서 자, 우리 유정 양의 새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 아유.
0: 안 사랑할 수가 없네요, 노래가. 그죠?
1: 네.
0: 자, 이제 유정 양을 데리고 제가 사랑의 콜센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번호를 따로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고요. 걸치죠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 문자나 뽑아갖고 즉석으로 전화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의사 따위는, 전화를 받은 사람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바로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2: 맞습니다. 전화를 받고요. 저희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0: 그렇지. 나이스.
3: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끊어버리시면 꽝! 미션 실패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어떤 보이스피싱도 전화해서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컬트적으로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 맞아요.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김태형.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2: 오늘은 약간 이제 좀 분위기가 다운이 돼가지고 제가 자이언티 크러쉬의 그냥 좀 차분한 노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0: 차분한 노래. 네. 본인의 마음인가요? 이제 좀 아빠가 되더니 이제 너 차분해진 것 같아.
2: 잠을 못 자요. 네,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자꾸 사람이 좀 다운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또 확 올라오네요.
0: 너가 지금 며칠 됐죠?
2: 이제 한 70일. 네, 70일 정도 됐는데 점점 잠을 안 자고 점점 우는데 원래 그런 거죠?
0: 예.
2: 예전에는 좀 착했거든요. 그래봤자 한 40일 때쯤이었는데.
0: 예,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네. 야, 정말 내가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생각되고
2: 네.
0: 아이가 통잠을 자는 순간
2: 아직
0: 행복해지기
2: 너무 시작해. 꿈 같은 일이에요.
0: 예.
2: 예, 저한테는.
0: 아빠는 쉽지 않아요.
2: 그러니까.
0: 자, 자이언티 크러쉬가 함께 부른 그냥이라는 노래는 태현 씨 목소리로 들을 수 있고 후보 문자 우리 유정 양부터 읽어볼까요?
1: 네, 0752님이 아침에 5살 아이를 등원시키고 있었어요. 사람이 많이 오는 길에서 저희 아이가 하얀 머리색에 하얗고 긴 턱수염 난 할아버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어? 저기 산타 할아버지다!
0: 귀여워.
1: 저는 민망해서 아이와

0: 함께 전속력으로 도망갔답니다.
1: 그 뭐 도망가?
2: 좀 더 있어요.
0: 네,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산타 할아버지를 닮긴 닮으셨더라고요. 개 두 마리 산책시키고 계셨거든요.
1: 아, 루돌프도 있었네.
0: 네, 루돌프까지.
1: 자, 우리 흰 씨도.
3: 네, 2689님께서 저는 S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25년 다니고 작년 9월에 퇴사했는데요. 제가 퇴사하고 나니까 회사도 엄청 바빠지고 주식도 오르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성과금도 심지어 엄청 나오네요. 이미 퇴사했으니까 미련 없는 척은 하긴 하는데 정말 아까워 죽겠습니다.
1: 아니, 근데 딱 핫해지기 직전에 퇴사를 하셨네요.
0: 그러니까요. 야.
2: 작년 9월.
1: 진짜 아깝겠다. 네. 어디다 얘기할 때도 없고 콜수에 문자 보는 거야.
2: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0007님. 예전에 대전 호두과자집에서 균들이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주셨던 사인 아직도 잘 갖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때 응원해주셨던 쌍둥이들 생일이라 사연 보내.
0: 와.
2: 그때는 아이들이 3살이었는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벌써 8살.
1: 와, 이게 5년 전이야?
2: 야, 크게 아프지. 크게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커준 여름이랑 가을이 생일 축하하고 엄마가 사랑해.
0: 와,
2: 5년 전이네요.
1: 5년 어디 호두 과자 집인지는 알 것 같아요.
2: 대전에 있는 호두 과자 집.
1: 제가 웬만하면 호두 과자 집을 안 가니까 잘.
2: 네네네.
1: 거기 아는 동생이 하던 호두 과자 집이었어요.
2: 네,
1: 그래갖고 한번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해줄게. 있었는데 그때 손님이 있었던 거죠.
2: 아, 그럼.
1: 그분의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기억납니다. 그 친구 호두 과자 집 이제 접었습니다.
0: 아이고.
1: 잘 안 돼갖고요.
0: 예. 요요요. 이런 아픈 사연.
2: 갑자기 슬퍼졌어요. 예.
1: 자,
2: 어디다 네. 한번 해볼까요?
1: 어디다 해볼까요? 여러분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2: S전자. 반도체.
1: 아, 그래.
0: S전자.
1: 그래, S전자.
0: S전자.
1: 우리가 또 뭐 좋아요. 전화해서 응원도 해주고 살짝 약 올리기도 하고 그래.
0: 어, 근데 진짜 아깝다고 해야 되나? 아니, 너무 아쉽다고 해야 되나?
1: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 네. 힘든 일이 있었나? 왜 그랬을까?
0: 정말. 무슨 변화?
3: 타이밍이 진짜 아쉽다.
1: 자, 가보겠습니다. 자, 2689님. 지금 뭐 어떤 일을 따로 하시나? 아니면 퇴사했으니까 뭐 25년도

0: 여보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그 S전자 반도체 사업부 25년 다니시다가 작년 9월에 퇴사하셨는데
2: 맞아.
1: 갑자기 주식이 막 오르고 성과금도 엄청 나오면서 배가 좀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2: 근데 사연을 보내셨잖아요.
1: 네, 사연을 보내셨잖아요. 제가 디펀스 김태현인데 제가 노래 불러드릴 거예요.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선물 드리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예예, 예. 노래 선물이에요.
1: 끊지 마세요.
2: 그러면 안 돼요.

0: 감사합니다.
1: 아니 뭐 맞춤곡이야. 사실 난 아무렇지 않아. 내가 안쓰러워 보여 다가오는 거라면 내 마음
2: 그냥 지나가면 돼요.
1: 그냥 지나가면 돼요.

0: 난 이미 퇴사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난 잘 살고 있어요. 오, 맞아요. 자, 노래는 완벽했는데 과연 전화를 끊지 않고 성공했을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0: 실패예요. 끊었어요.
1: 아, 아 선생님. 와. 아하.
2: 진짜로?
0: 아, 노래 시작되기 전에 막 설명하고 있을 때
1: 설명할 때
0: 그때 끊었대요.
2: 아, 생각보다 일찍 끊으셨구나.
1: 내가
2: 아~
1: 너무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나?
0: 예. 네. 깜짝
2: 놀라셨어.
0: 어떻게 할지? 나 퇴사할지 네. 어떻게 할지 깜짝 놀라.
1: 그러니까.
2: 어떡해?
1: 아, 내가 너무 아.
0: 안 그래도 마음이 아~ 크신 같은데 퇴사한 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1: 아, 개인 정보 너무 빨리 얘기했어요, 제가.
0: 네 소개를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셨죠? 이러고 이제 이렇게.
1: 아, 그래야겠다.
0: 어, 가수 김태현입니다.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
2: 아,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구나.
0: 전화 한번 해볼까?
1: 해볼까요?
0: 예, 예, 예. 어차피 실패긴 하지만.
1: 그러니까요. 예.
0: 자, 왜 끊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자, 전화해볼게요. 노래 너무 좋았는데.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전화 끊으셔갖고 여기 컬투쇼예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 아~ 아니 지금 주말 거 녹음하고 있고 지금 김태현 씨가 노래 불러줬는데 노래도 안 듣고 끊으셨더라고요.
3: 스팸인 줄 알고.
0: 아, 스팸인 줄 알고.
1: 아, 그러니까 요즘 스팸이 너무 많아. 아, 네. 문자 아니, 처음에 여보세요 하실 때부터 어. 되게 그 의심이
2: 의심이
1: 아, 의심이 엄청 많아 네. 보이셨어요. 네.
0: 와. 아. 그럼 지금 S전자 반도체 사업부 퇴사하시고 작년에.
3: 네.
0: 지금 뭐 하세요?
3: 아, 어머니가 아프셔서 간병하고 있어요.
0: 아. 아이고. 근데 이렇게 주식도 많이 오르고 성과급도 있고.
3: 그러니까 속상해.
0: 아, 그래. 그래 갖고 어떻게 아유.
2: 어떡해.
3: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제 정보가 다 털린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0: 아, 그래.
1: 내 상황이 맞아요.
0: 그래, 맞네. 네,
1: 너무 주저리주저리 앞에 정보를 너무 알고 있는 정보를 너무 얘기했어.
0: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문자를 보냈잖아요.
3: 그만. 네.
1: 아,
2: 아쉽다. 와,
3: 나 생각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에이.
0: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지금 토요일 거를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1: 아니 그러면은 주식은 지금 좀 보유를 안 하고 계세요 전 회사의 주식을?
3: 아, 우리 사주 조금 있어요.
0: 아, 우리 사주 그럼 뭐 네.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금 수익을 보셨겠네.
3: 그렇죠. 5층에 있을 때 받아가지고.
1: 그럼 엄청 올랐는데요?
3: 근데 얼마 안 돼요.
0: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3: 네, 그걸로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대본 뉴스 나올 때마다 보면서.
0: 그리고 5층에 있을 때 받았으면 그때 조금 더 샀었으면 퇴직연금 뭐 퇴직금 뭐 이런 걸로.
1: 네네.
3: 그래요. 그때 샀으면 진짜 저 재벌 됐죠.
0: 그렇지. 지금 거의 6배 정도
1: 6배 떴어요. 6배.
3: 아니, 엄청 올랐죠.
0: 와. 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3: 어머니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재활치료 받고 계세요.
0: 아, 다행이네. 저희가 뭐 그 전화를 끊으셨기 때문에 선물이 없어요.
3: 아, 네. 안타깝다.
0: 그 왜 끊었어요, 그래?
3: 계속 듣고 있으면 낚일 것 같아서.
0: 낚일 것 같아요. 아, 그냥 번외로 선물 우리 노래 불러준 태현 씨가 따로 하나 드릴게요. 자, 자.
1: 네, 제가 지금 한번 뽑아볼게요.
0: 야, 종훈 와라.
1: 과연 아 이쑤시개
0: 네 시원하게 이쑤시개
3: 감사합니다.
2: 축하합니다.
0: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게 토요일날 방송되는 거거든요.
3: 엄마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좋겠어. 제발 아빠 말 좀 잘 듣고.
0: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들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자, 훈훈하게 전화는 잘 마무리가 됐지만 김태현은 실패.
1: 실패. 아, 쉽지 않아요.
0: 그러니까 4부로 넘어갑니다.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0: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모로코 북서부 높은 산악지대에는 온 마을이 파란빛으로 물든 셰프 샤우엔이 있습니다. 1912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모로코. 그중 스페인령이었던 이 마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피란처가 됐는데요. 정착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상징인 파란색으로 집 외벽을 칠하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점 파랗게 물들어갔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유대인들은 마을을 떠났지만 파란 집들은 그대로 남았는데요. 파란 페인트가 강한 햇볕을 반사해서 온도를 낮추고 모기와 해충도 쫓아졌기 때문이죠. 아픈 역사가 남은 파란 마을 셰프 샤우엔. 지금은 수많은 여행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센터 우리 최윤정 양강과 4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유정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연 씨 실패하는 거 봤죠? 쉽지 네, 않습니다. 네.
1: 진짜 이렇게 끊는 신일 줄 몰랐어요.
2: 소개를 좀 먼저 해주세요.
1: 네, 전 꼭 소개 먼저 할 거예요.
0: 예, 소개를 꼭 먼저. 할 거예요. 소개를 쫙 길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 네. 예, 저희가 녹음이지만 생방 같아요. 꼭.
2: 맞아요.
0: 그렇죠. 실시간으로 네.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우리 태연 씨가 디펑스 공식 인별그램에 김태연 미발매곡이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와, 그 뭐야? 어떤 노래인가?
2: 아, 그니까 제가 이제 데모로 만들어 놨었는데 공연으로는 한번 했었거든요.
0: 아, 발표는 안 하고?
2: 네, 근데 발표를 안 했는데 어제 이제 비도 오고 날씨가 이제 변해가지고 제목이 기상이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울리지 않나 해서 한번 음원으로 만들어 볼까요? 하면서 올려본 겁니다.
0: 너에게 말했지. 녹음은 해놓은 모양이네?
2: 녹음 제가 집에서 그냥 한 거예요.
0: 집에서. 네. 작곡을 직접 하고?
2: 네, 곡은 제가 만들고. 아니면 세상이 변.

0: 좋죠? 괜찮죠?
1: 너무 좋아요.
2: 그래요?
3: 좋은데요? 네.
2: 제가 한번 음원으로
3: 네!
2: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오, 앨범 디자인을 유정이한테 맡겨요.
2: 너무 잘 어울리게 창작도 나올 것 같은데요.
0: 좋습니다. 우리 흰 씨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8월 한여름에 중순에 콘서트를 하네요.
3: 예! 아. 많이
0: 시원한 가창력으로 또 그냥 얼마나 또 사람들 시원하게 해주려고.
3: 예쁘다.
0: 네. 오, 큰데서 하네.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하네.
3: 예, 그렇습니다.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0: 이틀 동안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 그 다음날 16일. 네. 여기 두 번 공연을 하네요.
3: 네.
0: 와.
2: 타이틀이 멋있어요.
3: 루나리움입니다.
2: 네, 루나리움.
3: 미드나잇 블루 루나리움이라는 제목이고요. 여름밤에 좀 약간 신비로운 공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뭐 무대 디자인도 뭐 알아서 잘 예쁘게 하시겠지만 에어컨을 일단 빵빵하게 틀어야 됩니다. 한여름
3: 여름밤이라 너무 더울 것 같아요.
0: 노래 들으면 아주 시원해질 거야.
3: 맞아요.
2: 맞아요.
3: 감사합니다.
0: 야, 저희가 6월 월요일 지금 6일 월요일이 지금 녹음 중인데 녹음하는 6일 오후 8시에 예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후 8시 정도.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네. 이 날짜
3: 맞습니다.
0: 6일 오후 8시에 발매가 오프니 릴리즈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콘서트에서 뭐 사람들 좀 이렇게 예매 좀 하시라고 뭐 좀 낚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뭐 게스트라든가 아니면 스포해 줄 만한 게 있습니까, 콘서트?
2: 아니면 특별한 거, 특별한
0: 노래라도
2: 거.
0: 뭐 그냥 하나 또 이렇게 쫙 조금이라도 불러 주시면.
3: 신곡을 첫 거기서 라이브를 첫
0: 공개를
2: 신곡의 첫 라이브.
0: 그럼 신곡은 안 될 거. 지금 얘기 보여주면 안 될 거.
3: 아무래도 뭐
0: 그러면 좀 물을 줄까요? 시든꽃에 좀 물을.
3: 제일 많이 기대해 주시는 시든꽃에 물을 주듯

0: 아, 진짜 이거는 들을 때마다 놀래요.
1: 들을 때마다.
0: 들을 때마다.
1: 뭐 음원이야 갑자기 툭 치면 그냥 나와. 아니,
0: 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1: 대낮에 지금 저희가 뭐야 한 시쯤 녹음하고 있는데 지금 유정 씨가 눈을 못 떼요 지금 보면서.
2: 와 진짜 대박이다.
1: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돼요, 들어본 적 진짜. 없죠.
2: 아니 저는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말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옆에서 진짜. 들으면 진짜 말이 안 돼요.
3: 감사합니다.
1: 이렇게 갠얄픈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폭발적인
3: 갠얄픈이요?
1: 갠얄픈 갠얄픈 몸이요? 너무나
0: 갠얄픈 몸에서
1: 어떻게 그런 폭발적인 가창력이 나오는지 정말
3: 감사합니다. 많이
0: 진짜
3: 여름이 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1: 소름처럼 이거 그냥 시원해졌어요.
3: 시원하게 같이 즐기고 싶습니다. 네 보통 제가 콘서트에서는 이 시든꽃도 마이크를 넘기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왜
0: 이걸 부르시라고 넘긴다고요?
3: 네
0: 어떻게 불러요?
3: 끝나고, 어떻게 불러? 끝나고 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인성이 못됐다.
0: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3: 어떻게 불러? 어떻게 부르냐?
1: 흰 노래는 대부분 지만송이에요. 지만 부르려고 만든 노래예요.
2: 와 지만송.
1: 자, 유정 씨의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아주 핫한 소식이 있었는데 솔로 가수 최유정을 응원하기 위해 아이오아이 멤버들이 음악 방송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1위를 이 갑자기라는 노래가 1위를 하는 바람에 다 같이 무대로 뛰어 올랐다고 하네요.
2: 네, 와. 맞아요. 이제 감사히도 또 1위를 하게 됐는데 그날 또 멤버들이 때마침 응원을 해주러 날짜가 그날 맞아서 보러 와줬어요. 와.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멤버들이 엄청 편한 차림으로 왔는데 그냥 그대로 다 같이 올라가서
1: 무대에 올라 버린 거야?
2: 무대를 네 했어요.
0: 아 너무 좋았겠다.
1: 진짜 의리가 장난 아니야. 네,
2: 너무 든든했어요.
1: 와 갑자기 노래 조금만 뭐 유정 씨 파트 좀.
2: 아 제 파트 제 파트는 막혀 있는 도로 위 수많은 차 중 하나 이 파트입니다.
1: 예.
2: 와 이렇게 딱 멤버가 많아가지고요.
1: 예. 그래도 파트가 이 정도라도 있는 게 어때요?
2: 맞아요.
1: 네, 멤버가 너무 많아갖고.
2: 네, 그래도 저 다 서 있을 때 혼자 앉아서 잘 보여요.
1: 네.
0: 딱 포인트가 있구나.
2: 네, 맞아요.
1: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콜센터 주자는 바로 희인입니다. 어떤 노래를 준비했나요?
3: 네, 저는 박정현 선배님의 PS I Love You.
1: 아,
0: 너무 좋습니다. 노래.
3: 네.
1: 늘 많이 불러봤죠 예전에.
3: 저 너무 사랑하는 노래고 제가 또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라서 예. 또 최근에 제가 그 OST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1: 아 진짜?
3: 네, 그래서 오늘 또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1: 어떤 작품의 OST로 들어가요?
3: 그 연애 프로그램의 OST를 아. 네 하게 됐습니다.
1: PS I Love You. 아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 자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자 후보 문자 우리 유정 씨부터 읽어볼게요.
2: 네, 1972님이 오늘 폰을 잃어버렸.

0: 했는데 동생이 찾아줬어요. 그래서 용돈을 줬어요. 다음에도 또 찾아준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뭐지 이게?
0: 이게 뭐죠?
2: 이게 무슨 흐름이죠?
1: 이 정도면 동생이 숨긴 거 아니에요? 아
0: 그러니까요.
1: 그렇네.
0: 일부러.
1: 예. 뭐지 이거?
3: 동생이 아주 의도적이네요. 예.
1: 자, 그리고 또 0038님. 큰애가 군대에서 휴가를 일주일 나왔는데 내일 들어가는 날이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고 공기마저 다르대요.
3: 첫 휴가인가 보다.
1: 일주일 휴가 너무 빠르죠.
3: 너무 빠르지, 너네. 첫 휴가는 금방 가지. 예. 자, 어디다 전해볼까요?
2: 저는 0038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1: 그치,
2: PS I love you를.
1: 최고다.
3: PS
1: 너무 좋다.
3: 추신 사랑한다 하더라.
1: 지금 마음이 좀 공허하실 거예요.
3: 그럼
1: 네, 다들 가셔가지고.
3: 근데 이게 첫 휴가 때는 이제 서로가 이제 또 애틋한데
1: 맞아요.
3: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면 또 나왔냐?
1: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반찬이 막 고기가 없어지고.
4: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
3: 강력한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딴 분한테 전화해야 될것 같은데요?
2: 너무해. 어떤 분께 할까요?
0: 수어.
1: 일단 용돈.
2: 용돈.
1: 아, 용돈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철 콧물 최면남.
2: 그리고 핸드폰을 찾아줬으니까 동생에게 용돈을 네. 상품권으로 안 주시려나?
1: 아 그럴까?
2: 안 주시려나? 제가 또 남동생만 두 명이거든요. 그래서 네. 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972님.
2: 네.
3: 1972번입니다. 자, 동생은 몇 살이고 본인은 몇 살인지 궁금하다. 알고 봤더니 막 둘 다 50대고 그런 거 아니야? 여보세요?
5: 연결이 되지 않아.
6: 연결이 되지 않아. 왜? 연결이 왜 되지 않아?
0: 왜 안 받으시지?
3: 한 번 더? 한 번 더 해봐!
2: 마지막 한 번 더 가볼게요.
1: 받을 때까지.
0: 허이.
1: 저 계속 안 받아서 와이프한테 건 적도 있어요.
2: 진짜요?
1: 진짜로.
0: 아 네, 진짜로요?
1: 진짜로.
0: 진짜다.
3: 근데 성공했나 그래도?
1: 성공했어요.
3: 다행히도
1: 안 끊어가지고. 네.
3: 그 남편 목소리를 다행히 알아봤어요.
1: 네, 다행이었어요.
3: 그러면은 저기 해봅시다. 저랑 호두 과자 집에서
1: 그래. 쌍둥이.
3: 쌍둥이 엄마. 네. 여름이하고 가을이 엄마.
1: 여름이 가을이. 네.
0: 좋은데요?
1: 0007.
3: 소개를 네 소개를 먼저 해야 돼요.
0: 네네.
3: 여름이 가을이 먼저 나오면 벌써 시가. 번호는 너무 좋다. 0007. 여보세요?
7: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가수 흰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몇 년 전에 대전 호두과자집에서 균디 만나셨죠? 여름이 가을이 어머님 노래 끝까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3: 여름이 가을이 어머니 저요. 끊지 마세요. 네, 노래 들어주세요.

0: 찢었어요. 미쳤다 미쳤어.
1: 와 이거 노래 들을 때까지 안 끊었으면 절대 못 끊으세요.
0: 근데 이거는 노래를 시작하면 바로 못 끊어. 네, 이거
1: 절대 못 끊어.
0: 절대 못 끊어. 네. 그래 성공이야 무조건. 0007 여름이 가을이 어머니 안 끊어서 내가 보기에. 자 전화 받아주세요.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끊을 수가 없지.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여름이 가을이 어머니.
3: 네.
0: 좀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됐어요?
3: 네, 엄청요. 어,
0: 그러니까 이거 또 토요일 주말 거 컬투쇼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3: 아, 뭐
0: 문자 보냈잖아요.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 호두과자 집에서 본 거를.
3: 저도 기억나요. 사진도 찍었어요.
0: 그러니까요. 그 제 동생 아는 동생이 하는 가게여 갖고.
3: 네.
0: 그 바삭바삭하게 그 호두과자.
2: 아 어, 맛있겠다.
0: 맛있죠, 그죠?
4: 맛있겠다.
0: 그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3: 네, 없어졌어요.
2: 되게 시니컬하시네요.
0: 그러니까 우리 여름이 가을이 잘 크고 있어요. 여덟 살 때문에.
3: 네, 초딩이에요.
0: 초딩이야.
1: 어때요? 말 잘 들어요?
3: 잘 들을까요?
1: 전 몰라요.
0: 당신이 엄마 아니에요?
1: 전 몰라요.
2: 지금 많이 화가 나고. 네.
0: 성격이 누구 닮았나? 남편을 닮았나? 우리
3: 반반인 것 같아요.
0: 아, 반반 닮았어요.
3: 네.
0: 자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가수 흰 씨가 네. 선물 드릴 거예요.
2: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나중에 방청하러 꼭 오세요.
3: 네, 친구랑 갈게요.
0: 네, 친구랑 온대요.
1: 여름이 가을이 아니고
4: 네. 친구랑.
0: 자 이제 희는 성공했고요. 이제 마지막 주자만 남았습니다. 자 스페셜 게스트 최유정. 어떤 노래를 준비했나요?
4: 네,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의 힘내라는 곡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소녀시대.
4: 좋아요.
0: 네. 네. 어, 응원곡이네요.
4: 네, 응원곡을 아. 선물하고
0: 싶어서. 자, 문자 먼저 읽어볼까요?
4: 네, 8420님이 창신동 완구거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랑이 때문에 요즘 엄청난 인파 때문에
2: 맞아.
4: 몸이 다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에요. 퇴근하고 뭘 먹어야 할까요?
0: 이게 뭐 말랑이가 뭐예요?
4: 이렇게
2: 말랑말랑 네.
0: 만지는 네. 어떤 촉감 뭐 이런 거?
1: 네, 맞아요. 유행하는
0: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거라
2: 스트레스 네. 완화 뭐 약간 이런 것도 되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0: 어, 말랑이 요즘 말랑이도 있고 그 키보드 소리 그거 탁탁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네. 있고. 네.
0: 뭐 그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1: 왁부 왁부 이런 것도
2: 왁부
1: 있고
2: 왁부볼 막 이런
1: 네, 왁부
2: 것도
1: 볼.
2: 네.
4: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구 이런 판매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힘드실 거예요.
0: 아, 맞아요. 네. 이럴, 어, 여기다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자 희 씨
2: 네, 7170님께서 마트 배송기사 남편을 둔 아내 김유정입니다.
0: 김유정이야!
1: 이름이 어? 똑같은데!
2: 유정님! 화물차로 배송을 하는데요. 냉각기가 일체형이라 냉장칸을 켜면 에어컨을 못 켠대요. 해가 쨍쨍한 날도 창문을 다 열고 운전합니다. 남편. 한 번은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길래 위험하다고 손을 넣으라고 했더니 계속 손을 흔들더라고요. 위험하다고 손 넣으라고 혼냈더니 남편은 하는 말이 이건 인사하는 게 아니요. 곁땀 말리는겨.
4: 아이고.
0: 차창 안 밖에서 들어오는 이 바람에 결을 말리고 아, 있었던 거야.
4: 아, 어떡해.
0: 아이고. 아, 아 그 에어컨을 못 켜는구나.
1: 그렇구나. 몰랐어요.
0: 아, 냉동 탑차는 네. 뒤에 이걸 켜면 에어컨을 못 켜는구나.
1: 몰랐네.
0: 아, 아 진짜 덥겠다. 씨.
1: 그러니까 한여름이 어떡해요? 자, 그래도 팔사역사님. 어제 버스 기사님이 컬투쇼 틀고 승객들한테 말하시더라고요. 다들 사연 좀 보내세요. 선물이 많더만. 다들 빵 터졌네.
0: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선물을 빠방하게 쏘니까 사연 재밌으면 자 어디다 해볼까요?
4: 저는 어 사실 이 말랑이에 좀 끌렸는데 근데 진짜 에어컨 못 틀고 가면은 더 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2: 맞아.
4: 네 7170님께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0: 어, 자 7170님
2: 같은 이름이시니까 또
0: 유정 씨 제가 저도 유정이에요. 이렇게 남편분이 그냥 화물 일 하시는데 그냥 어. 냉각기 일체형이라 너무 힘드시다면서 에어컨도 못 들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네. 제가 위로성을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4: 네.
3: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유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유정이에요 IOI의 유정인데요 어, 남편분께서 운전하는데 너무 더운데

0: 에어컨도 못 틀고 운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 맞아요.
2: 맞아요. 그랬어요.
0: 네네네. 그래가지고 힘내시라고 응원곡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1: 아, 딱이다.
0: 네, 끝까지 들어주시면요.
1: 그렇죠.
0: 10만원 상당의 상품까지 보내드리니까요.
3: 노래 선물하고.
0: 네, 끊지 말아주세요.
3: 예, 끊지 마세요. 안편이 그랬다면서 이건 인사하는 게 아니오. 곁담 말리는 겨.

0: 자, 과연 770님은 신나는 우리 유정양의 노래를 듣고 유정씨는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1: 과연
0: 유정이가 전화를 받아봐요.
2: 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성공!
2: 너무 좋다. 와, 감사해요.
0: 유정씨끼리 통화 좀 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유정님.
3: 안녕하세요.
2: 어떻게 전화 안 끊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3: 너무 감사해요.
0: 아, 문자 보내셨잖아요. 6월 네. 29일 날.
3: 네.
0: 야, 남편 일하는데 진짜 더운 여름날 어떻게 해요? 힘들어갖고.
3: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풍기 다 틀고 하는데도 문 다 열어놓으면 바람이 너무 세서 그리고 너무 더워요. 같이 일하는데.
0: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구나.
1: 같이 하시는 거예요?
0: 아, 오늘도 그럼 같이?
3: 아, 오늘은 이제 쉬고.
0: 오늘 쉬고.
3: 저는 쉬고 남편은 일하고.
0: 남편은 일하고.
2: 아이고. 아이고. 힘드시겠다.
0: 아, 집에 있어도 집안일이 많잖아요.
3: 그렇죠.
0: 노래가 좀 응원이 됐죠? 힘내라고 그래갖고.
3: 네, 됐어요.
2: 아, 너무 다행이에요.
0: 남편이 네. 이게 토요일 날 거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네. 남편이 또 혹시 일하면서 혹은 밖에서 오늘 집에서 같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남편한테 네. 한마디 해주세요.
3: 여보, 더운데 고생 많고 자주 같이 가지만 그래도 더워도 같이 재밌게 같이 살고 같이 즐기고 여보 사랑해.
2: 너무 귀여우시다.
0: 자, 우리 유정양이 유정 씨께 선물을 주세요.
2: 네, 네. 제가 7170님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릴게요.
0: 네, 축하합니다.
2: 행복하세요.
3: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하루 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렇게 해서 유정양 성공!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소리 질러!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미스터 차가우트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 펴는 조끼 아기띠,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디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와,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꽃배달 전문 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0: 자, 이렇게 사랑의 컬센터 IOI 최유정 양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도 뭐 인사 좀 해주시고 뭐 홍보도 한번 더 얘기해 주시고.
2: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4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컬투쇼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진짜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약간 컬투쇼는 좀 더 뭔가 정감이 느껴져서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0: 나이스!
2: 네, 나이스! 그래서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열심히 작업한 앨범이니까 퍼펙트 타겟 앨범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인 씨도 너무 고마워요. 단번에 달려와셔서. 공연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오픈되잖아요, 티켓.
2: 네.
0: 대박 날 거예요.
2: 네. 컬투쇼 덕분에 이미 매진됐다고.
0: 아, 그래요? 네. 매진됐어요.
3: 매진됐지.
0: 매진됐답니다.
2: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네, 서우 아빠 고생하셨어요.
3: 감사합니다. 애기 보러 가겠습니다.
0: 자,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눌게요.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0: 주문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0: 12시엔 주현영 떨어져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어라.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2: 육수, 30가지
1: 소스,
2: 90가지
1: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1: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4: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야구 팬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줄임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책업쾌. 책임없는 쾌락의 줄임말인데요. 응원팀이 아닌 다른 팀 경기를 볼 때 승패와 상관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볼 수 있는 걸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토요일은 그야말로 책업회 요일이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의무감이나 책임감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즐겨보는 겁니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도 좋고 보고 싶던 드라마를 몰아봐도 좋고 그냥 그렇게 내 안에 쾌락을 찾는 거예요.

황제파운을 즐기는 건 확실한 책임 없는 쾌락이죠. 뭘 반드시 해야 할 것도 없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쾌락만 쏙 뽑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쾌락 여기 있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납시오.

0: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오늘 첫 곡은 임창정 늑대와 함께 춤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 책업회 이거 참 괜찮네요. 네, 그 아마 많은 방송을 하시는 분들 TV를 보면서 책임 없는 캐릭터를 누리기가 힘들죠. 그 직업마다 저주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업으로 삼는 순간 순수한 재미를 느끼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집을 차렸는데 그걸 직업으로 삼았는데 술을 즐기기가 힘들어졌죠. 어떤 사람이 코미디가 너무 좋아서 코미디언이 됐는데 코미디를 마냥 즐기기가 힘들어졌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너무 무섭고 힘든 말이다. 그럴 수 없다. 네, TV를 봐도 그냥 봐지지가 않는다. 네, 배우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아주 우리처럼 재밌게 볼 수가 없다. 근데 이 책업회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들 말하는 취미 아닐까요? 취미. 이게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스트레스를 우리가 일처럼 받습니까?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막 안 나오고 이게 안 늘고 그다음에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되고 하니까는 이 스트레스를 조금 받긴 하는데 이제 기분 좋은 스트레스죠. 막 이거를 내가 거리가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막 누구한테 소리 듣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이거 책업회를 우리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어가 이제 괜히 쾌락이라서 이게 흥청망청의 느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이게 육회 플러스 즐거움, 유쾌하고 즐겁다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황제 파워에서 쾌락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파민만 쏙 뽑아서 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앉아서 살랑살랑 쉬는 시간. 네, 그냥 여러분들의 쉼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늘은 책업회 요일이죠. 책업회 요일. 오늘은 아무것도.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주말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종 있습니다. 왕왕. 그럴 때면은 it's stress. 스트레스가 살짝 오기는 하지만 빨리 처리해버리고 나면은 또 책업계로 다시 돌아가는. 주말은 참 인류의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주말은 왜 3일이 아닐까. 3일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t's 가고.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아주 맛난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려버리고요. GOD 관찰로 출첵 출발.

0: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
1: 정인자님, 오영근님 어서 오십시오. 윤정민님, 박도도님, 한경숙님도 출제. 규리님께서 어제 6년 다닌 회사 퇴사하고 홀가분하게 입장합니다. 아유, 6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규리님. 당분간은 잠시 쉬는 걸로.

김창봉님, 하루 네 바퀴 도는 버스 기사인데요. 두 바퀴 돌고 이제 두 바퀴 남았습니다. 무사 귀환 빌어 주십시오. 아, 이게 버스 기사님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군요, 바퀴 수가. 저는 시간으로 끊으시는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자, 창봉님 무사 귀환빔 싸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기사님들 택시, 버스, 택배 기사님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무사 귀환하십시오. 무사 귀환 빔. 최신원님, 이진아님, 정태.

한입. 초보 운전 친구 차 타고 강원도 갑니다. 키키키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파이팅. 아, 그거보다 우리 주한 씨 옆에서 저 조심하십시오. 초보 운전이라서. 네, 주한님 친구랑 저기 잘 협력해가지고 강원도까지 무사히.

이정희 간만에 입장합니다. 엄청 오랜만이지만 귀로는 항시 듣고 있다요. 이경희, 네. 저도 가끔 오다가 안 오시면 아, 잘 지내시겠지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말 걸어줘서 땡큐.

0: 관광버스라서 춤추고 싶은 마음을 꽝 누르고 있습니다.
1: 제가 그 세상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는 저기 단체에 있는 왕언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광버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춤파는

또 반갑고요. 박정우님 빵디 안녕. 황제 파워 들으려고 헬스장 일찌감치 다녀오고 누워서 입장해요. 이런 계획적인 빵들이 벌써 헬스장 다녀와 버렸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니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됩니다.

네, 민정님 덕에 우리도 저희 사랑하는 사람과 맞았던 첫 토요일을 생각하면서 좀 제발 좀 설레보세요. 알았지? 자, DJ 효시 나의 성공담 출발!

0: 자, 이상우 꽉 막힌 올림픽대로에서 방광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방광 힘내라 빔 좀 쏴주세요.
1: 무쇠 방광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웬만한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방광 지금부터 무쇠 방광 빔 갑니다. 무쇠 방광.

날 별 문자가 다 도착하죠. 네, 이런 느낌 너무 좋지 않니? 이거 보십시오. 0734님 노래 따라 부르다가 혓바늘 난 곳을 또 야무지게 깨물었습니다. 피만 나는데 너무 신나요. 이거 보십시오. 아, 문자가 아주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SBS 신명수 떼땡큐.

박수진님, 라섹 수술하고 병든 당마냥 잠만 잤는데 너무 신나네요. 아, 울며 쓱쓱하고 있어요. 잘 저기 뭐야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진님 힘들게 라섹 수술했으니까 시력 2.0 빔 쏴드리겠습니다. 자, 잘 나와라. 제발 시력아, 시력 2.0 빔.

여기까지. 자, 우리 강은철님께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강은철님께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들으시죠. 여기까지.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IOI의 갑자기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갑자기 2부로 넘어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7월의 바다는 여름을 닮아서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엔 바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과 세계 범고래의 날이 있는데요. 물 환경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해양 오염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오염을 줄이고 바다 생물들이 마음껏 숨쉬는 맑고 푸른 바다를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Chicken.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중지냉면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4: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찜.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9: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0: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9: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황제 파워 2부가 시작 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보겠습니다. 2647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갑자기 킹크랩 타령을 하던 신랑이 결국 연안부두로 킹크랩 포장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신나게 빵디 라디오 들어버려. 네, 2647님, 저도 안 그래도 지금 킹크랩을 안 먹은 지 좀 돼가지고 먹으려고 각을 좀 잡고 있습니다. 킹크랩 요즘 시가가 어떤가요? 시가가 좀 많이 내려왔나요? 아니면은 어디 한번 검색을 한번. 이 킹크랩이 좀 싸졌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좀 바글바글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이게 계절이 얘네가 사실 지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절이 아닐 텐데 얘네 제철이 되려면은 조금 추워져야 되니까 이게 또 애가 또 비싸요. 이 발라먹기도 편해가지고 애가 참 비쌉니다. 대게 킹크랩 친구들 몸값이 아주 그냥 대단하죠. 2647님 너무 부럽고요. 가가지고 저기 그나마 가가지고 직접 픽업을 하고 그냥 쪄가지고만 오면은 그래도 가격이 좀 해볼만 하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왕 드시는 거 아주 그냥 한 3kg짜리 네 3kg짜리 해가지고 그냥 둘이서 3인분 드십시오. 오케이? 5613님 빵디 저 소개팅 가는데 도와주세요. 잠깐만 여러분 비상입니다. 비상. 지금 옷은 원피스로 입었는데 머리가 문제예요. 긴 머리인데 묶을까요 풀까요? 너무 고민돼요. 아 이거 전체적인 밸런스를 이거 봐야 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편한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또 이거 모르는데 이거 근데 너무 이 상대 남자의 개취 아닌가? 어 나 갑자기 질문 받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이거 너무 개취여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떠냐 긴 머리가 좋아요 묶은 머리가 좋아요 해주셨는데 아 이거 너무 개인의 취향입니다. 본인이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와 머리 풀었는데 너무 예쁘다 어 머리 묶으니까 너무 예쁜데 중에 더 많이 들었던 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들은 사실 그 어울리는 스타일을 하고 오시면은 그리고 머리 스타일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이 통하는 게 중요하지. 네. 아니면 저기 클래식하게 뭐 머리 풀어가지고 자꾸 그 귀 뒤로 꽂는 거 있잖아요. 제스처. 그거 좀 하시든지. 그거 잘 먹힙니다. 생각보다. 아 너무 늘크크 이야기 아니냐고? 뭐 어떻게 그럼? 내가 아 말이 잘 통하는 거? 아니 근데 모든 걸 포괄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잘 통해야 한다는 거는 나이 먹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맞기는 하지만 그래 너무 늘크크의 이야기네. 영혼적인 교감이 좀 잘 됐으면. 저 소개팅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저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야, 어떻게 그럼 이번 생에 그럼 내가 소개팅을 이제 와서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 확실한 거는 그 남자의 옷에 항상 말했죠. 머리카락이 안 묻어 있어도 머리카락 떼서 빨리 버리세요. 이렇게 머리카락 묻었어요. 떼서 마음에 들면 바로 바닥에. 아 우리 임팔라 PD의 조언은 뒷목이 보이게 예쁘게 묶고 가라고. 날도 더운데. 근데 승모근이 엄청 발달해 있으면 또 이것도 안 되잖아요. 예. 네, 뒷목이 보이게 예쁘게 묶고 가는데 본인 승모근 컨디션을 잘 체크하시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5613님. 아 이것도 제가 거의 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소개팅에 제가 좀 약해요. 예. 근데 뭐 사실 예쁘면 뭐 원피스건 투피스건 쓰리피스건 아무 상관이 없다. 아셨죠? 자 2부에는 변질 연기의 끝판왕을 만나는 코너 빵지브이 플러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K-Will 가슴이 뛴다.

원작을 뛰어넘는 감동, OTT를 넘어서는 스릴과 서스펜스. 이제 우리는 영화 드라마 그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빵집의

자, 어떤 배역이든 아주 그냥 자기 색깔로 호로록 호로록 복사 붙여넣기를 해버립니다. 단 1초도 귀를 뗄 수 없는 국가대표급 숙성 연기의 향연, 연기 차력쇼 빵지브이 플러스 2부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 혼자 다 해먹을 겁니다. 차무식, 황경영, 엄태구, 시크릿 황주, 한석규, 손흥정 감독님, 뭐 이순재 쌤, 구교환, 석봉 어머니, 자이언티, 애견녀 빵까지 모든 인물들을 같은 듯 다른 섬세한 차이를 주면서 이제 완벽하게 연기를 해볼게요. 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인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시트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 전설의 시트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밈으로 살아남은 레전드 장면이라고 하는데 자 갑니다. 어떤 장면인지 감상하시죠. 레디 액션.

0: 안녕, 인사할게. 난 준혁 오빠 여자친구 황정음, 풍파구 1학년이야. 오빠,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아, 빨리 띠드버거.
1: 알았어. 기다려.
0: 나 치즈 대가 좋아하는 거 알지? 내 건 치즈 두 장.
2: 아이, 정말 왜 저래 진짜.
0: 아, 오빠 얼른요.
1: 아, 정말 좀.
0: 오빠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정음이 삐짐. 흥.
1: 갔다.
3: 자, 대한민국 시트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애교이자 수많은 패러디를 낳은 전설의 명장면. 철없는 여고생의 기손을 제압하기 위해서 대학생 정음이 고등학생인 척 변장까지 해가며 혀를 반쯤 접어버린 바로 그 장면.
0: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정음이 삐짐 흥!
3: 이라는 희대의 오글거림과 함께 큰 웃음을 선사했죠. 지훈과 정음, 세경과 준혁, 네 사람의 알쏭달쏭한 사랑이야기와 순진의 가족의 시끌벅적한 일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아시면 적어서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정답 보내주시고요. 간만에 지금 대사 전달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래서 개인적인 만족도는 좀 떨어집니다. 아, 이 전달력이 너무 좋았고 너무 깔끔했어요. 지금 연기가 좀 더 지저분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이제 그 개인적인 욕구와 현실의 거리가 아직도 멀다. 세상이 아직 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 제가 연기한 장면이 어떤 시트콤의 한 장면인지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다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Tell Me Why.

0: 자, 빵지브이 플러스 줄여서 빵풀. 지금까지도 커뮤니티에 끊임없이 소환되는 전설의 띠드버거 장면이었죠. 자, 원래 장면을 저희가 또 감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바로 감상하시죠. 큐!
1: 뭐야, 이 여잔? 어제 집 앞에서 봤던...
2: 응! 나였죠. 안녕, 인사할게. 난 준혁 오빠 여자친구 황정음. 풍파고 1학년이야. 오빠!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아빠 할게, 띠드버거!
3: 알았어, 기다려.
2: 나 치즈 대짜 좋아하는 거 알지? 내 건 치즈 두장?
4: 에이씨, 왜 저래, 진짜!
2: 아, 오빠! 얼른요!
3: 아, 좀...
2: 오빠,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저금이 삐지!
0: 아, 예. 자, 아, 지금 보니까 이 옆자리 손님 역할 너무 탐나네요. 아이, 진짜 왜 저래, 진짜! 아, 옆자리 손님 역할이 너무 탐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연기한 작품 지붕 뚫고 하이킹이었습니다! 황정음 씨의 애교 연기가 밈으로 남아서 회자되는 전설의 시트콤. 까칠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할아버지 이순재. 허당미 가득한 사위 정보석.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러블리 푼수 황정음. 여기에 빵꾸똥꾸를 외치던 해리와 사건 사고의 중심이 되는 준혁, 세경, 지훈까지. 매회 예측 불가한 일상의 유쾌한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는 작품 지붕 뚫고 하이킥이었습니다. 3551님. 아, 제 밥 친구예요. 오늘 점심에도 너튜브로 주얼리정 랩하는 에피소드 봄. 크크크크. 이 작품 사랑하셨던 분들 정말 많죠. 2533님. 2009년 그 시절 학원 끝나고 하이킥 보는 맛으로 살았는데 추억 돋네요. 그렇죠. 이 시트콤은 사실 진짜 너무 많은 추억들이 있죠. 옛날부터 이 시트콤이 지금은 왜 명맥이 이렇게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부활하기를. 김희영님. 윤시은, 황정음, 신세경, 유인나. 뭐 지금 보면 초호화 캐스팅이네요. 이때 다들 풋풋했구나. 맞아요. 그때 시트콤으로 또 배우분들이 등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주 대배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장르였습니다. 시트콤의 부활을 황제파워가 응원합니다. 자, 지붕 뚫고 하이킥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부 마칠게요. 2부 끝곡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준비했고요. 듣고 우리 3부에서 봐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7: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7: 장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0: 팀은 파워의 팸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뻥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살찐 토깽이 인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요즘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둘 다 술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절대 안 마신다 다짐하지만 퇴근길에는 우리 딱 한 잔만 할까 하며 어느새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 특단의 조치로 술 먹자고 하는 사람이 벌금 5만 원과 술값까지 전부 계산하기로 내기를 걸었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입이 근질근질 서로 눈치만 봐요. 요즘 퇴근길에 남편에게서 삼겹살 땡기네, 아 치킨 먹고 싶네, 톡이 옵니다. 이거 술이라는 단어만 없지 거의 낚싯대 던지고 물기만 해라 아닌가요? 쌍디, 과연 저희 부부는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날 예쁘다고 해주는 우리 남편 고마워. 우리 이제 건강 생각해서 술도 줄이고 가벼워진 몸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신청곡은 장혜진, 윤민수의 술이 문제야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살찐 토깽이님의 신청곡 장혜진 윤민수 수리 문제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 술을 제가 이렇게 막 즐기는 인생을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어느 느낌 어떤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 뭔가를 같이 짝꿍이랑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특히나 또 술이라서 안주도 또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먼저 꺼내는 사람이 술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5만 원 내기로 제가 봤을 때 이거 돌려치기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저게 목마르지 않아? 아, 이 물 먹어도 갈증 해소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둘이 합의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 잘 있나? 자기 술이란 단어 꺼냈어. 아니 그거 얘기한 건데 정수기 물 뭐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싸움이 티키타카 되다가 결국에 두 분이서 눈이 돌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정해놓고 드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거 요일을 좀 정해놓고 그걸 어기면은 이제 벌금을 좀 걷는 게 낫지. 이거 그래서 모든 그 여행이라든지 의견을 결정할 때 짝수 안 돼요. 짝수 홀수로 가야 됩니다. 홀수. 이 짝수면은 둘이서 합의하면 이게 끝난다니까요. 살찐 토끼님과 이거 배부른 거북이님인가요? 누굴까요? 남편분. 목이 돌아간 거북일까? 거북이가 목이 돌아가면은 배가 등껍질처럼 불룩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짝수 안 됩니다. 짝수 위험해요. 이게 분명히 둘이서 합의를 볼 게 눈앞에 그려지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마시면은 술은 조금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뭐 주말 하루 아니면 이틀. 근데 또 알코올 러버니까는 뭐 금요일까지 해서 연달아 말고 퐁당퐁당이라도 이렇게 좀 계획을 짜서 드시는 걸로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괜히 이거 내기했다가 나중에 또 포금합니다. 네, 우리 살찐 토깽이님 조심스. 자, 황제파워가 일단 여러분들의 건강한 음주문화를 응원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누가 이겼는지 그래도 승패는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광고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제목은 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츠가공.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5: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6: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그래요. 가수 이름, 장르, 언제 발표했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제목만 몰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사랑이 어떤 거길래 나만을 아끼지. 가수 이름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노래 제목은 절대 알려드리지 않는 코너 제목은 몰라 시작합니다. 노래 제목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합니다. 맞추고 선물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를 두 곡을 연달아 틀어드릴 텐데요. 노래 제목 두 개를 순서대로, 순서가 틀리면 오답입니다. 순서대로 이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황제 파워 홈페이지 선곡표를 클릭하시면 노래 나갈 때 자동으로 노래 제목이 선곡표에 뜹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정답 보내주셔도 대환영. 오픈북 테스트다. 자, 첫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미아오와 장윤정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목은 몰라.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을 연달아 들었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띠로리 짠짜라였습니다. 미아오의 띠로리, 장윤정의 짠짜라. 노래 제목이 이런 감탄사나 효과음인 노래들이 꽤 있죠. 신화의 으쌰으쌰,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아이브의 와우, 이런 노래들. 근데 보면은 이렇게 감탄사나 효과음으로 된 노래들은 거의 다

히트곡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노래 성적이 좀 좋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나미의 빙글빙글. 예, 히트곡들이 꽤 많죠. 이런 아주 재미난 노래들이었습니다. 효과음 같은 노래 제목 두 곡을 이번에 이어봤고요. 자, 두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틴탑과 FX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몰라.

제목은 몰라하고 있고요.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아침부터 아침까지 핫 서머였습니다. 너무 덥죠? 틴탑의 아침부터 아침까지 FX의 핫 서머.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꼈다 껐다 꼈다 껐다. 네, 아우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이번 주 비 소식이 좀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진짜 비 한번 오고 나면 엄청나게 날씨 더워지는데 어쩌지? 네, 핫서머 가사처럼 땀 흘리는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주고 너무 더우면 까만 긴 옷을 입으면서 핫서머 잘 보내주자고요. 자, 오늘 제목은 몰라 노래 제목 잘 이어주신 분 중에 추첨했고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면 묘하게 어울리는 노래 제목들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0: 저 사람 참 무심해.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무심하다며 서운해하기도 하죠. 무심, 정확히 어떤 뜻이고 어디서 온 말일까요? 없을 무, 마음 심자를 쓰는 무심은 원래는 불교에서 나온 말로 지금과는 조금 다른 뜻이었다고 해요. 번뇌와 집착이 없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뜻해서 고려 후기 승려 진울도 무심이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하죠. 무심, 차갑거나 무관심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에 더 가까운 말이었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거거든요.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황재성의 황제 파워.
1: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0: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11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침 먹고 잠깐 자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네요. 황금 같은 토요일을 그냥 스킵했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325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황디, 을지로 입구역 지하철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 자리에서 황제 파워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명동 입구라 외국 관광객이 정말 많거든요. 지나가다가 음악이 들리면 이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한번 보고 이어폰 잠깐 빼고 다시 듣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계산 기다리면서 살짝 리듬을 타시는데 그럴 때마다 괜히 제가 다 뿌듯해집니다. 괜히 혼자 황제파워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중인 그런 기분이랄까요? 황티, 이번 청취율 조사도 대박나세요. 혹시라도 잘 나오면 그중 0.01 정도.

개덕입니다. 오늘도 저는 명동지부 현장 홍보팀으로 조용히 임무 수행합니다. 네, 오늘은 명동지부 현장 홍보팀 3253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을지로에 가면은 4시부터 6시까지 황제파워를 네, 거리에서 들을 수 있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흘러나오는 그 매장이 3253님의 매장이겠군요. 지금 무슨 매장인지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네, 근처에 가다가 그 시간에 녹음해놓고 들릴 일 있으면 한번 슥 아는 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좋고요. 우리 외국인들이 이 맛을 또 안 해요. 보니까 이게 흥은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아주 굿입니다. 조이디의 9 to 5. 9 to 5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인들 출근 시간이 9 to 6잖아요. 9 to 5는 나이트클럽 운영 시간입니다. 아, 진짜예요. 이 조이디가 노래 제목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 이 색깔 그대로 유지해서 잠시 우월미패해서 9 to 5 나이트클럽 샷다 올리고 내릴 때까지의 느낌 그대로 제가 갖다 드릴게요. 자, 오늘은 명동지부 현장 홍보팀 3253님의 가게를 위해서 들려드립니다. 조이디 9 to 5.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 따따따 Welcome to 월.

어느새 토요일 오후. 자,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는 토요일. 귀한 산삼 보약 같은 이 여름의 토요일. 월미패가 당신에게 에너지를 드립니다. 에너지야 솟아라! 오늘 월요일 터보의 굿바이 예스터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퀴즈를 들고 나왔어요. 자, 오늘은 짧고 굵은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월뮤페에서 월은 무슨 단어의 준말일까요? 힌트는 여러분이 자꾸 월드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 인천 디스코팡팡 여기까지.

먹으러 가고 있어요. 차에서 딱 황제 파워 듣게 돼서 나이스 타이밍. 아, 우리 방송은 뭐 신기하게 이것저것 다른 의미의 먹을 보기 참 많네요. 여기까지.

0: 커피가 땡기는 시간 빵디도 커피 한잔하면서 토요일 마무리해요.
1: 네, 부영님 지금 이거 하느라고 커피 한잔할 시간이 네, 그래서 마시면서 해버리잖니. 그렇습니다. 황제 파워 보라로 보시면 항상 제가 오른손에 커피를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침 지영님, 빵님, 내일 여동생 상견례입니다. 왜 제가 더 떨리나 몰라요. 본인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렇게 상견례 있으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떨어버리죠. 제 떨지 않게 우왕 청심한 빈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지 말고 잘하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자, 갑니다. 청심한 빈!

다음곡입니다. 신지현님의 신청곡 김현정 혼자 살아.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고 국수입니다. 월요패에서 월은 무슨 단어의 줄임말일까요? 힌트는 인천 디스코 팡팡이 여기에 있죠. 여기까지. 신랑한테 5일장 가자고.

쇼미니 육수 빼랴 김밥 준비하랴 바쁜데도 입장 아 바로 이 자세입니다. 그냥 입장하시고 하던 일 귀로 들으면서 쭉 하시면 된다고 쇼.

자, 오늘 처음 해주 소박하게. 아, 이 간만에 이거 먹고 싶네요. 집에서 해주는, 네, 시래기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액추 집밥입니다. 시래기국.

어머니 주말에도 지치지 않고 분위기 띄워주는 빵디가 너무 좋음. 더 신나게 가자. 1882님 방금 길 가다가 발 헛디뎌서 넘어질 뻔했지만 코어 힘으로 버텨냈어요. 버티는 것도 조심스, 이러다가 허리 나가.

0: 1363님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몇 년 만에 짧은 치마 입고 결혼식 다녀왔어요.
1: 이럴 수가. 처음 봤네요.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 처음 봤어요. 1363님께 다이어트 성공 기념 선물을 드립니다. 귀하다 귀해. 다이어트 성공 문자 귀하다 귀해. 오늘 워밍업의 끝곡입니다. 3980님의 신청곡 뻥 맨발의 청춘 출발.

저녁 준비를 하는데 몸이 막 움직입니다. 오늘 저희 집 점에추는 오징어 볶음. 야호! 오징어 볶음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화기 반찬이죠. 자, 나의 전성시대, 너의 전성시대, 네네네네. 자, 권재현님 반가워요. 와이프 성화로 황토길 맨발 걷기 중입니다. 발바닥 아파요. 진짜 맨발에 청춘 와버렸죠. 재현님 화이팅.

정수님, 빵기 달려. 저희 가게 주문 배달도 달려보고 싶습니다. 전화벨아 울려라 빵빵빵. 자, 우리 손님들 아주 그냥 미어 터지시라고 손님 미어 터져 빔 싸드립니다. 정수님 갑니다. 손님 미어 터져 빔.

0: 변호사님, 남편이 마트 장 보러 가자, 여보 먹고 싶은 거 골라 하더니 자기가 다 걸었네요.
1: 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다 용서해주기 약속.

여기까지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짧고 굵은 퀴즈였죠. 월묘패 월. 무슨 단어의 줄임말일까요? 정답은 월미도였습니다. 자, 오늘 점해주는 시래기 국으로 제가 해드렸죠. 또 건강 좀 챙겨야죠. 건강식입니다. 시래기 국. 밥 찹찹 말아가지고 저기 묵은지에다가 드시면 돼요. 알았죠? 자, 즐거운 토요일 오후 매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일요일의 즐거움을 갖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하시고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은 황제파워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쳐주십시오.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10cm 이수연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거 들으면서 같이 퇴근할게요.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저번에 아마도 갑자기 비가 온 날이었던 것 같은데 비 때문에 위험하다고 집에 일찍 들어가시라 한 적 있죠? 그랬더니 제작진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집에만 있으라고 한다고. 비 오니까 집에, 날 더우니까 집에, 특별한 날엔 사람 많으니까 집에. 왜 이렇게 사람들을 집에 가둬두냐고. 어머, 제가 그랬어요? 아우,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다닐 분은 모두 밖에 나가 있고요. 오늘도 쓸쓸히 저만 혼자 이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 있네요. 억울합니다. 여러분, 집에 갈 시간이에요. 얼른 들어가세요.

0: 굿데이 이석훈 박소현의 러브게임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굿데이.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1821님이 바다가 보고 싶어서 강릉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후에 가니까 오히려 차도 안 막히고 좋네요. 맛있는 회도 먹고 바다멍도 하면서 힐링할게요. 이야. 정말 다 나가 계시네요. 1091님도 언니 미안해요. 얼른 집에 갈게요. 이번 연도 첫 해수욕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다 예, 제가 집에 계세요 해도 모두 다 밖에 계십니다. 뭐 여러분만 행복하다면야 뭐 어디든 떠나시고요. 나중에 이제 집으로 들어올 때 어머 그때 라송말 듣고 집에 있을걸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예, 나가신 분들은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또 덥고 하니까 여러분 예,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고요. 박선의 러브게임 오늘 2부에서는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베스트 함께합니다. 지난주 읽어드린 여러분의 러브스토리 중에서 최고의 사연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요. 3, 4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차트쇼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핫 서머 FX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핫 서머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여유 되시면 보내주세요. 백승숙님 더위를 피해 도서관 왔다가 책 한 권 읽고 집에 가는 길에 언니 목소리 듣네요. 동네를 돌아 돌아 천천히 가야겠어요. 아 저야 뭐 예 돌아 돌아 천천히 집에 가면서 저와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지금은 예, 그렇게 더운 기는 좀 빠져서 다행이긴 한데 예, 조심히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선물 갑니다. 또 오늘도 소연 언니 목소리로 저녁을 시작해요. 1793님 오늘은 우리 집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어서 축하받고 싶어 문자합니다. 드디어 48살 우리 오라버니가 장가를 간답니다. 이 어찌 축하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진짜 찐경사입니다. 이런 걸 찐경사라고 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솔로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결혼 스토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 결혼 스토리 48살에 장가가는 오라버니 러브스토리를 러브게임의 법칙에도 좀 남겨주세요. 당사자가 안 남기고 예 뭐 동생이나 다른 가족들이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예 1794님 부탁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친한 친구랑 밥 먹으러 가는데 한로로에 영영 틀어주세요. 요즘 빠진 노래예요. 9496님의 신청곡 지금 나가요.

성시경, 넌 감동이었어. 이어드렸습니다. 김건수님, 큰 누나, 막내 누나, 큰 매형 뵙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큰 누나는 이불 가게를 하고요. 큰 매형은 작게 이불 공장을 운영합니다. 와, 천생연분인데요. 그죠? 누나들이 새끼 다 챙겨주어서 배부르게 잘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누나가 있으면 좀 든든하죠. 아무래도 누나들이 또 이 동생들도 잘 챙겨주거든요. 예, 센스 있게. 오늘 또 가족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누나들한테 잘해요. 아셨죠? 김건수님께도 선물 갑니다. 서울 이사 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짐 정리하느라 고생한 저,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고생했을 애순 남편, 마지막으로 새로운 유치원에 적응하느라 용 썼을 우리 로하, 모두 고생 많았어. 우리 가족 사랑해. 3009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요. 예, 새로운 지역에서도 좋은 일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분께도 선물 가고요. 노리플라이. 낡은 배낭을 메고 이어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료가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러브 게임의 법칙 주간 베스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를 읽어드려요. 러브 게임의 법칙이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감동을 준 베스트 사연을 만나봅니다. 지난주 6월 29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방송된 사연 가운데 최고의 러브 스토리는 무엇이었을지 사연으로 다시 만나봅니다.

0: 그렇지. 사회 초년생 시절 아는 형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1: 오, 서로 인사해. 여기는 내가 진짜 아끼는 동생이고 이쪽은 내 대학 후배.
0: 안녕하세요.
1: 잘해봐, 짜샤. 내가 어렵게 마련한 자리니까.
0: 몰랐습니다. 그런 자리인 줄은. 당황스러웠죠. 대학 시절에도 남들 다 아는 소개팅 한번 해본 적이 없거니와 아직 일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그녀가 너무 예뻤거든요. 저런 여자가 나를 쳐다나 보겠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죠. 어찌어찌 시간을 보내고 인사치레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예의상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가셨습니까?
2: 네.
0: 달랑 한 글자. 그럼 그렇지.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2: 네, 기다릴게요.
0: 그리고는 흐지부지 끝. 당시 저는 첫 직장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종일 근무를 하고 밤에는 이직 관련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스터디 모임. 솔직히 누굴 만날 여유조차 없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토록 원하던 회사로 이직을 성공했고 이제야 내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나 보다 싶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1: 누구지? 거래처인가? 여보세요?
2: 왜 연락 안 해요?
1: 예? 누구 무슨 연락?
2: 연락한다면서요. 저 1년이나 기다렸거든요.
0: 헉, 이럴 수가. 그녀였습니다.

0: 그랬구나.
1: 저 까먹고 있었죠?
0: 예? 아니요 아니요.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아 제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1: 이직 축하해요.
0: 예? 아니 그걸 어떻게...
1: 되게 어려운 시험도 합격했다면서요?
0: 예? 아니 그건 또 어떻게...
1: 에이 그래도 1년 만에 끝나서 다행이죠 뭐. 저 진짜 오기로 기다렸거든요. 흥!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는군요. 알고 보니 첫 만남 때 꽤 마음이 갔는데 소개해준 형이 지금 그 녀석 중요한 공부 중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썼답니다. 대신 형을 통해 틈틈이 저의 근황을 듣고 있었고요. 이제 연애할 시간 되나요?
1: 네? 연애... 아, 예, 예, 예.
0: 그럼 연애할래요?
1: 네. 네?
0: 저랑요, 연애 할 거냐고요.
1: 아,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0: 술기운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얼굴이 벌개져서는 대답을 한 게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직했던 회사에서 20년 장기 근속했고요. 016 쓰던 번호는 012를 거쳐 010으로 그리고 나 따위를 쳐다나 보겠나 했던 그녀는 아내가 되어서 매일 사랑스럽게 때로는 좀 무섭게 바라봐주고 있지요.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그때 그 고깃집. 아내와 함께 그곳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고 겉모습은 변해도 그때 그 마음은 그대로인 우리처럼 비록 세월이 흘러 다른 가게로 바뀌었더라도 추억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신여범입니다. 이 곡이 원곡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제 배우 전미도 씨 버전으로 전해드리곤 했는데 이 곡이 예, 원곡이었습니다. 신효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지난주 럽겜의 법칙 주간 베스트는 7월 1일 수요일에 소개된 서명훈님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축하 축하. 016-011 추억의 번호라며 0416님이 그 시절 사랑 이야기에는 낭만이 있네요. 그죠. 4132님 아내가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다음날 바로 왜 연락 안 하냐고 따졌을 것 같은데 1년을 기다리다니. 그죠. 이게 놀랍습니다. 예, 사연자분 앞으로 평생 잘하세요 라는 글을 또 4132님이 덧붙여 주셨고요. 사연자분도 혼자 묵묵히 이직 준비하고 성공해낸 걸 보면 엄청 진중하고 굉장히 좀 성실한 타입 입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내심 깊은 두 분이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면 좋겠어요. 20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가 서명훈님께 갑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리고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해피엔딩, 새드엔딩, 뭐 추억의 사랑, 그리운 사랑, 첫사랑 뭐 모두 받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랑도 물론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알렉스와 호란이 함께합니다. She is

0: 비비지들 지금처럼 원곡은 이예린인데요. 오늘은 이제 비비지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늘 지금처럼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0: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동균 그녀를 사랑해줘요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7: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7: 장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싸이 예술이야 강희경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회사 나와서 일하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곧 감사 나올 예정이라 조용한 사무실에서 열일했네요.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출근을 하셔가지고 이제 퇴근하는 분 신청곡 예술이야 바로 이어드렸습니다. 강희경님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안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3: 메디솔라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 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추억의 가요 톱10 차트에 오른 노래들과 비교적 최근 SBS 인기가요에 등장한 노래를 크로스 차트로 연결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요, 2003년 그리고 2023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먼저 2003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3년 7월 둘째 주 7위 곡입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입니다. 이재학, 강현민, 지선 세 사람으로 구성된 모던 락밴드고요. 이 중에 강현민 씨는 좋아 좋아를 불렀던 일기예보 출신입니다. 이 노래가 데뷔곡이고요. 이 앨범에 놀러와란 곡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같은 제목의 예능 프로그램 놀러와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좀 더 이어드려요.

0: 이번에는 20년 후로 넘어가 볼게요. 2023년입니다. 2023년 7월 둘째 주 7위 곡은
1: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0: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하이키가 7위입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결코 꺾이거나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겠다라는 하이키의 의지를 담은 곡입니다. 데이시스 영케이 씨가 가사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작사했고요. 걸그룹 하이키를 대표하는 곡입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어집니다.

이어서 6위 이어갈게요. 먼저 2003년입니다. 2003년 7월 둘째 주 6위는 와, 전주부터 정말 추억의 노래네요. 1세대 아이돌입니다. 걸그룹 슈가, 슈가의 샤인 흐르고 있습니다. 아유미, 박수진, 황정음, 육혜승 모두 반가운 이름이죠. 이 노래는 슈가의 2집 타이틀이고요. 슈가를 대표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작사 작곡 모두 주영훈 씨가 했네요. 슈가 샤인 이어집니다.

0: 이번에는 2023년으로 넘어갑니다. 2023년 6위곡입니다.
1: 하나 둘 셋. 주인공은 아니었지.
0: 10cm 부동의 첫사랑이 6위입니다. 어린 시절 처음 설레는 감정을 느꼈던 첫사랑이자 짝사랑에 대한 곡인데요. 가사 너무 잘 썼어요. 권정열 씨의 또 달달한 음색 덕에 설렘이 잔뜩 느껴집니다. 10cm 부동의 첫사랑 이어드려요.

0: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번에 5위로 넘어갑니다. 2003년입니다. 7월 둘째 주 5위는
1: 그땐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0: 이적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이적 씨의 솔로 2집 타이틀곡이고요.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입니다. 함께 수록된 곡이 하늘을 달리다. 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노래 중간에 하모니카 연주가 들리는데 하림 씨가 했습니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0: 다시 2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5위 곡은요.
1: 헤어지자고 말하려
0: 헤어지자 말해요. 박재정입니다. 박재정 씨가 군입대 전 발매한 곡이고요.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꿈에서 박재정 씨가 발매되지도 않은 이 헤어지자 말해요라는 곡을 불렀고요. 꿈에서 깨자마자 녹음실로 직행해서 그렇게 탄생하게 된 노래입니다. 헤어지자 말해요. 이어집니다.

볼까요? 탑10 이번에는 4위로 넘어갑니다. 2003년 7월 둘째 주 4위는 정인 씨 목소리 들리죠? Fly High 리쌍의 노래고요. 피처링이 정인 그리고 하림 씨도 참여했습니다. 하림 씨가 이때 많이 바빴어요. 앞서서 이적 씨 노래에서는 하모니카 연주도 해주고 리쌍의 2집 타이틀곡이고요. 이 곡에 이어서 리쌍 브루스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2000년대 대표 힙합 뮤지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Fly High 이어집니다.

0: 네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 장윤주입니다. 저는 평소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뻐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어떤 목적을 앞세우면 쉽게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이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이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행동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조금 더 나다운 하루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장윤주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2: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2003년 그리고 2023년 크로스 차트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섭 추억의 퀴즈 나갑니다. 요즘 인기인 웹소설, 그 시작은 인소, 인터넷 소설이었잖아요. 2003년 당시 인터넷 소설 붐을 일으킨 작가가 있습니다. 이모티콘과 비속어를 과감히 사용하고 해체된 문자로 인물 심리를 묘사하는 등 기존 소설의 형식을 파괴하면서 특히 10대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놈은 멋있었다, 늑대의 유혹, 내 남자친구에게 등의 작품을 쓴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1번 귀연이, 2번 상견니, 3번 이전니. 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바나나 우유가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 탑10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2023년으로 넘어갑니다. 2023년 7월 둘째 주 4위 곡은요, 르세라핌 2부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입니다. 르세라핌의 첫 번째 정규앨범 Unforgiven의 수록곡입니다. 제목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여인은 모두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셋 다 금기를 깬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이 정해둔 규칙에 순응하지 않는다, 금기된 걸 깨트리며 좀 더 자유롭게 성장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르세라핌 2부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이어집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서 2003년으로 가볼게요. 2003년 7월 둘째 주 3위 곡입니다. Stay. 눈물이 마를 때까지 stay. 넬의 Stay입니다. 1999년 처음 결성된 그룹이에요. 넬, 홍대 인디씬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서태지 씨 눈에 띄어서 서태지 컴퍼니 산하 레이블을 통해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표한 곡이 지금 흐르는 이 Stay라는 곡인데요. 얼핏 들으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같은데 잘 들어보면 음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넬의 Stay 이어드려요.

이번에는 2023년으로 넘어갑니다. 2023년 3위곡 만나볼게요. 정국의 세븐입니다. 정국 씨의 솔로 데뷔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함께하고 싶다 고백을 담은 세레나데입니다. 발매와 동시에 전 세계 음원 사이트를 휩쓴 곡 세븐 이어집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제 2위로 넘어갑니다. 먼저 2003년 7월 둘째 주 2위 곡은 쿨의 정규 8집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이 곡 역시 당시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쿨 결혼을 할 거라면 계속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다시 20년으로 넘어갑니다. 2023년입니다. 2023년 2위 곡 만나볼게요. 아이들 퀸커입니다. 겉모습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퀸커다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아마 퀸커 아마 퀸커. 예, 중독성 강한 후렴에 맞춰서 가슴을 들썩이는 귀여운 안무가 특징이고요. 음악방송 13관왕을 차지하며 큰 성공을 거둔 곡입니다. 퀸커 이어집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드디어 대망의 1위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 7월 둘째 주 1위 곡은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가 1위입니다. 2002년 넘버원에 이어서 2003년까지 아틀란티스 소녀 이 곡까지 그 시절 여름은 늘 보아씨가 평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멜빵바지와 고글 그 안경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스타일링이 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이어집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먼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5: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2003년 그리고 2023년 크로스 차트 이어드렸고요. 이제 단 한 곡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습 추억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2003년 당시 인터넷 소설 부흥을 일으켰던 작가는 1번 기현이. 그놈은 멋있었다. 늑대의 유혹 모두 영화로도 제작이 됐죠. 특히 늑대의 유혹 강동원 씨 그 우산 등장 씬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인소가 있었다면 예, 라떼는 말이야 또 하이틴 로맨스 할리퀸 로맨스 이런 게 또 인기였어요. 추억의 바유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곡. 2023년 7월 둘째 주 1위 곡은 누군가를 향해 커져가는 짝사랑의 감정을 슈퍼샤이 슈퍼샤이라는 말로 귀엽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렌드 그 자체였죠. 스타일링과 안무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슈퍼샤이 뉴진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솔방울 사랑합니다. 샤이.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옵니다. 휴가 계획을 세울 때 정해야 할 것이 참 많은데요.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선택은 잘 없죠. 위치는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숙소, 맛은 있지만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맛집 등등 모든 요소가 다 좋은 곳은 거의 없잖아요. 여름 휴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후회는 남기 마련인데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이 해답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럼 완소들의 최고의 선택.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1: 안 계시면 오라이.

0: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이효리의 Holly Jolly Bus 였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후회가 남을 때가 많죠. 유일하게 그런 후회가 없는 게 이 영스트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시기잖아요. 바로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오는 전화 받으시면 꼭 웬디의 영스트리트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청취율 조사 인증해 주신 분께는 제가 직접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0343님께서 요즘 너무 못 쉬어서 다음 주에 휴가 내려고요. 아마 호캉스를 하지 싶습니다. 뭔가 할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누워서 가만히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진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은근 호캉스 좋아요. 예, 왜냐? 그 호텔에 있는 침구와 침대와 이런 것들이 되게 나를 감싸주고 되게 포근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오늘은 레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나만의 비 오는 날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주시면 돼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2부에서는 한 주 리뷰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굴레 게시판에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빵빵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5: 든든하게
4: 집에서도
6: 간편하게
4: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6: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4: 오딸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장 보러 갔다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득 사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해서 별점 5점 만점 줄게요. 별점 1점이요. 아끼는 핸드크림을 잃어버려서 속상하네요. 이렇게 완소들의 일주일 리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여행 관련 리뷰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심주현님, 와이프랑 연애할 때 처음 갔던 여수로 추억여행 가요. 매일 일하면서 혼자 듣다가 같이 들으니 좋네요. 아직 3시간은 더 가야 되지만 추억 이야기 나누면 금방 도착하겠죠. 와이프 수지야 사랑해. 지금처럼 옆에 있어줘 고마워 라고 보내주셨고요. 6752님, 점심 먹고 당일치기로 강원도 고성 갔다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아쉽긴 하지만 즐거웠어요. 별점 5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을 하면서도 저는 여행은 가는 건 꼭 추천드립니다. 예, 뭔가 힘든 날들도 있다 보니 여행 가면 그런 걸 다 잊고서 즐기거나 푹 쉬거나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주연님도 아내분과 또 연애할 때 처음 갔던 여수 가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 6752님도 이렇게 가끔 당일치기로 피곤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쉬는 힐링을 좀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한 주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별점 후기를 남겨주세요.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가족과 함께한 리뷰 사연도 만나볼게요. 2100님 별점 만점 주고 싶어요. 엄마 생신이라 늦게나마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좀만 기다려주세요. 효도할게요. 완디도 같이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드라이브 너무 좋았겠다. 네, 효도할게요. 네, 이 말씀 말 한마디로도 어머니께는 벌써 효도가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인님, 이번에 친구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베이킹에 도전해봤어요. 휘낭시에를 만들었는데 처음 만든 것 치고 모양도 예쁘고 맛도 나쁘지 않아서 만족입니다. 별점 4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네, 휘낭시에가 요 약간 그래도 초반에 베이킹 하기에는 그래도 제일 좀 간편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 메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베이킹에 한번 빠지면은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실 텐데 이제 도구들도 사고 이 재료값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재료로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거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7184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시고 고향 집에 다녀왔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랑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행복하네요. 5점 만점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네,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이런 행복한 시간

시간 또 자주 가족분들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완소들의 리뷰 사연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한 주 리뷰 사연 조금 더 만나볼까요? 김성재님 별점 1점이요. 요즘 회사와 집만 오가면서 무기력함이 심해졌어요. 주말에 친구들이 같이 리프레시하자고 근처 카페에 데려가줬는데 결국 가서도 일 생각만 하다 왔네요. 아 슬픕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일이 할 게 좀 많으셔서 일 생각뿐일까요? 네.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카페도 가보고, 아니면 잠깐 이 전사연처럼 당일치기로 어디를 가본다던가, 약간 이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뭔가 음악을 듣고, 내가 못 봤던 OTT를 본다던가, 뭔가 나만의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일과 나의 사생활 이런 것들을 좀 분리시키는 거를 좀 노력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5799님 어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커피 머신을 와이프가 사줬어요. 드디어 배송이 와서 처음으로 샷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별점 5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커피 머신 진짜 편리해요. 그 캡슐용도 맛있고 뭐 직접 내려 마시는 원두를 내려 마시는 커피 머신을 구매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와이프분께서 또 구매를 해주신 만큼 또 가지고 싶었던 만큼 맛있게 커피 내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830님, 아들이랑 같이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어요. 취미를 가족이랑 함께하니까 더 재밌고 대화를 하는 시간도 늘어난 것 같아요. 만점 주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요새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날이 좋아서인 것 같은데 이 장마만 아니면 실내에서 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취미생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도 많아지고 동시에 운동도 할 수 있고 대화도 많아지고 네, 이런 시간 자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2부도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합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일과 별점 리뷰를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콜드플레이의 Everglow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 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봉지라면은 대부분 모양이 네모나죠. 그런데 컵라면은 왜 둥근 모양이 많을까요? 단순히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먹는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컵라면인 일본의 컵누들을 보면 용기가 둥근데요. 일본에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은 한 손으로 들고 먹기 편하도록 둥근 용기로 만들었고 면도 그 모양에 맞춰 둥글게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그릇을 들고 먹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많이 쓰는 미국에서는 사각 컵라면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무심코 먹던 컵라면 하나에도 나라별 식문화가 담겨 있다니 참 재미있죠.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 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 리뷰 코너로 이어갈게요. 바쁘고 피곤해서 별점 1점, 새 옷을 사서 기분이 좋으니까 별점 5점 만점. 이런 식으로 별점과 함께 여러분의 한 주 리뷰 사연을 남겨주세요. 샵 107.

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김현승님, 이번 주 별점 1점이요. 버스 운전하는데 연속 근무 두 번에 일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회식하느라 다음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회식까지. 네. 이게 피로가 쌓이면 이게 하루라도 또 푹 쉬는 날이 있어야지만 이 피로가 딱 풀리는데 계속 일 다음 일 이래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조금은 쉬는 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승님 화이팅! 우리 오현주님, 제가 손수 만든 매듭 실반지를 주변 지인들한테 전해줬는데 다들 예쁘다고 해줬어요. 하나하나 준비한 선물을 무사히 전해줄 수 있어서 힘들었지만 뿌듯뿌듯 5점 만점에 5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매듭 실반지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줬다는 거는 그분들도 생각하며 또 선물을 만드신 거잖아요. 아, 또 여름에 이런 아이템들이, 액세서리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예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한 주 일상을 다양하게 공유해주세요. 제이랩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9079님, 2살, 4살 아이 둘을 키우는 우리 부부는 주말마다 뭐하고 보내야 하나 고민인데요. 오늘은 시댁 식구분들이 아기도 봐주시고 하루 3끼도 다 챙겨주셔서 푹 쉬었습니다. 도와주신 가족들 덕분에 별점 5점 만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시면은 뭔가 아이들을 위한 활동 없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육아를 또 이렇게 두 살 터울 어린 아이들을 또 키우시려면 바쁘시고 몸이 여러 개여도 모자르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여러 가족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가족분들이랑 앞으로 또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70님, 브라질에 사는 친구가 생일이라 오랜만에 한국에 왔어요. 만화 카페도 가고 내 것 사진도 찍고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브라질에 사는 친구요? 너무 신기하다. 네, 근데 한국에는 할 게 많잖아요. 약간 뭐 맛집들도 많고 사진 찍을 예쁜 카페들도 많고 뭐 소품샵들도 많고 다양하니까 그리고 팝업 스토어들도 많고 네 친구분들과 언제 돌아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추억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과 함께 별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리뷰들 조금 더 만나볼게요. 김현한님, 이번 주 전 3점이요. 교육받느라 출퇴근 후에 100km씩 운전하는 게 힘들었는데 드디어 묵혀둔 에어컨 청소를 했습니다. 곰팡이가 묻은 필터를 청소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100km씩이요? 와, 대단합니다. 네, 근데 에어컨 청소는 정말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곰팡이가 또 묻어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에어컨 바람을 저희가 숨을 또 들이쉬고 또 하는 거니까 저희 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에어컨 청소는 매년 한 번씩이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0300님 별점 5개입니다. 집에 있는 열무김치가 맛있게 익었다는 소소한 사실만으로 행복한 한 주였어요. 열무 비빔밥, 열무 국수 무한으로 반복해서 해먹었는데도 질리지 않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름에 빠질 수 없는 반찬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열무 하면은 뭐 국수 비빔밥 말고도 다양한 메뉴로 또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여름에 더위를 날릴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듣고 올게요.

0: 치킨.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4: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2: 오딸.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셀렉스.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여러분은 지금 화러보이스 박지현이 애정하는 웬디의 영스트리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8시 파워 FM 놀러오세요.
1: 01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엔 웬디의 영스트리트
0: 사랑해요. 많이 들으실 거죠?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

0: 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잘.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요즘 닥칠 어디,
3: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 프레스.
4: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움,
4: 운동할 때도
3: 뉴바움,
4: 장 건강에도
3: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즐길 준비 되셨나요? 놀 준비 되셨나요?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방구석 음악 축제 Young's Music Festival YMF.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3, 4부는 Young's Music Festival YMF로 함께 할게요. 오늘은 레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비가 올 때 듣게 되는 노래, 방 안에서 비 내리는 풍경과 함께 들으면 잘 어울리는 곡을 라인업으로 추천해 주세요. 떠오른 노래가 있다면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영스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3, 4부엔 라인업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이번 주 레인 페스티벌 라인업부터 만나볼게요. YH님, 15 and the Rain and Cry 추천할게요.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와 이별한 날 집에 와서 샤워하며 이 노래를 듣고 울었어요.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엉엉 울다가 나왔는데 밖에도 비가 오더라고요. 그때

땐 그것도 서러워서 방에 들어가 더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라 그런지 감수성이 아주 풍부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뭔가 음악이라는 게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감정에 따라 노래들을

15 and the Rain and Cry 듣고 왔습니다. 바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볼게요. 박성연님, 기다리다 추천할게요. 요즘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적당히 내려질 비를 기다리며 이 노래를 듣습니다.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을 그 순간을 기대할 때도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요새 이렇게 텃밭 집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공용 텃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텃밭만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야채들이나 이런 걸 또 키워서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가가지고서 오늘은 얼마큼 자랐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부풀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7331님 우산 듣고 싶어요. 엄마가 우산이랑 양산 모으는 게 취미여서 집에 다양한 색깔과 패턴의 우산이 많아요. 현관문 앞에 우산을 모아둔 곳이 제일 화려하답니다. 가끔 제가 비 올 때 들고 나가면 이렇게 예쁜 우산은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어머니 취미가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저는 우산이 항상 그 편의점 우산 있잖아요. 투명 색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가끔

우산을 까먹고 나가가지고 비가 갑자기 내리면 우산이 필요할 때 편의점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편의점 우산들이 조금 많은데 이렇게 어머니처럼 다양한 색깔과 패턴의 우산과 양산이 있으면 너무 또 기분도 좋고 날에 따라 또 기분에 따라 다양한 우산을 들고 나갈 수 있어서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라인업 퀴즈 나갑니다. 우리 박성현님과 7331님이 추천한 노래를 부른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분은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사건의 지평선, 비밀번호 486, 혜성, 오늘 헤어졌어요 등등 많은 히트곡들로 사랑을 받고 있고요. 올해 3월에 리메이크 앨범 발매와 함께 영스에 놀러와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이분의 이름을 먼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박성현님과 7331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기다리다 그리고 이분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우산.

기다리다에 이어서 라인업의 주인공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우산까지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만나볼게요. 주인공은요, 윤하였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거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보겠습니다. 김한결님, 저는 비오는 날 특유의 축 처지는 그 느낌을 잔잔한 노래와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베란다에 앉아 노래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 것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비오는 날엔 기타 소리가 담긴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 그 중에서 이상순의 네가 종일 내려 라는 노래를 좋아하고 영스에도 추천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비오는 날에 꼭 골라듣는 노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래 같은 것들도 비 관련된 노래들이 정말 또 많잖아요. 또 우리 한결님께서는 비오는 날에 노래 들으면서 책을 읽는 것을 또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 정말 너무 좋은 취미인 것 같고 참 멋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상순과 선우정우가 함께 부른 네가 종일 내려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과 함께 만드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 오늘은 레인 페스티벌로 함께 할게요. 4부에 이어질 라인업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치복스 바겐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자주 쓰는 선풍기 바람이 평소보다 덜 시원하게 느껴진 적 있나요? 그럼 선풍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날개와 안전망에 먼지가 쌓여 바람을 밀어내는 효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먼지가 뭉치면서 선풍기 날개의 매끄러운 곡선이 무너지고 바람까지 약해진 거죠. 먼지 쌓인 선풍기를 계속 사용하면 미세먼지와 진먼지 진드기를 집안 곳곳에 퍼뜨려 호흡기와 피부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데요. 모터 커버에 먼지가 가득 차면 내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과열로 인한 화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시원하고 안전한 바람을 위해 우리 집 선풍기 주기적으로 체크해보면 어떨까요?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 시트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합니다. 와인소들이 추천할 라인업 바로 만나볼게요. 박숙영님, 저는 영화 늑대의 욕 OST였던 이수은의 고백 추천합니다. 강동원의 우산 등장씬은 아직도 회자될 만큼 멋졌잖아요.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꺄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저뿐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 이 영화가 생각나면서 OST인 이 노래도 떠오르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요 늑대 유혹 OST도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근데 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 장면은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고 또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패러디도 너무 많이 되잖아요. 네. 그 정도로 몇 번이나 정말 많이 본 장면인데도 지금 다시 봐도 어떻게 저렇게 저런 장면을 찍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추천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이수훈의 고백.

이소훈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파핑님, 비가 오는 날엔 들려주세요. 전 이분의 음색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비 오는 날에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발라드 메들리를 부르고 나오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완디도 발라드 팔에서 공감하시나요? 영스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바로 따라 부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항상 코인 노래방을 가면 발라드 위주로만 부릅니다. 신나는 노래를 불렀던 적은 없고 약간 미디엄 템포곡까지는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신난 노래 절대 부르지 않고 거의 발라드 위주입니다. 네, 발라드 메들리 너무너무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1318님,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싶어요. 비 오면 괜히 기분이 센치해지고 첫사랑이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들으면 딱이더라고요. 하지만 분위기에 취

그의 헤어진 연인에게 전하는 금물. 저 전화했다가 엄청 후회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헤어진 연인이 있다면 만약에 다시 전화할 것 같다면 연락처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예. 외우는 것도 금물. 이게 약간 술을 한잔 한다던가 아니면은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문자를 보낸다던가 전화를 하실 때가 있는데 정말 안 돼요. 예, 다시 만나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두 분이 아니라면 아, 후회만 몰려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4부에서도 이어지는 깜짝 퀴즈. 파핑님과 1318님이 신청한 노래를 부른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분은 여성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인데요. 힙합 장르로 음악을 시작하면서 딘과 DJ 프리즈가 피처링한 엔줄라이, 널 너무 모르고, 돌아오지마 등등 매력적인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죠. 이 가수의 이름을 아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고요. 그동안 저희는 팝핑님과 1318님이 신청한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비가 오는 날엔, 그리고 신영재가 피처링한 비도 오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이어서 신영재가 피처링한 비도 오고 그래서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 퀴즈 정답은요. 헤이즈였습니다. 이번에도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010님 박중훈의 비와 당신이요. 완디는 혹시 영화 라디오스타 봤나요? 저는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안성기, 박중훈 두 배우의 연기 앙상블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레인 페스티벌이라고 하니까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너무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 또 박중훈 선배님의 이 버전도 들어봤는데요. 들어봤지만 영화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워낙 유명한 영화들을 못 본 게 많아요. 드라마 위주로 조금 많이 봤던 편이어서 지금 좋아하는 영화들, 보고 싶은 영화들을 많이 찜에만 두고 OTT로 지금 못 본 영화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박중훈의 비와 당신 듣고 올게요.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오늘도 Young's Music Festival YMF로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까지 Rain Festival이 이어지니까요. 비 오는 날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Young's Music Festival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로시의 어제보다 자랐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김소희도 찍는다. 레트로 열풍과 함께 찾아온 Y2K 감성 디지털 카메라에 빠진 2030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옥상 달빛 칵테일 사랑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김소혜도 찍는다. 레트로 열풍과 함께 찾아온 Y2K 감성.

0: 디카가 다시 유행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중고 디카들이 팔리다가 요즘은 아예 그 빈티지 감성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있다는데 엄청 잘 팔린대요. 예. 얼마 전에 그 팽텐 스페셜 DJ로 다녀간 김소희 씨도 그 순간순간을 디카로 찍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진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고. 참고로 소희 씨가 게스트들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일주어터 씨만 깜빡하고 못 찍었다고 합니다. 예. 수줍어서 사진 찍기 전에 끝나자마자 도망갔다고 하는데 일주어터 씨 사진은 또 저희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배텐에서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면에 안 담겨서 그런 거 아니냐. 누락어터. 일주 패싱. 예, 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오늘은 일주어터 씨와 먹는 얘기하는 시간, 먹방 월드컵 날입니다. 오랜만에 뚠남매가 뭉쳐서 영혼의 먹토크를 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체중 변화는 어땠는지 근황을 나눠볼 테니까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채팅 참견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맞자랄 두 남녀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두둔 월드컵. 먹방 월드컵. 먹방 월드컵. 화면이 든든해지는 최고의 투샷 파트너 일주어터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사실 성재 오빠보다 더 무겁습니다. 일주어터 김주현입니다.
0: 저를 이제 초월한 지 오래됐죠?
1: 초월이라는 단어 네. 조금 긁긴 해요.
0: 네. 자.
1: 아니. 그 뭐야 아메리카 쪽 다녀오셨는데 왜 이렇게 홀쭉해졌지?
0: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가면 제가 한 번도 안 쪄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1: 네네.
0: 단 한 번도. 다섯 번째 월드컵인데 처음으로 제가 별로 찌지 않고 돌아왔어요.
1: 어 진짜요?
0: 왜냐하면 한국이 광탈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너무 광탈하는 바람에 예, 예. 제가 빨리 돌아오게 됐고
1: 부득이하게 오라버니 건강을 챙겼네요.
0: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고 또 그 제가 장염을 살짝 걸려가지고.
1: 아 진짜 가서.
0: 제가 정말 장염에 잘 안 걸리는데 아메리카 텍사스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장염이 살짝 걸리더라고요.
1: 아 진짜요? 예. 왜요? 더워서 그런가?
0: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
1: 아 진짜요? 예. 고생하셨네요.
0: 물론 안 먹은 건 아니에요.
1: 아, 네.
0: 장염 걸려도 이제 계속 뭔가 꾸준히 조식 같은 걸 먹고 그래가지고 예, 죽만 먹어야 되는데.
1: 아 저는 한국이 광탈해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성 폭식을 좀 하다 보니까
0: 한국이 1승을 했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1: 아, 그...
0: 경기 내용을 보고
1: 아, 예, 예.
0: 결과는 얻었지만 스트레스를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1: 또 전문가분은 또 다르니까
0: 그건 단련이 돼 있어서 예. 나약한 돼지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스페셜 DJ로 홀쭉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굉장히 좀 불쾌했다고 들었는데
1: 예, 예.
0: 제가 와서 좀 마음이 편하다고요.
1: 예,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좀 뭐랄까 홀쭉한 분들이 자꾸 자기 잘 먹는다. 그걸 자꾸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0: 아 불쾌하죠.
1: 네, 너무 가짜 났습니다.
0: 예. 깨작거리면서 본인이 먹는 걸 좋아하고 뭐 하루 종일 먹는 걸 생각한다고
1: 자꾸
0: 얘기하면
1: 자꾸 내 앞에서 꺼들어거리더라고.
0: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예. 아무튼 본인들이 속한 세계 속에서 잘 먹는다.
1: 맞아요.
0: 네, 뭐 이런 네. 얘기고 어제보다 조금 더 먹었다. 뭐 이런
1: 맞죠.
0: 얘기 가지고 막 아, 본인이 돼지가 된 것 같다.
1: 맞아요.
0: 뭐 많이 먹나 이런 얘기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가소롭죠.
1: 아 너무 가소로웠어요. 네, 네 맨날 사진 찍을 때도 제가 일부러 뒤에 가고 한 달 동안 굉장히
0: 그거 뒤로 많이 가면 그 원근감이 깨지면서 더 이상하거든요.
1: 그렇죠.
0: 조심해야 돼요. 같이 선 것처럼 하면서 살짝 뒤로 가는 그 스킬이 있습니다.
1: 제일 좀 뭐랄까 자존심 상했던 건 코쿤 오빠 왔을 때 더 뒤로 갔습니다.
0: 아 거기는 정말 그 너무 디마리아잖아요. 예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좀 먹어야 됩니다.
1: 아, 예. 예.
0: 자 매주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베텐만의 먹방 랭킹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베텐 홈페이지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원하는 주제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뭡니까?
1: 네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 외국에 있을 때 생각나는 한국 음식 월드컵!
0: 아.
1: 후보군에 올라온 8개의 음식 중 외국에 있을 때 생각나는 최고의 한국 음식 단 하나를 정해보겠습니다.
0: 저는 이제 그... 멕시코와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일주어터는 좀 길게 여행 해외로 가고 그러나요?
1: 제가 발리에 한 달.
0: 한 달.
1: 그게 최장이었던 것 같아요.
0: 거기서는 뭐 엄청 먹었을 것 같은데.
1: 그리고 한 식당이 많아요.
0: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리운 한국 음식이 없었겠네.
1: 맞아요. 다 팔더라고요.
0: 천국이잖아요.
1: 예.
0: 자, 저는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번에.
1: 예. 얼마나 줬어요?
0: 이번에 그래도 한 3주 있었죠.
1: 아 진짜?
0: 예.
1: 오케이.
0: 제가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그 주사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주사를 이제 그
1: 가지고 가셨어요?
0: 우창윤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다 이렇게 처방도 받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한국이 한 16강 혹은 8강 정도 가면 이 정도 숫자가 필요하겠지. 저 그 보냉 텀블러까지 사가지고 해외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사를 넣어서 딱 들어갔고 처방전도 영문으로 우창윤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왜냐면
1: 거기서
0: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검색 대통령 갈 때 딱 받아서 갔는데 두 개 남겨왔어요. 한국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예 2주 먼저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네.
0: 예. 자 후보 발표해 주시죠.
1: 외국에 있을 때 생각나는 한국 음식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삼겹살, 후보 2번 라면, 후보 3번 짜장면, 후보 4번 감자탕.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떡볶이, 후보 6번 김치찌개, 후보 7번 김밥, 후보 8번 곱창.
0: 자 저는 옛날에는 이제 외국 나가면 한식 먹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1: 저도요.
0: 네. 아니 가가지고 먹을 게 많은데
1: 맞아.
0: 굳이 이 기간에 한식을 먹

0: 먹을 이유가 뭔가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한식당 가는 게 좀 즐겁더라고요.
1: 왜냐면
0: 또 거기서 먹는 맛의 특유의 약간의 그 낯선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고기의 질도 좀 다른 것 같고.
1: 그리고 한 2주 지나면 확실히 생각나더라고요.
0: 생각나죠. 네. 예, 2주 정도가 딱 한계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딱 2주는 버텼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에 있을 때 생각나는 한국 음식 월드컵 A조부터 가겠습니다.
1: A조 후보 1번 삼겹살입니다. 한입 크기 돼지고기를 구워 쌈, 김치 등과 함께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삼겹살은 한국에 있어도 생각나는 음식인데 해외 나가면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비 오는 날 빗소리만 들으면 삼겹살 굽는 소리 같아서 너무 먹고 싶어질 것 같아요. 삼겹살은 코스 요리예요.
0: 그렇죠.
1: 후보 중에 제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고기, 김치, 마늘, 후식 냉면, 된장찌개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반대 의견입니다. 해외에도 바비큐, 스테이크, 베이컨 등 고기 대체제가 많아서 대체 불가는 아니에요.
0: 다르죠.
1: 아, 이거는 예. 좀 서운한 의견입니다.
0: 다르죠.
1: 네. 솔직히 삼겹살 자체보다는 같이 구워먹는 김치, 된장찌개 이런 게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삼겹살 기름 덕분에 더 맛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 너무 평판가요? 예. 외국 가면 음식에 돈을 많이 써서 이미 좋은 고기를 많이 먹은 상태일 겁니다. 저도 삼겹살 생각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0: 고기는 사실 많이 먹게 되긴 하죠. 외국
1: 맞죠?
0: 나가면.
1: 맞아요.
0: 먹는 거에 돈을 잘 안 아끼게 되니까 가면은 뭐 스테이크 같은 것도 먹고
1: 맞아요.
0: 그 나라 특유의 어떤 고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은 공감 가네요. 고기를 먹고 싶다기보다 그 삼겹살과 함께 나오는 그 세트를 먹고 싶은 느낌.
1: 그리고 그 구워 먹는 그 맛.
0: 예.
1: 그게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외국에서는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잘 없지 않아요?
0: 잘 안 먹죠, 원래. 삼겹살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먹는 건데.
1: 그렇죠. 뭐 일본에서 뭐 차슈도 삼겹살로 할 순 있지만
0: 좀 다르죠. 좀
1: 이런 구워 먹는 맛이 안 나잖아요.
0: 많이 다르죠.
1: 네, 저는 이 구워 먹는 맛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 제일 비슷한 건 그냥 베이컨이라고 보는데 베이컨과
1: 맞지.
0: 이제 두께도 다르고 맛의 느낌도 다르죠.
1: 아, 다르죠, 다르죠. 예.
0: 자, 아무튼 삼겹살과 이제 김치를 같이 굽고 찌개랑 먹고 또 이제 쌈장에다 뭔가 찍어 먹고.
1: 아니 이게 삼겹살이 느끼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같이 구워 먹으면 하나도 안 느끼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괜히 외국 음식이 더 느끼해.
0: 맞아요.
1: 그래서 뭔가 삼겹살로 조금 이렇게 씻어 내려주는 느낌? 왜냐면 좀 발리 가서 많이 먹었어요.
0: 삼겹살을?
1: 네.
0: 왜 간 거야?
1: 아니 진짜 끌리더라고. 네, 저는 그랬거든요.
0: 발리 가서 먹는 삼겹살 무슨 맛이에요? 달라요?
1: 비싼 맛.
0: 비싼 맛?
1: 비싸더라고.
0: 아, 내가 이 돈 주고 이걸 먹어?
1: 완전. 그리고 확실히 삼겹살 질이 별로 안 좋긴 했는데.
0: 아 그래요?
1: 그래도 딱 그 먹는 맛이 있긴 했어요.
0: 자, 발리에서 살찐 일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다음.
1: 네, A조 후보 2번 라면입니다. 쫄깃한 면발과 매콤한 국물의 인스턴트 면 요리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얼마나 땡기면 해외 갈 때 작은 컵라면 캐리어에 꼭 챙겨가는 사람이 많죠. 까먹고 안 챙겼다가 세상이 무너지는 줄. 물론 국가별로 라면이 있지만 한국인은 한국 라면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저는 매운 라면이 그렇게 생각났어요.
0: 네.
1: 외국 나가서 현지식 입에 안 맞고 4, 5일차쯤 딱 죽겠다 싶을 때 푸라면 하나 땡기면 입맛 바로 살아납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후보 중에 정성이 제일 부족한 인스턴트인데 이런 게 1위에 오르진 않겠죠?
0: 무슨
1: 아니, 너무 차별이에요.
0: 그러니까.
1: 이거 너무 선입견이에요.
0: 이런 게?
1: 그러니까요. 예. 라면은 한밤중에 배고픈데 마땅히 먹을 게 없을 때 생각나는 거지 한국이 그리워서 생각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이분은 원래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1: 딱 그런 예. 느낌이죠. 외국 한인마트에 파는 라면이 후레이크 양도 풍성하고 맛있었어요. 외국 푸라면이 더 맛있던데요. 한국 라면보다 외국 라면이 더 맛있다. 이래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0: 이거는 약간 기분 나쁜 부분은 있어요. 매수를 차별해? 이런 느낌을 받는 때가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외국의 라면이 우리랑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이 더 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푸짐하게 잔뜩 넣네? 이런 느낌 배신감도 있지만 좀 다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고 저는 러시아 그 월드컵이랑 동계올림픽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게 우리나라의 그 네모난 사발면이 거기서 엄청 인기래요.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 거기가 완전 최대 판매처라고 하더라고요.
1: 러시아가요?
0: 네.
1: 추워서 그런가?
0: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1: 종류가.
0: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예 그냥 한 칸이 다.
1: 아, 한국에 안 파는 것도?
0: 한국에 없어요.
1: 진짜?
0: 그래가지고 거기 갔을 때 그거를 별미로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1: 아~
0: 그냥 한국에서 파는 그 딱 그 라면 맛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0: 아, 러시아 사람들
1: 장점이 있네요.
0: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1: 아 근데 외국에 있을 때 끌리는 라면보다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더 끌리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 둘 다 전 좋긴 한데.
1: 아, 그래요?
0: 네, 둘 다 좋긴 한데. 아
1: 오빠도 라면 챙겨 가세요 캐리어에?
0: 안 챙겨 가는데. 요번에는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1: 어 진짜요?
0: 챙겨 가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1: 아 그리고 느끼한 거 많이 먹은 그런가?
0: 예, 요번에 한식당을 한번 갔거든요. 한식당 가서 그 딱 제가 메뉴를 그냥 제가 다 선택을 합니다. 요번에 어딜 가든 박지성, 김환, 해설자들이 있는데 가서 그들은 이제 항상 고민하는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1: 네.
0: 고민하지 마, 내가 알아서 시킬게. 그래서 쫙
1: 힘들다.
0: 깔아놔요. 그럼 다들 역시 형의 선택이 좋다. 그래서 다들 먹는데 한식당 가서도 제가 딱 선택했습니다.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로 라면 한 3개 정도 시켰더니 라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1: 너무 안 좋은데요? 네. 마무리 후식으로 드시려고 했는데.
0: 그래서 라면이 많이 땡겼대 이번에.
1: 그래서 못 먹으니까 더 땡긴 거예요.
0: 예, 그래서 맞죠? 돌아와서 한 4번인가 먹었어요.
1: 벌써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시지 않았어요?
0: 돌아와서 라면을 4번을 제가 먹었습니다.
1: 확실히 라면의 힘이 좀 큰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자, 다음 후보.
1: 네, 후보 3번 짜장면입니다. 달콤 짭짤한 춘장 소스에 면을 비벼 먹습니다. 찬성의 결입니다. 10년 차 독일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먹은 그때 그 동네 짜장면은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재료 사서 요리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확실히 이 불맛이 있는데 가정에서 조금 진짜 힘들긴 하겠다.
0: 이게 차이나타운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가거든요. 왜냐면 식비를 좀 아낄 때 차이나타운 많이 가기도 하고 은근 비슷하니까 한식보다는 좀 싸더라고요.
1: 네네.
0: 근데 짜장면 비슷한 건 거의 없더라고요.
1: 아, 확실히 한국식이 잘 다르고.
0: 오히려 한식당에 있어요. 가끔.
1: 짜장면이 제대로 된 한국식 짜장면은 오로지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다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하나를 걸겠어. 보통 손모가지 두 개 걸고 돈을 반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 의견입니다. 하위 호환이긴 하지만 짜탱게티 라면을 마트에서 다 팔죠. 대체 음식이 있다 이겁니다. 한국 음식 맞나요? 중국집에서 파는데 중국 음식 아니고요. 일단 후보 자격부터 없습니다. 되게 공격적이시네요. 아, 네, 중국집 짜장면이 아니에요. 아, 중국집인데
0: 이제
1: 중국식이 아니라 한국식인 거죠.
0: 한식은 아니긴 하죠.
1: 아, 네.
0: 예, 근데 이제 한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외국에서 이미 느끼한 음식 잔뜩 먹었을 텐데 느끼한 짜장면이 그립다고요? 절대 싫어요. 아, 이것도 맞는 말이다. 어쨌든 좀 느끼해서 매콤한 게 조금 끌리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저도 해외 나갔을 때 짜장면이 막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기보다 오히려 이제 탕수육이랑 깐풍기랑 뭐 짬뽕이 먹고 싶고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많이 먹네요.
0: 너무 많이 시켰나?
1: 예. 오빠 그 정도면 외국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군만두랑. 예.
1: 어쨌든 요리부 쪽으로.
0: 짜장면은 이제 고춧가루 뿌리죠?
1: 아, 전 안 뿌립니다.
0: 어?
1: 이거 그렇게 싫어하세요?
0: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안 뿌려요?
1: 저는 깍두기랑 먹습니다.
0: 아, 깍두기랑.
1: 그 양파를 좋아해가지고 짜장면 안에. 그래서 뭔가 아니 그 지금
0: 약간 실망스럽네요.
1: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짬뽕 국물을 좀 넣을 땐 있어요. 아 진짜?
0: 실망스럽네요. 다르죠. 생 고춧가루 굵게 갈은 거를 곱게 간 거 말고 굵게 간 거를 팍 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섞어서 먹을 때 약간 알맹이 좀 씹히기도 하고 그런 맛이 있어요. 짜장의 그 단맛과 조화가 최고인데 아쉽네요. 그러려면 물짜장 먹으라고 하시면 되고. 다음 후보.
1: 네, 후보 4번 감자탕입니다. 돼지 등뼈와 감자, 시래기 등을 국물에 푹 끓여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감자탕은 은근 대체 불가능이에요. 다 먹고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먹으려면 한국 와야 합니다. 외국 나가면 무조건 국물이 땡긴다. 서양권은 특히 그렇다. 동남아는 대용품이 많지만 특유의 향신료 때문에 한국만의 국물이 필요함.
0: 아, 다르죠.
1: 다르죠.
0: 예.
1: 감자탕. 일단 마이너한 한국 나물 시래기 같은 게 외국에는 안 팔 것 같아요. 아, 시래기가 마이너한 한국 나물인가요?
0: 뭐랄까 해외 나가면은 찾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1: 아, 안 먹을 것 같긴 해요 시래기. 예. 감자탕 반대 의견입니다. 감자탕은 요새 유명 브랜드에서 밀키트로 잘 나와서 한인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되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태국의 랭셉이나 헝가리의 굴라시, 싱가포르 바쿠테로 대체 가능합니다.
0: 전혀 다른 걸 지금. 지금 이거는 본인이 해외 많이 다닌다.
1: 예.
0: 자랑하는 댓글이에요.
1: 랭셉.

0: 그냥 드립병 있는 또 걷는 거죠? 네.
1: 굴라시 전혀 다른데.
0: 이건 뭐예요?
1: 굴라시는 약간 스튜 같은 느낌.
0: 아, 예. 아예 다르네요.
1: 달라요.
0: 예. 바쿠테는 뭐죠?
1: 바쿠테는 모르겠네요.
0: 어, 그래요? 아, 갈비탕 같은 거.
1: 갈비탕.
0: 아, 이거는 대체 못하죠. 과음에서 해장해야 될 때 가끔 생각나고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니면 딱히 먹고 싶지 않아요. 감자탕이 꿀린가?
1: 저는 잘 한 번도 생각난 적은 없는데.
0: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 요번에 그 공항에서 그 어떤 한인께서 이제 한국이 탈락했어요.
0: 네.
1: 광탈해가지고.
0: 오늘 광탈만 한 5번 말씀하셨는데.
1: 광탈을 한 다음에 이제 얼마나 실망들 하셨겠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몬테레이라는 멕시코 도시에서 3차전을 했는데 텍사스에 한인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은근 그들 입장에서 가까운 편이니까 국경을 건너서 많이 오신 거죠. 몬테레이에도 한인이 많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원래 비행기표를 LA 걸 끊어놓고 2위로 올라가는
0: 32강 쪽으로
1: 그리고 혹시 뭐 3위 가면 시애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광탈을 하니까 그 텍사스 시애틀이 아니라 달라스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한인들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댈러스에 사는 어떤 한인께서 그 저희가 감자탕 집을 하니까 꼭 드시러 오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어 감자탕이 그렇게 해외에서 먹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0: 어, 아직 안 가셨어요?
1: 못 갔어요.
0: 아 진짜 네, 시간
1: 바빠서
0: 안 맞았구나.
1: 못 가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꼭 먹어야겠다.
0: 아 감자탕 식당을 하신다고요?
1: 네.
0: 오.
1: 그래서 물어봤어요. 고기가 맛있나요? 어 엄청 잘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0: 어 진짜 그래서, 외국인들도 온대요?
1: 네. 그래가지고 어 이거 좀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꼭 가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0: 어 막 외국인들이 뼈 발라먹고 이런 거 잘하나?
1: 어 LA는 순두부, 댈러스는 감자탕이래요.
0: 아 원래 그래요?
1: 오.
0: 아 진짜. 처음 알았네.
1: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식 먹으러 갔을 때 사람 그 외국 분들이 조금 실망하는 게 국밥이래요.
0: 왜요?
1: 약간 건더기가 별로 없어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화 국밥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자탕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0: 어, 싫어하죠. 아주.
1: 건더기가 많잖아요.
0: 그럼 그렇게 맵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1: 안주로도 괜찮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막 외국에 있을 때 생각날까?
1: 이번에 근데 인셉션이 돼가지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0: 아,
1: 한국에 와서도 생각이 날 정도니까.
0: 아, 뭔가 가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해. 막 햄버거 내는 거 먹다.
1: 고기가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그러면 A조에서 4강에 진출할 후보 삼겹살, 라면, 짜장면, 감자탕 뭐라고 보십니까?
0: 아 1위는 아주 쉽게 삼겹살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진짜? 왜냐면
1: 저는 1위 라면.
0: 진짜?
1: 네. 라면. 확실히 라면입니다.
0: 진짜요?
1: 예. 라면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예. 라면이 없는 건 되게 힘들어요. 마치 공기와 물처럼.
0: 아 너무 마트에서 잘 보여서 그런가? 외국 나가도?
1: 예.
0: 아 그런가요?
1: 라면이라고 봅니다.
0: 전 세계에 그 나라만의 라면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행을 많이 걸어 다니고 이게 숙소에 와서 좀 지쳤을 때 간단하게 먹을 때 그 나라의 라면을 먼저 먹어보지 딱히
1: 그 나라 라면 안 먹어요.
0: 아 그래요? 진짜?
1: 정반대네요.
0: 오빠 일본 갔을 때도?
1: 저는 다른 나라 라면 일부러 잘 안 먹어요.
0: 어 이거 진짜
1: 왜냐면
0: 왜요?
1: 내가 딱 먹고 싶은 그 느낌에서 약간 핀트 나간 느낌이 더 싫거든요.
0: 아 매콤하지 않으니까? 예. 아 진짜? 아니 대만 이런 데 우육탕면 이런 거 먹으면 맛있던데?
1: 아 전혀 다르죠.
0: 아 진짜?
1: 전혀 다르죠.
0: 예. 아 매운맛을 좋아하시는구나.
1: 이거는 딱 요 맛을 원하기 때문이지 비슷한 거 먹을 때가 더 열받거든요.
0: 아니 근데 오빠 들어보세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참았다가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시켜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무조건 먹을 수 있다 라면은 사실. 근데 굳이 외국까지 나가서 비행기 타면 먹을 수 있는데.
1: 일조부터 비즈니스만 타나 보네요.
0: 아, 무슨 이코노미에서 주는데 왜요?
1: 이코노미로 라면 줘요?
0: 당연하죠. 시키면 아 5천 원 내야죠.
1: 아 돈 내면 줘요?
0: 네 돈 내야죠. 아 뭐야 공짜로만 먹어봤구나.
1: 저는 라면을 한 번밖에 안 먹어봤고.
0: 에 진짜요?
1: 1, 2위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근데 이게 김치가 없다고 하면 삼겹살이 2등으로 밀려날 텐데 여기 또 후보 사진 보면 김치가 아주 맛있게 같이 구워주고 있습니다. 또 삼겹살에 조금 밀고 싶네요.
1: 순위는 상관없습니다. 라면이 왠지 우승할 것 같거든요.
0: 아 진짜? 아니야 삼겹살이야.
1: 삼겹살 1위, 라면 2위입니다. 2부에 돌아와서 비조해보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5: SBS
6: 생활정보.
7: 우리나라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은 98%. 그럼 최근 폭염을 겪고 있는 프랑스는 어떨까요? 에어컨 보급률이 아직 20%대라는데요. 흔히 유럽의 여름은 날이 건조해 햇빛만 피하면 견딜만하다는 얘기가 있어왔죠. 그동안 여름이 비교적 선선해 냉방이 꼭 필요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40도가 넘는 더위 앞에선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석조 중심의 오래된 건물은 열을 쉽게 내보내지 못해 냉방에 대한 유럽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 기후에 맞춘 삶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대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 씨와 외국에 있을 때 생각나는 한국 음식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겹살과 라면이 올라가 있고요. 비조 가보겠습니다.
1: 네, 비조 후보 5번 떡볶이입니다. 떡과 어묵을 매콤한 고추장 양념에 졸여서 만듭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떡볶이는 한국 맛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즉석 식품이 나왔다곤 하지만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떡볶이 맛집 한 군데씩은 있잖아요. 3개월 여행 도중 한인마트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그 전에 한국 음식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니 떡볶이를 사자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인은 고추장 양념 없으면 못 살아요.
0: 그렇죠.
1: 반대 의견입니다. 배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들의 소울푸드까지는 아니거든요. 선호도가 갈릴 것 같아요.
0: 쓱 저를 감네요.
1: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죠. 네네. 떡볶이는 나이에 영향도 탈 것 같아요. 10대인 조카는 먹고 싶어 해도 70대 어머니는 흥미 없습니다. 너무 나이가 나왔어. 나 깜짝 놀랐네.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0: 어머니께서는 떡볶이를 예.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으시나.
1: 네, 아무래도.
0: 너무 속쓰릴 수도 있죠.
1: 우리만 아직 좋아하던데. 치킨 시켜줄 때 같이 시켜주면.
0: 치킨과 떡볶이를 함께. 네.
1: 같은 고추장 베이스라도 소고기 고추장 넣은 비빔밥 같은 게 더 생각났어요. 한국인은 해외에 나가도 밥 생각이 먼저 납니다.

0: 아무래도 떡보단 밥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떡볶이.
1: 떡볶이. 저도 이번에 그 한식당에서 먹었거든요. 이것도 메뉴에 들어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대부분을 시켰는데 떡볶이에 떡이 뭐랄까 좀 요즘 우리나라의 떡볶이들은 엄청 진화했잖아요.
0: 맞죠.
1: 근데 이 떡볶이는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0: 그래 방앗간이 없으니까 네. 다 냉동이실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1: 뭔가 그쵸? 좀 달랐어요. 떡 맛이 좀 달랐어요.
0: 아, 네. 근데 또 떡볶이는 떡이 맛이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또 한국에서 맛있는 떡볶이 먹다가 외국에서 먹으면 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잘 먹고 왜 저러냐고 하시면요. 아니 뭐 못 먹었다는 건 아니에요. 못 먹었다는 건 아니고 싹 비웠는데 싹 비웠는데 뭔가 그 떡볶이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떡볶이는 워낙 강화돼 있으니까.
0: 아, 근데 제가 들었는데 그 떡볶이 뷔페 있잖아요. 예. 그게 미국에 많이 진출했다던데.
1: 아 그래요?
0: 뭐 편하게 먹을 그러니까 수 있지 않을까요?
1: 밀어볼만 해요 이거. 예. 자 다음 후보.
0: 네. 후보 6번 김치찌개입니다. 잘 익은 김치를 넣고 끓여서 만든 찌개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해외여행 가서 제대로 된 김치 먹기 힘들더군요. 입국하자마자 공항 지하층 식당에서 눈물 나게 김치찌개 한 그릇 뚝딱 했던 기억이 나네요.
1: 귀국해서 공항에 머물기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 빨리 가고
1: 싶어. 좀 심하네요.
0: 엄청 드시고 싶었나 보다. 김치찌개가.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으면 묵은지나 김치볶음밥 등 김치 종류가 엄청 생각남.
1: 그렇죠.
0: 아무래도 해외엔 중국산 김치가 많다 보니 국산 김치 거기다 묵은지로 만든 김치찌개 맛보기 쉽지 않죠. 반대 의견입니다. 현지 마트에도 국내 브랜드 김치 있고요. 한인 마트나 한인 식당 가면 기본적으로 김치찌개는 다 있습니다. 해외에 파는 북창땡 순두부가 김치찌개를 있게 하더라고요.
1: 아,
0: 그래요?
1: 해외 순두부는 이상하게 좀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를 넘는 맛들을 몇 번 만났어요.
0: 예. 이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는 좀 외국에서도 비슷한 맛이 나나 보다.
1: 저도 재료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네. 어쨌든 순두부찌개는 이상하게 해외에서 먹으면 어? 이거 세네? 이런 생각이 든 때가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오빠 저 발리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한국 김치찌개 맛이 조금 안 나는 느낌이었어요.
1: 무슨 맛이었어요? 달아요?
0: 아, 좀 달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김치가 뭔가 좀 거기서 담으셨을 수도 있는데 뭔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매콤한 스튜나 국물을 약간만 먹어도 딱히 찌개 생각은 안 났어요. 아 이건 아닙니다.
1: 원래 찌개를 안 좋아하는 분 같습니다.
0: 아, 그래. 예. 이건 좀 다르죠 김치찌개는.
1: 똠양꿍 먹고 김치찌개 생각 안 나네.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0: 아 어렵죠. 그건 아니 선 넘었죠.
1: 그렇죠. 김치찌개는 확실히 생각나죠.
0: 아 김치찌개 좋죠. 예. 오빠 여기다 라면 사리 넣으면 진짜
1: 부대찌개죠.
0: 그렇죠.
1: 예. 부대찌개도 돌아와서 두 번이나 먹었습니다.
0: 아 그래 부대찌개도 좋다.
1: 예, 부대찌개 좋죠.
0: 확실히 한국인은 국물이 있어야 돼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그 외국에서 주는 국물은 못 따라가요 한식의 국물을. 왜일까요? 다진 마늘 때문인가?
1: 저도
0: 달라요.
1: 요리를 못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해외에서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한국에서 먹는
0: 맞죠?
1: 맛이 예,
0: 좀 더 진하고.
1: 예, 어제 짜그리를 또 따로 시켜 먹었어요. 거기서는 제대로 못 먹고 여기 와가지고 미친 듯이 먹고 있어요.
0: 아 확실히 생각나셨나 보다. 예. 그런 게 좀 자극적이고 빨간 게 땡기셨네.
1: 그쵸. 그리고 그쵸? 한국이 광탈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약간 먹고 싶어 먹는 건데 네. 한국 탓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0: 이번에 한인식당에서 안 드셨어요?
1: 먹었죠.
0: 아 어떠셨어요?
1: 괜찮았어요.
0: 아 그래요?
1: 아주 훌륭했습니다.
0: 거기도 고기랑 두부랑 넣어주나요?
1: 거기 그럼요. 기본이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을 때 확실히 더 느껴지는 게 아 건더기가 중요하구나. 국물보다. 뭔 이민 갔다 온 줄 알았다라고 하시면 됐고. 자 다음.
0: 네 후보 7번 김밥입니다. 김 위에 밥과 다양한 속재료를 넣고 말아서 한입 크기로 잘라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외국 초밥은 많아도 한국식 김밥은 은근 찾기 힘들어요. 급하게 이동할 때 먹기 좋고 포만감도 있어서 계속 생각나요. 저는 김밥 참기름 향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땡초김밥, 매운 멸치김밥 이런 게 진짜 땡겨요. 외국에는 흩날리는 가벼운 쌀들이 많아서 묵직한 김밥 속 한국 쌀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맞아.
1: 밥이 다른가요?
0: 이 날리는 쌀이더라고. 미국도 그렇고 좀 서부권들은 다. 근데 이 맞아요. 한국 쌀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한국인이라 그런가. 네.
1: 김밥을 먹고 싶은데 캘리포니아 롤을 준다. 좀 다르죠.
0: 선 넘죠.
1: 많이 다르죠.
0: 네. 김밥 반대 의견입니다. 외국에도 롤이 있지 않나요? 캘리포니아 롤 좋아해요. 취향을 밝혀주셨어요. 김밥은 한국에서도 출근길 바쁠 때나 먹는 음식이지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 음식은 아니에요. 아, 김밥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김밥은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김밥이 품절 대란이라고 해서 그 정도인가 했어요.
1: 캐리온 때문 아닐까요?
0: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김밥은 진짜 우리의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던 추억의 음식이어서 더 우리가 소중함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근데 뭐 김밥은 훌륭한 후보인데
0: 그러니까 대체자가 없긴 한데 그렇게 끌리나 했을 네. 때는 조금
1: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 느낌은 그런 말한 속재료가 없어요.
0: 아 맞아요. 네.
1: 그냥 은근히 먹고 싶고, 그러니까 뭐 떡볶이를 시킬 때 김밥을 같이 시키는 공깃밥의 아, 맞아, 대체제 맞아. 느낌이지.
0: 어, 그렇죠, 그렇죠.
1: 우리가 공깃밥이 먹고 싶어 미치진 않잖습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딱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찬성의견에도 땡초김밥, 매운 멸치김밥 이렇게 좀 확실히 매콤해야 돼. 예. 네, 근데 이제 생각나는 김밥은 매콤한 맛보다는 딱 슴슴한 그 채소 많은 김밥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좀 애매하네요.
1: 전 라면, 떡볶이, 김치찌개의 어떤 그 공깃밥 개념으로 먹는 거에 가깝다고 봅니다. 사이드 메뉴.
0: 사이드 메뉴. 네. 네.
1: 자, 마지막 후보.
0: 네, 후보 8번 곱창입니다. 소, 돼지의 내장을 구워 먹습니다. 고소하고 쫄깃합니다. 찬성의견입니다. 예전 일선발 방송에서 배디는 곱창이 땡긴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용국이형 곱창 그립습니다.
1: 그런가요?
0: 제 경험상 곱창이랑 감자탕이 제대로 먹기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곱창을 구워 먹는 게 외국에서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 거의 찾기 어렵죠.
0: 그럴 것 같아요. 저 한인타운에서 곱창 먹어봤는데 비려서 힘들고 한국 곱창이 더 생각났어요. 한국에서도 곱창 맛집 찾기 힘든데 외국은 더하죠. 아 이거 맞습니다. 한국도 곱창 좀 편차가 살짝 크잖아요.
1: 그죠.
0: 근데 외국은 더하지 않을까요?
1: 아 얘 먹을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곱창을 해외에서?
0: 맞아. 자, 곱창 반대 의견입니다. 시칠리아의 스티키올라 같은 게 있기에 패스할 수 있어요.
1: 이거 아까 뭐지? 무슨 싱가포르 뭐랑 굴라시 얘기한 그분인 그, 것 같은데? 그분인 것... 전 세계 음식 다 이름 외워가지고 댓글 달고 다니면서 나 이런 거 먹어봤어. 실제로는 안 먹어봤을 수도 있어요.
0: 스티키올라? 네. 진짜 처음 들어봐요.
1: 태국의 랭셉. 헝가리 굴라쉬, 싱가포르 바쿠테로 대체 가능합니다.
0: 거기다 시칠리아의 스티카올라.
1: 또 너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떠들어 때려왔네라고 글로벌 돼지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스티카올라. 예. 네. 짜장면이랑 비슷한데 외국에서 굳이 기름기 쩔고 느끼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요. 곱창은 애초에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1위로 꼽기에는 마이너한 음식에 속합니다. 곱창 가격 생각하면 먹고 싶다는 생각도 쏙 들어가죠.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비싼데 해외 나가서 먹으면 얼마나 비쌀까요?
0: 진짜 비쌀 것 같은데요? 뭐 10만 원 넘을 것 그러니까. 같아.
1: 해외 나가면 곱창을 재료로 이제 요리를 하는 데가 있긴 하죠. 이탈리아 가도 뭐 곱창 버거 같은 거 팔거든요.
0: 아 진짜요? 네. 아, 생각보다 먹는구나.
1: 네.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이걸 곱창 구이로 먹는 곳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왠지 되게 비쌀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해외 나가서 놀랬던 거는 그 소꼬리가 되게 고급 식재료인 건 어느 나라가나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꼬리곰탕이랑 꼬리찜 이런 거 먹는
0: 맞아요.
1: 거
0: 꼬리찜
1: 보고
0: 맛있죠.
1: 야 꼬리도 먹는구나 소는 막 이랬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는데 거기도 있더라고요.
0: 오, 그건 어떻게 먹어요?
1: 구이. 그러니까 아, 찜. 찜이랑
0: 우리처럼 똑같이 잘라요?
1: 비슷해요
0: 이렇게?
1: 그냥. 네. 네. 꼬리를 근데 세로로 자르긴 어려운 거.
0: 아, 그래. 죄송해요.
1: 다 이겁니다.
0: 아, 알겠어요.
1: 절단면은 거의 똑같아요.
0: 아, 모양이 좀 다를까 해가지고. 네.
1: 아무튼 그, 이제 해외에서도 맛있게 먹었고.
0: 아, 좀 되게 메이저한 식재료네요.
1: 메이저더라고요. 예.
0: 곱창도 생각보다 메이저네요. 식재료는.
1: 곱창은 모르겠어요. 근데 꼬리는 그랬는데.
0: 곱창 버거 있다면서요?
1: 곱창 버거만 봤지. 딴 거 못 봤습니다.
0: 아, 예. 그 대만에도 곱창 국수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그래요?
0: 네네. 그 유명하거든요. 곱창 국수가.
1: 야 소는 안 버리는구나.
0: 진짜 네. 좋은 동물이.
1: 그러니까. 네.
0: 아 근데 곱창이 생각날까?
1: 자 그러면 B조 떡볶이, 김치찌개, 김밥, 곱창. 이거는
0: 일단 1등은 김치찌개 가셔야죠.
1: 김치찌개.
0: 네, 김치찌개.
1: 예. 2위는 김밥은 그냥 밑반찬이죠.
0: 아 그렇죠. 김밥은 예 조금.
1: 김밥은 해외 나가면 확실히 그 뷔페에 간 느낌.
0: 아 그렇죠.
1: 할식당 가서 김밥? 약간 그 중계를 할 때 저희가 보통 중계석에 한 3, 4시간 전에 가거든요. 그러면 중계를 중계까지 하면은 또 한 3시간. 그러면 거의 한

0: 6시간, 7시간을 거기 앉아있는 거니까 거기서 뭐를 먹긴 먹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식당에서 김밥을 이렇게 주문해서 들고 오고 하거든요.
1: 아, 거기서도 김밥을 예, 주시는구나.
0: 김밥을 주시긴 하죠. 왜냐면 딴 거 먹자니 그 나라 음식 뭐 먹거나 아니면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조금 다르니까 안전한 김밥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좀 뭔가 없을 아쉽습니다. 것 같아. 아, 맛은 있어요. 아, 맛은 있어요. 있는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떡볶이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야.
1: 네. 뭔가 김밥 혼자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아, 그래서 뭔가 떡볶이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김밥과 곱창의 부진으로 좀 뭐랄까 어거지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0: 해외 나가면 떡볶이.
1: 예. 네네 매운 걸로.
0: 그렇죠. 네. 그러면 1위 김치찌개, 2위 떡볶이입니다. 4강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1차전은 삼겹살 대 떡볶이, 김치찌개 대 라면.
1: 와 이거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김치찌개 대 라면?
0: 아유. 여기가 사실상 결승전 느낌이죠.
1: 그러네요. 아 잘못했네.
0: 자 삼겹살 대 떡볶이 먼저 해봐야 되겠는데요.
1: 네. 물론 두 개 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 가서 뭐가 더 끌리냐 했을 때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삼겹살을 한 세 번 먹었다.
0: 떡볶이 외국에서 먹은 적 있나요?
1: 없습니다.
0: 없어요?
1: 네.
0: 원래 안 좋아하고 있고.
1: 아, 근데 돌아와서는 한번 시켜 먹더라고요. 그 엽땡을.
0: 네. 아, 저는 그 떡볶이를 막 해외에서 생각나고 이러지 않았는데 메뉴에 있으면 약간 그 매콤한 느낌이 확실할 것 같아서 추가 주문을 하긴 하거든요.
1: 그러니까 메뉴에 있으면 시키지 네. 막 딱히 먼저 떡볶이 먹고 싶다 하면서 찾아가진 않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딱 네. 그런 느낌이에요.
0: 떡볶이 전문점을 해외에서 뭐 찾기도 어렵고 그냥 한 식당 갔는데 어 떡볶이도 있네 이거는 추가하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제가 돌아와가지고 그 베트남인데 먹는 거 퀴즈에 이섭이 떡볶이 먹으면서 막 호들갑 떨고 환장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그 이후로 지금 떡볶이가 계속 꽂혀 있어요.
1: 또 맛있는 소리를 내셨구나. 네.
0: 그 이후로 먹으려고 막 지금 각을 보고 있습니다.
1: 아, 네. 아 그래서 지금 떡볶이를 좀 후하게 쳐주시는 건가요?
0: 후하게 치지만 삼겹살이 아닐까. 상대가 안 되지 않을까.
1: 예, 딱 구워 먹는 고기는 딱 한국만의 그런 게 있어요. 못 따라오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진짜 바베큐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0: 그러면 이거는 가볍게 거의 부전승급으로 삼겹살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김치찌개 대 라면. 아, 이것도 사실 하나여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아 이거 너무 그러네.
0: 먹는 건 확실히 얹고 가면.
1: 아, 김치찌개 대 라면.
0: 예. 강력한데 홀란드 해리케인.
1: 아하 라면 대 김치찌개. 살짝 라면은 뭐랄까 그 외국에서 외국식 식사를 하고 나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뭔가 양치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라면으로. 이게 디저트 느낌으로 라면이 확 땡길 것 같은데 김치찌개는 그 이국적인 음식들 다 포기하고 식사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비하면 라면이 좀 더 센 거 아닌가. 어쨌든 다 먹고 나서도 생각나는 게 더 진짠 거잖아요.
0: 디저트다 라면.
1: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역시 돼지는 다르다라고 하신 분 있고.
1: 아 그리고 아 좀 어렵다.
0: 아 좀 어렵긴 하네요.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원래 한 몸인데.
1: 아 그리고 그 외국에서 먹었던 김치찌개는 조금 아쉽지 않아요? 몇 프로 뭔가 달라요.
0: 편차가 좀 있긴 해요.
1: 네, 그래서 더 생각날 것 같아요. 아 이 맛이 아닌데 내가 느끼고 싶은 김치찌개는 이러면서.
0: 하지만 라면은
1: 편차가 하나 없죠. 하나도 없죠.
0: 알 수 있죠.
1: 맞죠.
0: 겉포장만 딱 보면.
1: 그리고 이게 더 어려운 게 김치찌개나 라면이나 한국에 있으면 정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생각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국이었으면 이거 완전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못 먹으니까. 아 근데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두 개는 되게 요구가 없으실 수도 있겠다. 좀 그래도 가장 한식 뭐 한인타운 가면 김치찌개는 무조건 팔 거고 라면도 너무 많이 파니까요.
0: 쉽게 구할 수는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해외에서도
1: 맞아요.
0: 하지만 김치찌개는 확실히 좀 손맛이랑 재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아 진짜 원래 김치찌개 라면 사리 넣는 건데
0: 이게 주제가 정확하게 해외에서 못 참고 한 식당에 가게 만드는 메뉴인지 아니면 한국 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다가 와서 먹게 만드는 메뉴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전자라면 저는 라면을 택할 거고 후자라면 김치찌개를 택할 건데.
1: 아하. 네. 외국에 있을 때 생각나는
0: 자
1: 아 어렵네요.
0: 전 라면 가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 먹었습니다.
1: 그 너무 오빠.

0: 아 근데 라면은 그러니까 한국 라면은 당연히 범접할 수 없는 맛이지만 다른 나라의 라면도 먹어볼 만하다. 저는 살짝 그런
1: 아니
0: 아 오빠 대만 라면 안 먹어봤죠? 진짜 맛있는데 대만 컵라면? 아 진짜? 아, 인도네시아도 막 라면 잘 나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네.
1: 아, 해외에서 그래?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달라요라고 하신 분 있고 저보고 편협하다 국수주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저는 라면 1조부터는
0: 아 라면 하겠습니다.
1: 지금 약간
0: 아니
1: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0: 아니 풀라면이 확실히 좀 다르긴 하다.
1: 그래요? 에,
0: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라면 결승 진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라면 대 삼겹살
0: 아하.
1: A조 대결
0: 아, 오.
1: 결승 예 체육관 선거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0: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 여긴 체육관입니다. 자
0: 아니, 저는 이렇게 뽑았어요. 김치찌개는 오라버니 말대로 한국 돌아오면 바로 먹을 것 같고 라면은 외국에서 진짜 사 먹을 것 같다. 이런 딱 거기에 좀 동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네. 그래서 결승전 삼겹살 대 라면 삼겹살 먹고 라면 먹어야 되는데요.
1: 그렇죠. 한 몸이에요. 라면은 따로 떨어뜨려 아~ 놓는 것도 맛있긴 하지만 보통 다른 걸 먹고
0: 그렇지.
1: 식사로.
0: 맞죠. 네. 후식으로 네. 이렇게 먹는 건데. 서운하네.
1: 라면은 융프라우에서도 먹는다라고 하셨는데 융프라우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히말라야에서도 먹습니다.
0: 그치. 백패킹 하실 때도 이거 다 네. 싸가지고 가실 거 아니야.
1: 싸고 가는 게 아니라 히말라야 가면 중간에
0: 팔아요?
1: 4,000m에도 롯지라는 게 있어요. 잠도 자고 매점처럼 들렀다 가는 곳인데 거기에 풀라면이 있어요.
0: 거기서 팔아요?
1: 기가 막힌
0: 야 맛있어. 거기서 보면 진짜 드셔보셨어요?
1: 먹어봤죠.
0: 대박. 히말라야를 네. 가셨어요?
1: 갔다 왔죠.
0: 우와.
1: 거기서 먹는 라면과 콜라가 기가 막힙니다.
0: 와 거기서 보면 진짜
1: 심지어 김치를 줘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트레킹을 많이 오시기 때문에
0: 진짜 네. 한국인이 히말라야를 많이 가요?
1: 네 많이 오세요.
0: 와 다 대단하시다.
1: 네, 중간중간 인사합니다.
0: 진짜? 와 이렇게 작은 나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또말라야 꺼드럭 어휴라고 하신 분 있고
0: 저 처음 알았어요.
1: 네.
0: 아, 너 잘났다.
1: 라면 먹으려고 히말라야를 갔다 왔습니다.
0: 아 근데 너무 맛있겠는데 거기서?
1: 맛있어요. 기가 막히고요. 세트로 팔아요. 딱 라면, 김치, 흰 밥.
0: 네? 밥
1: 가격은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렇게 무지막지한 가격은 아닌데 융프라우는 컵라면이 25,000원이에요?
0: 근데 먹을 것 같아.
1: 스위스니까 엄청 비싸구나.
0: 아, 융. 오.
1: 히말라야는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니었어요.
0: 예. 요새는 또 올랐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1: 그럴 수도 있죠.
0: 근데 그것은 오라버니 외국에서 생각나서 먹은 게 아니라 그 산에서 라면은 야외에서 먹을 때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야외여서 더 맛있었던 걸 수도 있다.
1: 그렇죠. 삼겹살도 야외에서 먹으면 더 맛있긴 하죠.
0: 아, 그렇죠. 예. 덥잖아요 삼겹살. 야외에서 먹으면.
1: 자 그러면
0: 아하
1: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0: 아 근데 이게 맛을 떠나서 생각나는 음식을 골라야 됩니다. 저희는. 아 근데 삼겹살은 한국에 있을 때도 생각나긴 해.
1: 스웨덴에도 무인 한강 라면 가게 생겼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거짓말. 진짜요?
1: 스웨덴에서
0: 확실히 땡기긴 하나 보다 라면이.
1: K푸드죠 이제 라면은 한강 라면. 자 예테보리 한강 라면이라고 하신 분 있고.
0: 예테보리가 뭐예요?
1: 예테보리 스웨덴에 있는 도시.
0: 예. 아 유럽에 그렇게 라면 기계가 그렇게 생긴
1: 그런가 봐요.
0: 근데 예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1조터가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드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3: 배성재의 텐, 외국에 있을 때 생각나는 한국 음식 월드컵. 자, 삼겹살 대 라면입니다. 1위를 발표해 주시죠.
4: 외국에 있을 때 생각나는 한국 음식 월드컵 대망 1위는 바로 라면입니다. 아. 사실 김치찌개 이겼을 때 라면이 되게 마음속에 급부상을 했어요.
3: 아, 그래요?
4: 네. 아. 김치찌개가 올라왔다면 삼겹살이 좀 더 유리했을 텐데 또 라면이 올라오다 보니까 라면을 좀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3: 표정이 약간 체육관 선거 참여한 느낌.
4: 아니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3: 억지 박수 친 느낌이에요.
4: 아니요. 저는 발리 갔을 때 삼겹살을 더 많이 먹었지만 또 이제 제가 뭐 찬양했던 그런 외국 라면들 그것들이랑은 또 푸라면이나 한국 특유의 매콤한 라면이랑 또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라버니가 우리 광고 듣고 있을 때 라면 3번 끓여 먹은 것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3: 네 번.
4: 그래도
3: 피파의 항소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4: 최근에 갔다 오셨잖아요. 딱 예. 외국에. 그래서 오라버니의 좀 말을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3: 진실보다 고용을 선택한 일주였다고. 베판티노.
4: 이러니까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 베판티노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주제 추천 받고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립니다.
4: 네.
3: 자, 오랜만에 먹는 얘기하니까 아하. 지금 배가 미친 듯이 고프네요.
4: 아, 근데 사실 오라버니 없었을 때 제 의견이 더 강력했어요. 왜냐면 옆에 분들이 다 뭐 먹는 거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날뛰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오라버니 오니까 살짝 기가 죽네요.
3: 다시 강점기가 돌아왔고.
4: 좀 말빨을 더 연습해서 와야겠어요.
3: 네. 자, 말라깽이들이랑은 이런 대화 못하죠.
4: 그러니까요. 네.
3: 자, 1조 토하는 다음번에 더 맛있는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3: 여러분,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타이탈 털어갔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세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생길 경우 폐쇄적인 특성상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관심입니다. 우리 주변 아이의 얼굴, 신체에 자주 상처가 생기거나 집안에서 큰 소리의 싸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릴 때 무심코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 전화상담은 182.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밥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사람과 마지막에 먹는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양쪽 의견도 납득이 되는데요.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순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맛있게 먹었다는 그 사실로도 충분한 거니까 오늘도 내 취향대로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자, NCT의 마지막 첫사랑으로 7월 11일 토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밥 먹을 때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사람과 나중에 먹는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먼저 먹는 사람들은 첫입을 제일 맛있는 걸로 시작하고 싶다라는 의견이고 나중에 먹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제일 맛있는 걸로 끝내고 싶다라는 의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마무리를 마지막에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그래서 늘 아껴놓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 양이 적으니까 막 먹다 보면 마지막에 너무 배불러서 그 맛있는 걸 못 먹어요. 그럼 결국 그 맛있는 거를 제가 남겨놓으면 이제 같이 먹는 사람들이 이거 안 먹어? 그러면 이거 제일 맛있는데? 이러면 너 먹어? 약간 이렇게 제가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뭔가 첫입으로 늘 그냥 맛있는 걸 처음에 먹자 하면은 문제가 나중에 뭔가 마지막에 이거 먹고 싶은데 약간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늘 좀 아쉽게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진짜 고수들은 그냥 먹죠. 예. 뭐 문세윤 씨가 뭐 맛있는 걸 제일 먼저 먹고 뭐 이러지 않죠. 그냥 먹다 보면 들어오는 거고 지금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게 다 하수들에게 좀 적용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각자만의 취향대로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라겠고요.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몇 년 만에 소개팅을 받기로 했다. 미용실에 들려서 머리도 하고 예쁜 옷도 사고 피부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요 며칠 저녁마다 비싼 영양크림을 듬뿍 발라줬다. 그러다 소개팅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뭐야 이거 뾰루지야?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이었고요. 5405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소개팅을 받게 돼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는데 하필 당일날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늘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 중요한 날이 있어서 이걸 엄청 준비하다 보면 꼭 당일에 평상시에 나보다 뭔가 컨디션이 안 나오는? 스트레스 받죠. 특히 뭐 노래 같은 거 할 때도 목 관리 엄청 하고 막 연습도 엄청 하고 막 컨디션 조절 해가지고 막 그 날에 맞춰서 다 준비해놨는데 막상 잠을 잘 못 자서 자고 일어났는데 컨디션 너무 별로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지금 여름철인데 약간 이 너무 듬뿍듬뿍 좀 바르셔가지고 이게 과하게 좀 올라온 게 아닐까? 영양분이 너무 유분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런 영양 크림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알기로 유분들이 조금 다 있는 편이어가지고 여름에는 사실 좀 피하라고 하는데 뭐 근데 생각해보면 뾰루지 안 났으면은 그분이 만나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나중에 뭐 만나다 보면 뾰루지 나고 하는데 일찌감치 한 가지 조건을 걷어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국룰이라 모두가 좀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5405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러브올릭의 놀러와 권은비 피처링 폴 블랑코의 Like Heaven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2347님이 딘딘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조카가 우리 딘딘 삼촌은 노래도 잘하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땡땡은 딘딘, 땡땡은 딘딘 이러는데 뭐라고 하는지 매번 들을 때마다 궁금합니다. 뭐는 딘딘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좀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조카한테 물어보면 안 되나? 이거 너무 딘딘은 딘딘 아닐까요? 예, 딘딘은 딘딘 이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딘딘은 딘딘입니다. 제 노래고요. 아마 좀 어린 친구들 유아들이 좀 영유아들이 이거 따라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디 함께하고요. 저는 프로미스나인의 슈퍼소닉 그리고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자, 같이 듣고 싶은 플립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챔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만의 노래 듣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최신곡 1000곡을 쭉 재생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곡들만 따로 빼서 듣는 건데요. 그래서 발라드 다음에 밴드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신나는 댄스 음악이 나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음악 취향 참 변덕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마음에 들어온 노래들만 모아둔 거라 전 제플리가 참 좋더라고요. 최근 제플리에 새로 들어온 노래를 추천하고 싶어서 음악 뷔페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챔비님이 음악 뷔페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저희 플레이리스트가 이제 한 가지 분위기로 좀 이렇게 맞춰져 있냐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요, 저는 절대 제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막 존재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제가 좀 궁금한 아티스트가 있으면 그 아티스트의 노래들을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로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듣는 편이거나, 아니면 뭐 요즘 그 플랫폼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그럼 이제 거기서 추천하는, 좀 검색해보면 꽤 괜찮은 플레이리스트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진 곡들을 좀 듣죠. 예, 근데 뭐 특정 무드나 장르로만 듣지는 않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 트렌드인 곡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무드의 곡 막 약간 요런 뭐, 네, 약간 그런 류인 것 같아요. 뭐 누구와 유사한 아티스트들의 곡 뭐 이런 느낌? 자, 챔비님이 보내주신 음악 뷔페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아샤트리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그리고 나상현 씨 밴드의 부러지지 않는 입니다.

자, 셔틀이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이어서 나상현 씨 밴드의 부러지지 않는 듣고 오셨습니다. 아, 최근에 새로 알게 된 아티스트가 있냐 해주셨는데 있긴 있는데 이 아티스트 이름을 제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블레시온? 블레시온? 블레스 할 때 블레스랑 ION이어서 블레시온 뭐 이런 거 같은데 인터넷 거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요 아티스트가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열받지만 느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 스트리밍이 27만 정도밖에 안 된 아티스트인데 굉장히 좋은 뮤지션이라 그래가지고 좀 듣고 있는. 예. 근데 딱 그냥 그 감성이에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약간 와, 저 친구 이런 노래를 듣는 친구들 보면은 막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지금 평소에 뭐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뭔가 아 나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겠다 싶은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좋아요. 예, 그냥 근데 그렇다고 막 활달한 노래도 아니고. 예. 저는 그래서 새로운 노래는 이제 주로 막 SNS나 이런 데 음악 추천해 주는 그런 데들도 좀 팔로우 해 놓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아티스트를 알게 되면은 얘랑 이제 유사한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을 좀 이렇게 디깅을 하는 편인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안 듣죠, 음악을. 자, 챔비님의 플레이리스트 음악 뷔페에 담긴 노래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홍이삭의 I Can 그리고 니즈의 Love This Feeling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이삭의 I Can, 니즈의 Love This Feeling 듣고 오셨고요. 이 노래가 있는데 이 보컬 트리오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아 이 이거 해 이거 그 열대 과일 사이트에 좋아요가 2만 천 개 붙어 있는. 예. 아 이거 뭐지 후렴? 아 이거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 이어서 챔비님의 플레이리스트 음악 뷔페에서 서이라의 너를 사랑했지만 그리고 민우의 멍 때리다 보면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 이렇게 세 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맞자마자.
1: 아, 사실 제 기억에 제가 이걸 노래방에서 군대에서 엄청 불렀어요. 예.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 볼 건데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온라인 쇼핑 마니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좋아하고 정말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착용해보고 사는 게 아니니까. 인사연이었고, 최근에 온라인으로 산 거 있냐? 어, 있습니다. 그 도수치료기는 아니고 뭔가 약간 그 약간 EMS 운동이라고 그 전기 찌릿찌릿찌릿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뭐 도수침? 뭐 이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전 크림 같은 거 살짝만 바르고 이렇게 그 도수침을 이렇게 부위에 갖다 대면 약간 그 EMS 작용을 해서 이 근육 뭉친 곳들을 약간 풀어준다 뭐 이런.

개념인데 광고 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 보여서 샀는데 생각보다 뭐 그냥 막 와 이런 건 없고 그냥 생각보다 괜찮네 뭐 요 정도. 근데 그렇다고 막 되돌아가서 이거 살 거야 하면은 아 그래도 살 것 같긴 한데 너 이거 계속 쓸 것 같아 하면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있으니까 쓰는 정도의

헬스장 끊었는데 자주 관여해 주셨는데 뭐 그래도 시간 나면 좀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 주로 어떤 기구를 하냐? 요건 주로 해? 뭐 이것도 사실 좀 틀린 질문이긴 한데 운동 좀 해야겠다. 주로 어떤 기구 운동에는 한 가지 기구만 사용하는 줄 아나 보네 운동을. 요거는 좀 야 이건 좀 에.

딘딘의 뮤직하이.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신은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수진아, 고등학교 3학년 4반 37번 내 짝꿍이었던 너 보고 싶어서 이름 한번 불러본다. 우리 둘이 너무 붙어다녀서 다른 친구들이 질투도 많이 했던 거 기억하지? 체육대회만 열리면 덜덜 떨면서 달리기 하던 우리 모습이 떠오르네. 8명이 뛰면 언제나 넌 6등, 나는 5등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지. 짝꿍이라고 달리기 순위까지 나란히 하다니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못 싸온 나를 위해 밥을 꾹꾹 눌러담아 와서 같이 먹었던 기억도 아직 생생해.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혹시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를 듣고 있다면 꼭 연락이 닿으면 좋겠어. 언젠가 한 번쯤은 꼭 만나고 싶다. 꿈에서라도 한번 놀러와줘.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신은주님이 보내주신 편지 소개해드렸고요. 같이 신청해주신 여행 스케치에 이게 친구에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어디서 뭘 하며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냐 해주셨는데 뭐 많죠. 뭐 가끔 학창시절에 이렇게 알고 지내던 친구들 중에 뭐 연락이 이렇게 끊긴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좀 많이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 있잖아요. 좀 기억에는 있는데 많이 친하지 않았던 약간 그런 친구들은 확실히 좀 뭐하고 지낼까 약간 이런 네, 궁금증이 들 때가 있긴 하죠.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저희는 벤의 꿈처럼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4767님이 오늘은 저녁 대신 자두를 잔뜩 먹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라 제철일 때 바짝 먹어두려고요. 자두. 어렸을 땐 저도 그래도 자두를 좀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자두를 좋아한 거는 이제 그 가수 자두가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자두의 노래가 약간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좋아하는 감성이었어요.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도 좀 귀엽고 즐겁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억에 제가 나 자두 좋아해 하면서 이제 자두라는 과일을 이제 엄마가 먹으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먹었었던 기억이 나요. 자두 먹을래 자두 막 이러면서. 예. 참 신기하죠. 예. 5029님이 부추전이랑 김치전 해먹었어요. 튀김가루 넣어 반죽해서 아주 얇게 부쳤더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해주셨는데, 그렇군. 저는 전을 막 제가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예. 아, 저희는 레이첼 플래튼의 파이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신승훈의 I Believe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0: 받고
1: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학대를 멈추고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비가 잔뜩 오는 장마가 왔습니다. 제가 개를 키우는데요. 저희 집 개들은 실외 배변밖에 안 해서 장마가 오면은 조금 힘듭니다. 비가 오면은 밖에 나가려고 하질 않거든요.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늦은 밤, 일요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운드 클라우드 DJ 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최근에 발매된 소수빈님의 더 아름다워져라는 곡 틀어드렸고요. 가수 성시경님 원곡 리메이크 곡으로 최근에 이제 음악방송에서 부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수빈님이었습니다. 다들 이번 한 주 동안 뭐 하셨나요? 저는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다 안 오다 해가지고 강아지 산책하고 밖에서 쉬야 시켜주느라고 고생이 많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도 F스클럽 사운드클라우드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계정이 있으니까 많은 검색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각설하고 애프터클럽으로 날아온 사연들, 신청곡들 바로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신청곡 사연입니다. 947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름 정수빈, 내일 최종 면접이 있어요. 4개월 동안 서류부터 역량검사, 인성검사, 1차 면접까지 혼자 너무 힘들었는데 새벽에 구름님 라디오 들으면서 중간중간 힐링했어요. 2차 면접 하루 전인데 준비가 잘 됐는지도 모르겠고 싱숭생숭한 기분이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신청곡은 아이린 베스트 빌리브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면접을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 입시 면접 빼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극내성 인간이라 긴장도 엄청 하고 막 바들바들 떨거든요. 이런 면접이나 특히 평가받는 자리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 아무튼 비슷한 성향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1차 면접까지 다양한 심사 및 서류 제출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게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제 음악을 만들거나 연주하는 게 제 본업인데 음악을 연주하러 막 무대 가고 뛰어댕기고 하면 사실 되게 힘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막 10시간씩 하는 것보다 1시간 앉아서 매일 답장하고 서류 뭐 만들 거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훨씬 힘들더라고요. 기가 엄청 빠지고 정수빈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양한 서류 작업 및 이것저것 고생 많으셨고 2차 면접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막 되게 뭐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유명하고 혹은 막 되게 윗사람이고 이런 분들은 저랑 다른 생각, 다른 삶 이렇게 살고 생각하고 지낼 것 같지만 막상 까보면 다 사람들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 인생은 기세고 세상 별거 없다는 생각하고 2차 면접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신청해주신 아이린의 베스트 빌리브와 함께 또 아이린님 팬이신 것 같으니 아이린님의 다른 곡인 Like a Flower 그리고 아이린님 목소리가 들어있는 제가 좋아하는 레드벨벳의 유명한 곡이죠. 러시안 룰렛까지 그렇게 세 곡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은 자, 잠시 뒤로 제쳐두고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정선혜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낮잠을 너무 오래 자서 그런지 잠이 안 오네요. 김아름 너의 여름 신청합니다. 이번 주 너무 후덥지근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는 게 더 힘 빠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후덥지근한데 사실 작년 여름 이런 거 생각해보면 저는 올해 여름 되게 안 덥네 나쁘지 않네 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다양한 기상청의 어떤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뭐 폭염이 올 것이고 40도로 웃돌 것이라는 기사를 먼저 본 것 같은데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낮잠을 잘 안 자는 편입니다. 근데 가끔 낮에 졸리거나 아니면 그냥 잠들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낮잠을 자면 좀 우울하더라고요. 이게 한 낮잠이라는 게 한 1시, 2시쯤 이렇게 잠깐 자는 거잖아요. 자면 한 4시쯤 깨는데 그때 이제 약간 특유의 햇빛 색깔이 있어요. 약간 누런 그 햇빛 색깔이 있으면서 아 뭔가 하루를 시작하기도 끝내기도 애매한데 뭔가 남들은 지금 뭘 하고 있고 뭔가 하루를 허송세월한 것 같은데 저녁 되기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고 그런 약간 허망한 느낌이 들면서 우울한 감정이 막 밀려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낮잠을 잘 안 자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낮잠을 오래 자서 잠이 안 오시면 매일매일 애프터클럽 다양한 방송 들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 푹 주무시기를 바라며 신청해 주신 김아름의 너의 여름 그리고 또 여름의 마음을 담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또 여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제가 고른 곡인 김민성님의 여름 편지 그리고 또 여름 배경의 뮤직비디오가 예쁜 뉴진스의 버블검까지 세 곡 연달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혜인이야. 오늘은 내가 비눗방울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1: 하나, 둘, 셋, 넷.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김아름의 너의 여름, 그리고 김민석의 여름 편지, 뉴진스의 버블감까지 세 곡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40님께서 DJ님 이름이 뭐예요? 목소리 좋아요 라고 칭찬을 보내주셨네요. 네, 제 본명은 고향석, 활동명 구름이라는 애프터클럽 DJ로 활동 중인 사람이고요. 궁금하시면 많은 검색을 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박성현님 사연이에요. 라디오 첫 청취입니다. 목소리의 오랜 팬분이 아니면 이 오리지널 1집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뭐 가짜 1집도 있냐? 뭐 그런 건 아니고, 내일이라는 밴드가 굉장히 오래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1집부터 지금 최근에 나온 X까지 엄청나게 많은 앨범이 있는데, 그 과거 초창기 때 곡이 있는데 그게 다시 정리돼서 뭐 3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재편곡 앨범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곡들이 있어서 팬분들은 이제 그걸 골라서 듣는 맛을 또 잘 아실 텐데, 그런 맛을 아시는 안치범님께서 믿어선 안 될 말이라는 곡의 오리지널 1집, 즉 이제 1집에 들어있는 버전만 이렇게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다른 버전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밴드의 성장을 엿볼 수 있는 뭔가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신청해주신 곡인 내일 1집에 들어있는 믿어선 안 될 말과 그런 비슷한 곡이 한 곡 더 여러 곡이 있거든요. 그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2집에 수록된 낙엽의 비라는 스피치레스라는 2집에 들어있는 낙엽의 비까지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부른 믿어선 안 될 말 그리고 낙엽의 비까지 두 곡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믿어선 안 될 말은 1집 내일 1집에 수록되어 있는 버전이었고 낙엽의 비는 2집에 수록되어 있는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이 3집 앨범에 이제 다시 편곡되고 연주된 버전으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노래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그 곡 버전도 다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유진영님 사연입니다. 아까 저녁에 밖에서 사온 김밥을 먹고 있는데 동생이 저를 보더니 또 먹어? 하는 거 있죠. 제 돈으로 김밥 사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요? 빼빼 마른 동생이 너무 얄미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또 먹는 거 아니면 아니 지금 저녁 먹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또 먹으면 안 되나? 사실 그 빼빼 마른 게 이제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럽고 뭔가 권력일 수 있지만 살 뺄 생각이 없으면 사실 빼빼 마른 건 건강적인 측면에서 딱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은 마른 게 오히려 살집이 있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거를 동생분도 많이 느끼실 것 같네요. 유진영님 열받으시면 그런 부분으로 동생을 먼저 선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싸움은 먼저 때리는 사람이 높은 확률로 이기곤 하니까요. 자,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4897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막내딸이 어제 마지막 근무 마치고 왔어요. 8월 중순 해외 나갈 계획을 세워두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네요. 집에서 함께할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나 봅니다. 1년 정도는 보고 싶어도 못 보니 많이 보고 잘해줘야겠죠. 좋은 말 예쁜 말만 해야지 하고 다짐해봅니다. 딸의 미래와 꿈을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막내딸이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와서 8월 중순에 다시 해외로 나가 일을 하시려나 봅니다. 굉장히 글라바란 일을 하시는 막내따님이신 것 같고 그래도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뭔가 사실 직업과 일이라는 건 다 귀하고 좋은 거지만 뭐 해외 나가서 뭐 한다 그러면 뭔가 되게 좀 소위 말해서 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못하고 특히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만약에 제 자식이 한국말 쓰지 않는 나라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저런 애가 나왔지? 하고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제 한 달 남은 8월 중순까지 따님분과 좋은 말, 예쁜 말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그리고 따님의 미래와 꿈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클럽으로 날아온 다른 신청곡 사연 뭔가 사연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더크로스의 항해 따님분도 좋은 항해가 되시길 바라며 김민철님께서 신청해 주신 더크로스의 항해 그리고 또 항해하는 그런 모양의 앨범 커버를 가진 앨범이 생각나서 검정 치마 2집에 들어있는 러브샤인이라는 곡 연달아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

0: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앞서 사운드클라우드에서는 사운드클라우드로 날아온 신청곡 및 사연들 읽어보며 떠드는 시간 보내고 있었고요. 다른 청취자분들도 같이 떠들고 싶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다면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잔뜩 담아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검색 또한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도 애프터클럽으로 날아온 사연들 바로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박소훈님 브레인스입니다. 구름님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에게 음악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워낙 미국 할리우드에서 핫한 가수분이죠. 최근에 정규 앨범도 나왔고 젊은 신세대 초신성 뮤지션으로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신 소훈님의 취향에 맞는 것 같아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마고스 폴 브레인스를 들려드리고, 또 그만큼 요즘 핫하고 또 떠오르는 뮤지션,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뮤지션이죠. 올리비아 디치.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마고트 폴 브레인스와 올리비아 딘의 리즌 투 스테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노래였네요. 자,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5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로 신청곡 신청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임윤정의 회상 신청합니다. 저는 16살 여학생입니다. 최근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못 미친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 둘 틀린 것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던데 그래서인가 계속 비교하게 돼요. 사연이랑은 무관하지만 요즘 자주 듣는 노래인 임현정의 회상 신청하고 싶습니다. 잘 때 늘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6 여학생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네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제 막 고등학교 생활 시작한 건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금 성적을 성장시키는 성장캐로서의 뭔가 목표를 가지면 어떨지 본인을 모해화해서 성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공부를 워낙 안 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공부에 노력한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해하는 걸 보면 뭐라도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임현정님의 회상이라는 곡은 제가 찾아봤는데 2003년도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25 하나님이

를 배우기 전에 발매된 곡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또 알고 즐겨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난 신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해 주신 이면적의 회상, 시험 성적을 위로하는 의미로 자, 들려드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노래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주영동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예요. 여긴 토요일 오전이랍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님의 생신인데 방송을 빌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멀리서라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9월에 어머니 아버지 오타까지 읽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백두산 여행 가신다고 했죠? 두 분 건강을 기원하며 무사히 잘 다녀오죠. 사연 말고도 연락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부모님 댁이랑 집이 차로 한 1시간이면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못 빼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의 어떤 불효박심한 점에게 일침을 가한 사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주영동님 사연과는 그리고 또 So Cool이 있으니까 제가 듣고 싶은 원더걸스의 So Hot까지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들은 곡은 시스타의 So Cool 그리고 원더걸스의 So Hot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So Cool, So Hot 들으니 추운 겨울날 노천탕에 있는 것처럼 차갑고 뜨거운 기분이 번갈아서 들었습니다. 말초신경을 잔뜩 자극하는 굉장한 가요였네요. 그럼 이어서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로 역시나 특별한 사연 없이 듣고 싶은 곡 보내주신 신청곡 들려드려보려고 합니다. 그중 한 곡은 배미란님께서 김형중의 그랬나봐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굉장한 명곡이죠. 그 김형중님의 노래도 신청곡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딱 들으면 아 이래서 라디오로 계속 신청하고 싶고 또 라디오 통해서 듣고 싶은 기분이 드는구나 하는 목소리를 가진 가수분이고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형중의 그랬나봐와 함께 또 그냥 제가 옛날 생각나서 듣고 싶은 또 제목 비슷한 제목이라 또 골라보게 됐습니다. 가서 야한 내 그래서 그대는까지 이렇게 두고 연달아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의 그랬나봐 그리고 야네 그래서 그대는 듣고 왔습니다. 예, 물론 요즘에도 너무 좋은 발라드나 좀 이런 느린 곡들 뭐 연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발라드 장르가 완전 메인스트림 음악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발라드로 음악을 시작할 때 막 무슨 샘플링 하거나 막 신디사이저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피아노나 기타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피아노 소리라는 건 그냥 한정적인 피아노 소리가 있잖아요. 피아노는 악기가 존재하니까. 근데 그 어떤 피아노 멜로디가 딱 나올 때 다른 노래들도 다 피아노로 시작하는데 특정 어떤 곡에서 피아노 멜로디가 딱 나올 때 그때 뭔가 어떤 아까 들었던 음악들처럼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굉장히 새삼 신기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제가 생각하는 세기의 명 피아노 인트로 발라드 같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모아서 들려드려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최준범님 사연입니다. 칵테일 사랑 옥상 달빛 신청합니다. 친구랑 한잔하고 대리기사님 불러서 집에 가는데 라디오가 들리네요. 저는 언제쯤 동성 친구가 아닌 이성 친구와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속상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칵테일 사랑 신청하신 거면 칵테일을 드셨으려나요? 근데 동성 친구랑 남자분은 칵테일 같은 건 잘 안 먹거든요. 대부분 이제 다른 K 칵테일, 소맥이라던가 뭐 소백 산맥이라던가 그런 걸 말아 드시곤 하는데 뭐 어떤 칵테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그래도 저는 또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게 또 어떤 이성 친구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또 근데 또 남자애들이랑 또 술 한잔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란 정말 간사하고 만족을 모르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옥상 달빛이 부른 칵테일의 사랑, 칵테일의 사랑, 옥상 달빛이 부른 칵테일 사랑, 그리고 그냥 제가 곁들여서 듣고 싶은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밴드의 프렌치 네이비라는 곡까지 두 곡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클럽으로 날아온 신청곡 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한 곡은 치즈가 부른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라는 곡입니다. 황보람님께서 신청해 주셨고, 이 곡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그 웹툰이죠. 소녀의 세계라는 웹툰의 이제 뭐 콜라보 음원 같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취미생활 전공이 있잖아요. 뭐 게임 좋아하는 애 있고, 뭐 어디 활동적인 거, 뭐 스포츠 좋아하는 애들 있고, 저는 그 중에 만화책을 보는 애였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만화 영상보다 만화책을 좋아해요. 이렇게 그림과 활자로 된, 흑백으로 된 종이 냄새 나는 만화책을 좋아하고, 지금도 만화책을 틈만 나면 봅니다.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맞다 만화책, 보고 싶은 만화책 하나하나씩 다 사서 하루 종일 만화책만 보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 소위 말해서 웹툰이라 그러죠. 포털 사이트에서 연재하는 웹툰들까지도 전부 다 봤었어요. 그냥 존재하는 걸 다 볼 정도로 웹툰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제가 그 만화 장르 중에 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단순 드라마 장르와 그것도 안 뻔한 사건 사고들이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웹툰이라고 알고 있고, 생각나시면 그런 뭔가 적당한 긴장, 적당한 갈등, 그리고 다정한 대화를 엿보고 싶은 분들 계시면 음악 들으면서 웹툰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작곡, 작사, 그리고 편곡에 참여하셨네요. 그러면 치즈가 부른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또 같이 듣고 싶은 최근에 발매된 가수 추우님과 그리고 또 헤이즈님이 같이 부른 룰이라는 곡이 생각나서 두 곡 그렇게 연달아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부른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헤이즈님이 피처링한 추우님의 룰이라는 곡까지 두 곡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는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노래들 그리고 또 떠들었던 것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함께 떠들고 싶은 내용들, 사연들 있으면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및 게시판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한 주 동안 생각났던 것들, 듣고 싶은 곡들 잔뜩 남겨주시면 다음 주 방송 때든 언제든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곡으로 레이가 부른 Worth It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 애프터클럽에서는 최유리님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 방송될 예정이니 많이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이 교차하는 새벽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새벽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한낮 강릉의 어느 카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여성들이 창밖을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죠. 여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동시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119 구급대가 차를 돌렸고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카페로 돌아온 두 여성.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손님들이 생명을 살린 두 영웅에게 마음 가득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3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2: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1: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은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오늘의 TMI. 호박벌도 지치면 낮잠을 잡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강진의 땡벌입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꿀벌처럼 바쁘게 일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누워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호박벌이 비행 중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짧은 휴식, 낮잠을 자는 거래요. 일하는 도중 늘어져 쉬는 모습이 마치 우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특히 막 주말에 월화수목금 너무 바빴던 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좀 늘어져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낮잠도 뭐 한 한두 시간 자고 그때 꽉 충전해서 아 이러면 안 돼 그러고 뭐라도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 편이거든요. 저는 우리 친구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만큼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조금은 늘어지게 쉬면서 에너지 충전해 볼 거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사과하세요 준비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최선을 다해 쉴 예정인지 알려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다. 02-2056으로 조사 전화가 오는데 이 전화 꼭 받아서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듣는다 이렇게 답변 좀 부탁드려주세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건데요.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유병준님, 저는 지금 병가 중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더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서 쉬게 되었네요. 이렇게 지내다간 계속 아픈 곳만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남은 하반기는 건강을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힘써볼게요. 찡디도 조금씩 쉬어가는 하반기 되시길 바랍니다. 아, 병님 빨리 몸이 좀 좋아지셔야 될 텐데. 맞아요. 우리가 일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건강이 먼저죠. 예. 지금 이렇게 돈 뭐 아득바득 벌어서 나중에 병원비로 다 쓰고 병원에서 시간 다 보낼 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내 몸 잘 챙기시면서 우리 친구분들도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2298님, 얼마 전 농사일하는 팔순 엄마께서 보랏빛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가지 볶음하고 된장찌개 끓이다 보니 부모님의 큰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이 짠해지네요. 늘 고맙고 감사하다고 찡디가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 이런 것들이 이 더운 날 밖에서 얼마나 노력해서 또 자식 보내준다고 예쁘고 좋은 것들만 또 다 추려갖고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인 거죠. 예. 아휴,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팔순 어머님 대신 전해드리고요. 2298님도 꼭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감사 인사. 뭐 잘하셨겠지만은 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표현은. 자, 윤도현의 사랑투, 엘튼 존의 Your Song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요 정도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김창규님, 찡디, 최근에 비가 와서 출근할 때 힘들었는데 찡디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강승윤의 비가 온다 부탁합니다. 그러니까요. 비가 이렇게 참 오락오락해서 힘든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 우리 청균님도 뭐 다른 친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강승윤의 비가 온다, 디어클라우드의 블루진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강승윤의 비가 온다, 디어클라우드의 블루진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0895님, 지금이 딱 수유 시간이라 아기 수유하면서 듣고 있어요. 요즘 아기 보느라 매일 새벽마다 깨서 피곤한데요. 이 시간 외롭지 않게 라디오 들으며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옆에서 남편도 눈 감은 채로 일어나서 제 옆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힘내라고 찡디가 응원 좀 보내주세요. 아, 잠 못 자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쵸? 근데 그때가 또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아이 너무 금방금방 크는 거를 바로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동생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은 못 자고 몸은 피곤하지만은 그냥 너무 신비롭고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자, 이 시간 또 잘 버텨내시기를 응원 보내드립니다. 조지 피처링 유라의 로미오 앤 줄리엣 이 곡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 후 2부에선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를 만나보는 꼭꼭 선곡회입니다. 어제에 이어 내가 뽑은 선풍기 노래, 에어컨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크라운 제이 서인영의 투머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로지의 바다가자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여름여름님, 제가 추천하는 선풍기 노래는 서연의 여름 안에서입니다. 듀스의 원곡보다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을 주는 노래라서 그런가? 더운 여름날 선풍기 바람 맞으며 수박 먹으면서 듣기 좋은 곡이에요. 다들 첫 소절만 들어봐 청량감과 신나는 리듬감이 최고입니다.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처져있던 기분도 확 살아나는 곡이에요. 우리 이번 여름에 이 노래 들으면서 더위를 날려보자고요. 여름 안에서란 노래 너무 좋았는데 서현 씨의 버전을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서연의 여름 안에서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1029님, 주제를 듣고 생각한 선풍기 노래는 윤종신의 팥빙수입니다. 선풍기 틀어두고 시원한 팥빙수 먹을 때 더위도 싹 잊게 되는 그런 적 있으시죠? 어릴 때도 팥빙수 먹을 때가 제일 좋았는데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좀 커서 부산 놀러가 보니까 확실히 여름에는 시원해요, 부산이. 야, 다들 부산으로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1029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펌펀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코너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다음 주제도 미리 올려놨습니다.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들 어울리는...

0: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미라듯이 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적은
1: 후보로 올라가고 또 애장품 받을 수도 있는데 부족한 제 탓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거 갑자기 영철영고로 시작을 하루를 한다? 좋죠? 좋아요. 거기 첩장가 부석순의 7시에 들어줘.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부석순의 7시에 들어줘 듣고 왔습니다. 짜증나고 억울하고 속상했던 우라통 터지는 일들 소개해보겠습니다. 알람 5개님. 저는 아침잠이 정말 많은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알람을 5개씩은 꼭 맞춰놓고 자는데요. 이상하게도 알람들이 제가 깨서 일어날 때까지 울어줘야 하는데 몇 번 울다가 제 손에서 하나씩 꺼지고 맙니다. 결국 제 역할은 다 못한 채 사라지는 거죠. 그 덕분에 저는 매일 아침 알람을 놓쳐서 늦게 일어나고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할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물러난 알람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알람들아, 내가 깰 때까지 울어야 하는 게 너희 일이잖아. 왜 매일 중간에 포기하는 거야? 나한테 사과해.
1: 사과하세요. 야호.
0: 알람인데요. 지금 목이 쉬었어요. 아니, 지금 다섯 번을 울렸는데도 안 일어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끈 우리 주인님 잘못도 있겠지만은 이때 확실하게 임팩트를 못 준 제 역량 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리고 동료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10개 정도로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든 주인님 아침 시원하게 깨워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못 깨워서. 사연 남겨주신 알람 5개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캐샤의 틱톡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Hey, what up, girl? Grab my glasses, I'm out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Let's before go. I leave, brush my teeth with a bottle of Jack. Cause when I leave for the night, I ain't coming back.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네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0: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수가 되어 가슴에 콕 박혔던 일, 사과받지 못해서 억울하고 짜증났던 일, 어떤 일이든 다 남겨주세요. 일요일마다 사과맨 찡디가 대신 사과해드립니다. 펌펀투데이 홈페이지 사과하세요 코너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익명 보장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함자의 선데이 모닝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로베스 마징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0: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루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휴일이라 라면이 땡기는데 너무 많아. 아, 휴일이면 나도 모르게 혀끝에서 먼저 땡기는 맛, 아, 라면이 맛있죠. 이 특별한 별미나 비싼 데 가서 외식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라면 먹을까 하는 순간, 아, 게임 끝 아닌가요? 아. 오, 진짜 물 끓이고 스프 넣고 면발이 가면 뒤집어주고, 아, 지금 딱 그 달걀 넣는 소리, 그죠? 팥 송송 썰어가지고 계란 다 이렇게 깨서 이제 넣어주고

79개, 그러니까 79개인데 생각했던 것도 많이 나왔죠. 저는 예전에 제 스스로 약속한 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라면을 먹자 해서 이제 토요일이든 토요일 오늘 먹으면 아, 또 이틀 바로 연속도 안 땡기죠. 그래서 토일 중에 무조건 한 번씩 먹자 해서 그럼 제가 이제 55개니까 만약에 주중에 먹는다면은 79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내가 또 매주는 아니더라고 한 번씩 또 까먹

0: 싶더라고. 그러면 나 우리 치즈국에서 조금 이제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라면 러버들이 평균을 좀 올려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진짜 그 먹고 싶은 날 있죠. 아, 라면 땡기는 날은 나 그 전날 미리 딱 해놓고 다음날 달걀이랑 나 지난주 너구땡 딱 땡겨 끓여 먹는데, 너구땡도 설렘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죠. 다시마가 너무 작게 나오면 속상하지 않아요? 다시마가 두개 있으면은 너무 또 혼자 막 미친 애처럼 혼자 이렇게 웃고 있고, 다시마가 작으면 너무 속상해요. 오늘 라면 땡긴다 싶은 분은 그냥 과감하게 평균 수야 못 미칠 수도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자, 일요일입니다. 1, 2부 사연과 신청곡을 주제별로 만나보는 In Your Letter, 그리고 철바임 창구에서 남은 상품을 팍팍 퍼드리는 게더리죠. 철거래도 제보한 생활 속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는 조각 퀴즈 있습니다. 철파엠 제작진과 이구동성으로 외쳐보는 오늘의 겟 상품은요, 철가루들 두발쭉 뽑고 푹 자라고 기능성 땡땡. 자, 쉽지만 그래도 자 힌트 드려야죠. 먼저 막내 작가 우리 여보수현, 나야 슈슈슈슈퍼수현, 우리 임수현 작가랑 같이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각 작가 하나씩 하나 둘셋배 자리 바꿔서 하나 둘셋개 이게 약간 여러 발음이 에로 끝나는 거라서, 이번에는 길게 한번 빼볼까요? 하나 둘 셋. 원래 거 자기 거 하나 둘 셋. 정답 아시겠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자, 3, 4부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줄여서 우리 나진고라고 부르고 있죠. 나진고 코너.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와 오늘도 하찮은 고민부터 은근 무거운 고민까지 수다 좀 풀어볼게요. 자, 광고 쭉 듣고 와서 In Your Letter부터 달려볼게요 여러분. Stay tuned.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보여.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3: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 특가 이벤트.
4: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신청곡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찰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일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In your letter. 먼저 엄마한테 금을 되게 많이 줬어요. 옛날 도전천국 가서 우승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엄마가 그걸 갖고 계실 거야. 그래서 약간 금, 근데 그 다 어쨌든 상패 같은 상금으로 받았던 그런 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봅니다. 오늘 주제가 My Precious. 가보! 많지만 이상하게 덥기만 하면 잠이 솔솔 오는 이불이 있는데요. 명절이 되면 서로 그 이불을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벌일 정도라 가족들 사이에서는 잠의 신으로 불린답니다. 여기저기 다른 천을 붙여서 뭐 이제 원래 이불은 많이 안 남았지만 그래도 절대 못 버리는 우리 집 가보랍니다. 노래는 잘 자요.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신청합니다. 아, 또 잠 이불 잘 자요. 뭔가 매치가 되네요. 옛날에 진짜 그 이불 호청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 다 빨아가지고 진짜 맨날 탈탈 털고 그 다림질하고 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주도 덮어도 될 담요 같은 거 한 2m 50cm짜리 그 담요 진짜 길잖아. 그 애숙이랑 우리 다 들어가서 귤 까먹고 막 그랬어. 그래, 그런 이불도 있는데 이불 왜 제대로 바늘 해가지고 엄마 꿰매가지고 약간 손님들 오면 이제 깔아주고 하는 그 이불. 그리고 베개도 옛날에는 막 폭신하고 꼭 월척을 낚아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낚싯대론 안 잡힌다는 거예요. 덕분에 낚시에 갈 때마다 짐이 두 배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또 필수품이고요. 낚시 필수품. 다음 주에 하영님 말 듣고 민어 잡으러 가려고요. 노래는 악뮤의 물 만난 물고기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낚싯대로 들고 가는 날은 월척인데 이 낚싯대로는 안 잡히고 근데 안 들고 가자니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되고 짐 같지만 또 짐도 아닌 가보 같기도 하고 가보는 또 약간 무거운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짐 생각하니까 옛날 이불 다 무겁지 않았어요? 옛날 이불이 난 왜 이렇게 무거웠나. 요새 극세산 짐 한 번씩 뭐가 이렇게 이불이 가벼워. 난 처음엔 이불이 너무 가벼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주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요새 냉감 이불 말이 돼요. 옛날에 냉감 이불이 무슨 진짜 언감생심. 요새 이불도 시원하고. 자, 우리 박지영님 거 알아볼게요. 저희 집 가보는 문 틀이에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저와 오빠 동생의 키를 재며 기록한 문들이 있거든요. 이제 부모님 댁에 갈 때면 저희 아이들의 키까지 적어둬서 자 대신에 써도 될 만큼 수많은 키가 적혀있어요. 아빠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건 꼭 떼어가야겠다며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혹시 못 가져가면 다른 종이에라도 똑같이 적어서 붙여놓으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 다 문에서 키 재고 했어. 그죠? 옛날에 뭐 줄자도 있었지만 진짜 뭐 이렇게 요새 건강검진 가면 석이 많으면 빙 착. 요새는 옛날에는 툭 머리 대고 하는 거였고 요새는 서면 바로 그냥 키가 떠. 여러분, 나 이번에 신체검사했는데

넌 감동이었어. 성시경 노래 듣고 왔습니다. 5111번님도 들으셨나요? 자, 이제 롱레터 만나볼게요.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두신 김땡땡 씨의 사연입니다. 마침 저희 아이가 복숭아를 좋아하기도 해서 복숭아를 다 사기로 했죠. 할머니는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보기엔 조금 못난이었죠. 꿀복숭아예요 하시는데 할머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원한 커피라도 한잔 드려야겠다 싶어서 어린아이가 복숭아도 아니고 깐마늘을 사길래 궁금증이 폭발해서 엄마 심부름 온 거야?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 너무게 내가 만든 커피를 드릴 수 있고 마음이 예쁜 아이에게 수박 주스를 줄 수 있었으니까요. 노래는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콜트의 실연 신청합니다. 사연 너무 예쁘다. 이제 철판 받아보고 떡을 딱 갈아가지고 할머니 한잔 드세요. 뭐 아이스 커피 요거 한잔 드시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치 복숭아도 사주면서 커피 한잔 드리고 그러면 이게 약간 할머니도 또 막 복숭아를 더 주고 진짜 약간 카페 주인이라 진짜 행복하다는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카페 주인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선택과 어떤 권한.

따뜻하게 마셔야지.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한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를 그렇게 막 믿고 혼자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혼자 철칙지키고 막 그랬거든요. 안 되겠더라고. 내가 살아야 되겠더라고. 저도 요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번씩 먹으면 땀이 좀 살게 내려가니까 시원하고 좋죠. 아, 선물 챙겨드리고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1: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클라 하게 될걸?
1: 하긴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긴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긴 Don't worry, be 하긴

0: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뜨거워진 설비를 식히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이 냉각수로 쓰이는데요.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3: 남아서 주는 선물이지만 절대 그냥 드리진 않습니다. 떠리를 개타는 시간 개떠리 쇼. 오늘 진짜 거짓말같이 깨지 않나요? 뭔가 그 어떤 그 더움, 어떤 그 꿉꿉함 진짜 있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열대를 이겨내는 방법은 없었어. 그래서 그거 선풍기가 두 개 샀어. 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기존에 있던 거랑 김인석 씨가 하던 거를 그 공구에 삼사방해갖고 뭐 집이 좀 촉촉 찹찹한 느낌 좀 들어야 돼. 아직 7월밖에 안 됐어. 8월. 사연부터 볼게요.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서 생쌀이나 팥을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요걸 베고 자거나 안고 자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노래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9: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0: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14: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15: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14: 콜콜! 완전 콜!
13: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4: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13: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14: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3: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0: 인절미면과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0: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1: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0: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1: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0: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1: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0: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1: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에서 만나요.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작가 고현정님이 아기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주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희생하는 모습에 안쓰럽네요. 남편인 저는 출근하느라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철업디가 제 진심을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진짜 우리 아이 이유식 만들 때 정도니까 지금 막 모빌 같은 거 이런 게 막 만들어주고, 아빠가 엄마 옆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마 좀 있을 거야. 이제 엄마가 좀 쉬게끔, 아니면 이제 저녁에 와서 맥주 안주 같은 거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잘 때 맥주 같이 한잔 마셔주고 이런 걸 옆에서 해주면서 말 예쁘게 해주고 막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현성 씨. 예. 이다영님은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하루 종일 저만 따라다니네요. 큰아들 키우는 것 같아요. 외아들 놓고서 그런가 자꾸만 자기 좀 봐달라고 막 못 채네요. 어떻게 해야 독립시킬까요? 진짜. 아 근데 난 내 주변에 그 아는 형인데 승현, 이름이 승현 누나인데, 승현아 하도 그만 좀 울어. 형이 그냥 너무 좋은가 봐. 나 그러니까 누나 그러니까 아이 좋아 영철아. 애들 다 대학 갔으니까 20년 넘은 25년 사는데도 그 종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 제가 봤을 때 이제 좋아 보이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잠깐만 좀 쉬어 이런 느낌인가 봐. 빨리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게 그죠, 다영 씨. 일을 해야죠 또 하실 거고. 예. 요것도 조금 또 즐기세요. 따라다닐 때. 자, 이제 그러면 데이브레이커 김장훈 씨,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 올렸습니다. 나진고 나름 진지한 고민 사연. 또 상담가들과 한번 그 코너를 또 재밌게 이어가볼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실함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청년층 고용쇼크 같은 말이 자주 들려오는 시대에 청년들은 꿈을 향해 달리는 대신 출발점에 설 기회조차 얻기가 쉽지 않은데요. 열심히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당연한 세상이 되도록 산업인력공단이 청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6: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으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진짜...

0: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1: 일요일 아침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9889번님이 결혼 예정이라 요즘 집 보러 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은 비싸고 아닌 집은 교통이 불편해서 고민이네요. 얼른 타협점을 찾아보려고요. 집 보러 다니다 천업디 만날까 싶어 청담동도 쓱 한번 걸어봤습니다. 크크크크크. 잘하셨네요. 도산공원 근처 이렇게. 이게 지금 가운데서 쉽지가 않죠. 맞아. 마음에 드는 집은 비싸. 그리고 가격이 딱 좋으면 뭔가 약간 좀 이제 교통이 멀다든지 등등 있는데 야 이런 것도 사실 또 고민이겠다. 어쨌든 이제 결혼하시게 된 거 먼저 축하드리면서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이런 얘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 데이브레이크 김장훈 씨, 신호선에도 유승우 씨 함께 이런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코너거든요. 이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지능형.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기다려. 아, 아, 아, 아, 많이 많이 해.
1: 진중하고 무거운 고민부터
0: 기타처럼 한없이 가벼운
1: 고민까지 싹 보내주세요. 물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름 진지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오픈합니다. 철가루들의 모든 고민은 진지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철파엠 비공식 상담가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김장원 씨가 먼저 네. 인사 안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먼저 그 약간
3: 아 약간 장유서
1: 아 장유서인데 네. 먼저 아 그렇지 먼저 하셔야 되는데
2: 너무 나른한가요?
1: 어 나른한 아, 난 나른미가 있어.
3: 있죠 있죠.
1: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다고 에너지가 막 진짜 막 뭐지 우리 말하는 그 뭐죠?
3: 무기력한
1: 어, 그런 전, 톤도 네. 아닌데 뭐 약간 네. 나른함이 있어.
2: 나른하고 약간 교양 있는
1: 자기 입으로 교양했대. 아내분은 뭐래요? 네? 요새 뭐래요?
2: 네, 나른하대요.
1: 그냥 여전히. 네.
3: 아 이제 그냥 존중하시나요?
2: 네. 아 넌 나른하구나 그냥. 원래 나른한 사람이구나.
3: 그렇게 해라 그냥. 네.
1: 아 좋아 좋아. 일요일 아침 너무 좋아. 이 주말 아침. 아니 김효영님이 들을수록 중독성이 있는 낮인 거 덕분에 주말 아침 즐겁네요. 두 분도 즐거우시죠?
3: 아 그럼요 그럼요.
1: 즐거움의 나른함이죠.
2: 아 저는 즐겁지 않으면 나른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3: 어, 네. 왜 이렇게 날숨이 많아요?
1: 예. 산 타고 오셨어요?
2: 진심입니다. 진심.
1: 조깅하고 오신 건 아니죠?
2: 아, 아니죠.
1: 9012번님은 드디어 여름방학이 됐는데 여름방학에 뭐 할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이제 슬슬 여기 질문들이
4: 맞습니다. 네.
1: 다시 더 각인시킬 기 위해서 20 며칠이라고요, 승우 씨는?
3: 저는 24, 25. 네. 금토, 말해서
2: 금토죠.
3: 그렇죠. 그렇죠.
1: 금토고 네. 여기는
2: 저는 25, 26 토일.
1: 네. 그 딱 아, 이때가 한참 여름 방학 때잖아요.
3: 맞아요. 네. 네.
1: 가장 콘서트를 때. 하셔야 되고. 네. 진짜 여름 방학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뭘 했던 기억나요? 아, 있잖아요.
2: 너무 좋죠.
3: 사실 그 고등학생인데 친구들끼리 비행기를 타보는 건 엄청 귀한 경험이죠.
1: 그렇죠. 네. 나도 고등학교 때 비행기 못 탔던 것 같아요.
3: 저도 네,
2: 저 성인 네. 돼서.
1: 저도.
3: 일하고 나서.
1: 저도 대학교 때 수학 여행을 우리가 제주도 가면서 그때 탔던 것 같아요.
3: 아 그러네요.
2: 대학생이 수학 여행도 가요?
1: 대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
2: MT가
3: MT? 네. 학교 다닐 때도 약간 그런 포지션이셨어요?
1: 안 그랬겠어요?
3: 이끄는?
1: 네 그럼요.
2: 오락부장 이런 거
1: 그럼요.
3: 역시

0: 나는 숨 쉬어. 어때? 난 자는 척 이런 거는 난 일단 척이 난 너무 싫어요.
1: 저도 사실 그 자는 느낌은 약간 저는 사실 비추긴 하고
2: 자는 척.
1: 그 사실 차에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음악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 상사분 나이대에 맞춰서 약간 그때 뭐 추억의 가요.
3: 사연 안 보내셨어.
1: 그래.
3: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이분은.
1: 아 그 말조차도.
0: 알았어. 그럼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 자는
1: 어떻게 자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0: 난 자는 척 그리 못할 것 같아서.
3: 코를 골기도 애매하고.
0: 이렇게 하라고.
1: 아 사실 스몰 토크 장인이시잖아요 영철이 형님도.
0: 네. 아 저는 아까 그 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스몰 토크를 좀 적어 놓으세요. 인생 영화는 무엇이었나요? 평상시 울적하거나 그럴 때는 사우나를 하시나요? 음악을 들으시나요?
3: 메모장에 좀
0: 술을 드신다면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소주예요? 소맥이에요?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은요? 좀 이런 걸 미리 해놔야 돼.
1: 아.
0: 그리고 할머니와의 기억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뭐 너무 과한가?
1: 할머니와의 기억은 뭐예요?
0: 저는 왜냐면 저는 할머니가 두 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기억이 없어요.
1: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지.
1: 나는 돌아가셔가지고
0: 저의 문제점은 그건 있어요.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3: 상대방이 다른 고민이 생기겠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동행자가.
0: 그죠? 나는 이 코너가 너무 재밌는데 나는 너무 그 내용이
1: 할머니와의 기억은 상상 못했어요.
3: 와 근데 할 말이 많은 사람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10개 던지면 한 2개는 할 말이 많은 게 생겨요.
0: 제 인생이 저는 3할 3푼 3리라고 생각해요.
3: 타율이
0: 10개 중에 저 솔직히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웃기지 않아요?
1: 그게 높은데요? 그럼
0: 내가 그래서 숨을 좋아하잖아요. 이할 때였나?
1: 아니야.
0: 이할 때였으니까 얘가 3할 3푼 하니까 높은데.
3: 사실 10개 중에 하나만 홈런 치면 돼요.
1: 그죠 그죠.
0: 어쨌든 저는 아까 승우 씨 얘기대로 아까 음악 얘기를 하면서 차로 가면 어차피 음악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나마 지금 현재 가장 좋을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3, 4분은 벌잖아요.
0: 그럼요.
1: 그럼 예, 음악이 예.
0: 그래요.
1: 음악의 힘을
0: 그리고 부장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도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체하지 마시고 가서 당일날 고민하는 것도 좋네요. 이렇게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고민 사연은 일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보내주시고 우리 비공식 상담가죠. 장원 씨 그리고 승우 씨가 고민도 들어주고 노래도 처방해드립니다. 소개되면 랜덤 선물도 드리고요. 첫 번째 고민 상담 가볼게요. 철가루 김땡땡 씨 사연이고 장원 씨가 읽어줄까요?
4: 네. SNS 알고리즘에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세균 완전 박멸 화장실 청소템, 백화점 VVIP 피부 관리템 베스트 3, 바르기만 하면 모공 삭제 화장품, 입고 걷기만 해도 뱃살 순삭템, 이런 것들이 자꾸 제 쇼츠에 뜨고요. 보다가 혹해서 자꾸 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서 써보면 별로인 게 많잖아요. 절대는 다시 안 사야지. 다음에 또 사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아니게 돼서 고민사연 남깁니다.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알고리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0: 자 이거는 오
1: 네.
0: 저도 오늘 두 분께 상담해야 되겠네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알고 그 꼭 내가 필요한 것들만 알고리즘
1: 맞아요.
0: 나 이거 알고리즘 좀 무서운 것 같아요.
1: 무서울 정도예요 진짜.
3: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관심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마이크가 열려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나서 좀 이따 딱 열어보면 얘가 얘기한 제품들이 막 떠 있어요.
1: 맞아.
0: 그런 얘기 있었잖아. 진짜 실제 그래요?
3: 그렇다 하더라고요.
0: 그래서 나도 요새 막 괄사하고 나니까 난 밑에 여기 약간 좀 처진 거 턱 부위 여기랑 그 이제 팔자주름 이런 얘기를 내가 했겠죠.
1: 네네.
3: 리프팅.
0: 이게 떠가지고 요새 그거 봤죠. 그 괄사하지 말고 그 로션만 발라서 쭉 올리는 거 99,000짜리 샀어. 나도.
3: 어때요? 괜찮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1: 저도 웃긴 알겠습니다. 거 하나 있었는데
0: 이게 왜냐면 아니 확실히 매일 꾸준히 하면 될 거예요. 모든 게 꾸준히 해야 돼. 이게 한 번 하고 까먹고 자꾸 박아놓으니까
3: 손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꾸준히 매일 하면
0: 그죠. 나도 네. 괄사할 걸.
1: 근데 저도 최근에 친구랑 그 막 이렇게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야 근데 우리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하다 운동 얘기도 하고 막 머리도 남자들은 관심 많잖아요. 네. 탈모에 대해서. 그래서 야 그래 두피도 관리 잘해야 된다 이랬는데 집에 갔는데 그 쇼츠에 영철

0: 형이 와 이거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서
1: 아 진짜
2: 너튜브에서 그거 했거든요. 네, 그거 쿨하면서 화한 느낌 돋으면서
0: 맞아요. 그거 어, 너무 쿨. 모근이 막 튼튼해지는데 왜 형이 영철 형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2: 나 그거 잘해가지고 자, 뭐 광고도 잘했다고 한 달 연장 들어갔잖아요.
3: 아니 우리가 알고리즘에 점령당했어. 우리가
2: 우리가
0: 어 그러니까 동병상련이에요.
2: 지금 서로서로
0: 그러니까.
2: 고민 얘기하고 있네. 네. 아니 그러면 아니 장훈 씨는
3: 네네.
2: 장훈 씨도 이렇게 해서 산 거 있어요?
3: 아 저 엄청 많죠. 그 집에 중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관 딱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2: 아 그런 게 있어요?
3: 네 문에 이렇게 붙여갖고 아~ 이렇게 쭉 당겨갖고 수동으로 어.
0: 네네.
3: 그 안에 이렇게 고무 탄력으로 이렇게 쭉 당겨갖고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뭔가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걸 직구로 샀네요. 또 해외 직구로.
2: 네,
3: 저 해외 직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국내에 있는 제품을 해외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좀 더 오래 기다리지만 배송은
2: 아, 그래요?
3: 예, 샀는데 네. 잘 닫히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잘 써. 오야 잘 닫힌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쓸데없는 거 사왔냐 처음에 좀 혼났다가 어? 잘 닫히네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고무 탄성이 좀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문이 끝까지 안 닫혀서 결국 사람이 한 번 더 가서 닫아야지.
0: 네, 잘 알아봐야 결국, 돼.
2: 아, 맞아. 아니 근데 오늘 잠깐 우리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다 하나씩 하나씩
3: 다
2: 사고 있어가지고.
0: 아 그리고 아 저는 아직 구매는 안 했는데 또 그런 거 보면 어찌나 그렇게 막 교묘해요. 그런 네. 것도 보면.
2: 그러면 이제 첫 방송을 들으면서 두 분들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장훈 씨가 첫 노래 소개 부담스러워하셨죠? 그래서 승우 씨 선곡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우린 비효율적인
0: 사랑을 해. 네, 제가 내린 처방송은 안신의 비효율적 사랑인데요.
2: 네.
0: 일단 그 저는 이 구매 욕구로부터 이걸 해소했을 때 또 오는 도파민이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모든 거를 참으려고 하면은 또 약간 아 내가 이것도 못 사? 막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잘 따져보고 사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런 구매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이렇게 낭만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다. 항상 낭만은 비효율적인 거에서 옵니다. 너무 효율적으로 살면은 예, 본인이 또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본인까지 사랑하시라는 느낌으로 비효율적 사랑하시라고 안신의 비효율적 사랑하지 않습니다.
2: 그러면 너무 구매 욕구를 막 자극한다고 알고리즘 막 보지 말고 이러지 말고 보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씩 또 사고 하라 이거
0: 그죠,
2: 아니에요?
0: 그죠. 너무
2: 나도
0: 조선하지 마라. 네.
2: 저도 아는 후배가 막 인별그램에 막 너무 스토리 그런 거 있죠. 심플하게 네네. 살자. 오늘도 심플. 한 며칠 네네. 자꾸 심플에 꽂혔는데 해놨더라고요.
0: 네네네.
2: 제가 댓글 달아줬잖아요. 그냥 복잡하게 살아.
0: 맞아.
2: 저도 내가 50 넘어봤지만
0: 네네.
2: 계속 심플하게 살라고 하지만 심플이 좋지만 심플하게 안 되잖아요.
0: 안 되잖아요.
2: 잘 안 돼요. 뭐가 이렇게 하루가 네. 완벽한 날이 있던가요?
0: 맞아요.
2: 뭔가 좀 꼬이고 하루 또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0: 네, 어려워요.
2: 그래서 저 알고리즘 있는 거 있으면
0: 맞아요.
2: 보고 해. 네.
0: 뭐 좋아 보이면
2: 하나씩 사.
0: 네.
2: 좋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장훈 씨가 어떻게 처방할지 노래는요?
3: 아 저는 퀸의
2: 어.
3: I Want It All이라는 어. 곡을 준비했는데 제가 너무
2: 이유는요?
3: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원래 인간은 모든 걸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소비 욕구와 무언가를 내가 가져야 되는 이 욕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뜨는 것들을 잘 보셨다가 잠깐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저도 승우 씨랑 비슷해요.
0: 네.
3: 소비했을 때 오는 도파민이 있습니다. 대신
0: 맞아요.
3: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건 이 또 같은 물품을 해외 직구로 좀 구매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 가격에
0: 아 고무 탄성 없어졌다며
3: 괜찮습니다.
0: 고무 탄성
3: 아 그래도 일단 가져봅시다. 네. 일주일만이라도
2: 본인 직접 가서 한번 더 다듬되죠 뭐.
0: 그렇죠.
3: 아, 그럼요
2: 아 근데 우리 비공식 상담가라는 게 포인트인데 아,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서 너무 좋았고
0: 네.
2: 우리가 또 진짜 상담가 선생님이 계시면 아마
3: 네.
2: 이런 게 하나 나왔을 거예요. 자 알고리즘에서 벗어나려면
0: 아, 그쵸.
2: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3: 줄이십니다.
2: 정하셔야 합니다.
0: 아, 맞지. 그게 되냐고요.
2: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0: 네.
2: 또 너무 또 막 이렇게 되는데
3: 그 옆에 관심 없음이란 버튼이 있어요.
0: 아,
3: 그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누르시다 보면 좀 덜 뜰 수는 있습니다.
2: 아, 그 난 몰랐어.
0: 다른 점
2: 알려줬어요?
3: 예?
2: 그걸 왜 안 알려줬어요?
3: 아니 저는 구매하시라고. 예. 네. 구매해서 스트레스 좀 해소하시라고.
0: 근데 저도 해봤는데 관심 없음 눌러도 다른 제품이 뜨지.
3: 세상에 제품 진짜 많더라고요.
0: 다른 종목이
2: 그래.
0: 떠요. 안 뜨지는 않더라고요.
2: 아, 우리 사연주신 김땡땡님 여기서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두 분 얘기처럼 한 번씩은 또 사고

0: 맞아. 알고리즘 이게 또 막는다고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0: 자, 두 분의 처방송까지 들어봤는데 오늘도 임실왕자 곽상윤 PD의 선택 임왕선 잠시 진행할 텐데 임실왕자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노래를 또 뽑았을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니까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맞춰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문자 기다리면서 김범수의 나타나 알고리즘 나타나 듣고 올게요.

김범수 나타나 듣고 왔고요. 그럼 바로 갑니다. 임실왕자의 주관적인 선택입니다. 임왕선. 자, 그의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생활정보.
5: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종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아미, 백미로 나뉘는데요.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조금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죠? 지금 서울 기온은 28.5도입니다. 정기한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점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찰가루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4부 시작이 됐습니다. 8738번이요. 곧 소개팅이 있는데 서로 얼굴 사진을 교환 안 하고 만나는 시크릿 소개팅이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저보고 유명인 누구 닮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코 위는 배우 최우식 씨, 아래는 하하 씨를 닮았는데 누구 닮았다고 할까요?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야, 일단 두 분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2: 아, 저는 그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그때 스마트폰이 막 처음 생기면서 닮은 꼴 연예인 찾아주는 아, 그래, 막 그래, 카메라 맞아. 이런 것들이 한창 유행했었어요.
3: 맞아 맞아.
2: 그때마다 저는 항상 남자 연예인이 안 나오고 이연희 씨가 나왔어요.
3: 오 있다. 있다 있다.
1: 그럼 유승우 이연희 씨 있잖아요.
3: 어, 웃을 때 있어요. 웃을 때. 오.
1: 아니 잠깐만. 이야. 저기 그러네. 그 저기 드라마 뭐였지? 에덴의 동쪽.
2: 네 그래가지고. 와. 근데 제가 또 좋아했거든요 이연희 씨를.
1: 있어 있어 이연희 씨.
2: 그래가지고 어 기분 나쁘지 않은데. 좋네 그랬어요.
1: 이연희 씨가 있고 아니 우리 장원영 말고 장원형 말고 장원 씨는.
3: 네. 아 저는 많이는 사실 못 들어봤는데. 아 최근에 이종혁 씨, 배우 이종혁 씨.
2: 어 있네.
1: 있어 있어. 이종혁 있어. 다 있어. 예. 네. 아 이게 다르듯 닮았다는 얘기 또 듣구나.
2: 어, 혹시 형님도 있어요?
1: 저는요. 예. 네. 개그맨 선배님 중에 표인봉 선배님
2: 아, 알죠. 알죠, 알죠. 네,
1: 저희는 승풍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그랬죠. 네.
2: 아 그랬군요.
1: 아, 어쨌든 뭐 닮은 꼴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최우식 씨로 가면 나가면 좀 실망할 그렇죠. 것 같기도
3: 시크릿
1: 하고
3: 시크릿 소개팅인데
2: 하우식 씨라고 해야죠. 하우식 씨라고 그래가지고 어, 하우식 씨가 누구예요? 이러면
3: 있어요 네. 그런 분이 이렇게
2: 제가 하우식이랑 이렇게 뭐 섞었다
1: 아니, 다 섞었다 이게 더 센스 있고 재밌지
2: 그쵸?
1: 않을까요?
2: 오히려. 그러면 말할 거리도 생기고
3: 어, 왜냐면 네. 그러면 하하 씨 닮은 것 조금 최우식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나중에 실망을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3: 그치, 그리고 그치. 기대도 더 하실 것 같고
2: 어. 하우식 씨라고 어. 하면 더 재밌고 기대도 되고 어. 근데 사실 그 겸손이 미덕이기 때문에 그 코 위는 최우식 씨라고 했지만 뭐 약간 뭐 시신경 위는 최우식 씨 뭐 이런 느낌으로
3: 아, 약간 웃자고
2: 그렇죠 이미 어.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니까 코 위라 그러면 범위가 좀 넓잖아요
1: 시신경 그러니까, 쪽으로
3: 예. 하관은
2: 그, 뭐, 하관 그렇죠 그렇죠 눈썹 위가 뭐 최우식이라든지 이러면은 더 약간 그래, 만났을 때 더 좋아야 어. 돼요 사실
1: 그러니까 아주 그 문자의 어떤 센스와 재치를 발휘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코너 속의 코너 들어가 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고마 찰가루들의 사연에 장원 씨랑 승우 씨가 동시에 답해 줄 텐데 두 분이 세 개 질문 중 몇 개 답이 통할지 자 요것도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니까 마친 찰가루들 랜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자 가볼까요 초식에 주세요 자 먼저 민수님의 사연입니다. 아내와 베트남 달랏을 갔습니다. 저는 해외 왔으니 무조건 현지 음식만 먹는다였는데 아내는 한국 사람이니까 현지에서도 한국 음식을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두 분은 누구 말에 더 공감하시나요? 남편 아니면 아내 하나 둘 셋
3: 남편
1: 아 아니었어. 안땡땡님의 고민은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보니 얼굴이 가물가물한 사람들 번호가 좀 있더라고요. 핸드폰 속에 연락 자주 안 하는 사람들 지울까요? 그래도 어려운 인연들인데 그냥 줄까요? 자 지운다 보관한다. 자 지운다 보관한다. 하나 둘 셋
3: 보관한다.
1: 오 좋아. 마지막 6487번님의 사연 고민인데 곧 초복이잖아요. 초복에 치킨 삼계탕 중 어, 둘 중 뭘 먹을까요? 헉, 이거 진짜 고민된다. 둘 다 좋아하는데 행복한 고민입니다. 치킨 대 삼계탕 하나 둘 셋
2: 삼계탕.
1: 아하, 오늘 두 개가 통했습니다.
2: 네, 준수하네요.
1: 어, 아, 좋아요.
3: 이 정도.
1: 자, 두 개를 맞힌 철가루들 있죠. 몇 분 뽑아서 랜덤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이따가 선곡표 확인하시고. 근데 첫 번째 이제 민수님의 사연이 두 분은 해외 현지 여행 가면 여기서 이제 나오겠네요. 네. 현지 음식을 먹는다가 누구예요?
3: 저요.
1: 아 장훈 씨, 네네. 한국 음식 생각이 안 나요?
3: 생각은 나는데 어. 어차피 뭐 5박 6일, 6박 7일 요 정도 길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3: 한국 가서 먹지 뭐. 그때 한국 돌아갔을 때 먹는 순댓국이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
1: 그래, 그게 네. 있어.
2: 맞아, 그건
1: 참고 있어. 참고 몸.

0: 먹고 그리웠다가 와서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뭐 순두 순대찌개 뭐 아무거나.
1: 그러면 이제 한국 음식이 진짜 맛있구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네. 현지도 경험도 하고 좋습니다.
0: 그래서 아내를 그럼 좀 설득을 해라.
1: 네네.
0: 예. 야, 근데 달랏에 가면 아마 한국 음식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2: 그죠, 그죠. 저는 약간 이 포인트를 봤어요. 아내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현지 음식만 먹는데 아내는 현지에서도 한국 음식을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이 무조건이란 단어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내분이 한국 음식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한 거는 이건 약간 일종의 향수병 같은 거 같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힘들어서 견디기. 그래. 그러니까 저도 현지 음식을 먹는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뭐 한 끼 정도 아내가 입맛 돋구고 싶어서 먹고 싶다는데 뭐 그냥 해줄 수 있지 않나.
1: 그래서 고추장 이런 걸 좀 가져가잖아요.
2: 아,
1: 그런 고추장이나 김치 정도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0: 그렇죠.
2: 휴양지에서도 그 컵라면 같은 거 하나 먹으면 그렇게 맛있잖아요.
1: 근데 요즘에 한국의 세계화가 잘 돼 있어서 어디 가도 컵라면하고 고추장 정도는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뭐
2: 그 정도로 타협을 그러면.
1: 타협. 네.
0: 그러면은 제가 하나 보태자면 제가 쓰는 수법이기도 한데 그런 거 있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는 싶은데
2: 네네.
0: 아, 너 뭐 2박 3일 3박 4일에서 꼭 한국 음식을 먹고 하니까
2: 네.
0: 약간 좀 눈치 보일 때가 있어요.
2: 아, 네네.
0: 그래서 약간 그 라면 국물 같은 게 땡길 때 있거든요. 라면 국물 스프만 따로 팔아요.
1: 맞아요. 그거 티백으로도 팔아요.
0: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아메리카노 아니면 저기 녹차 티백 마시듯이 컵에 호텔 아침에 물을 끓여서 많이 술을 마시거나 그러면 해장도 하고 싶고 약간 좀 니기니기 할 때 그거 다 이렇게 약간 에스프레소 마시듯이
2: 네.
0: 쫙 먹고 하면 다 내려가. 그래서 아내분한테 차라리 그 스프를 한 몇 개 두 개 갖고 가시는 건 어떨까.
2: 좋은 팁이네요.
1: 작업실에서 왜냐면, 먹는데 맛있어요.
0: 맛있죠.
2: 절충한.
0: 근데 또 어쨌든 장호 씨 말대로 자 그 현지 음식 4박 5일 뭐 5박 6일인데 현지 음식 먹을 것도 많거든. 베트남식
1: 많거든요.
0: 반미 등등도.
1: 너무 많죠.
2: 그죠. 베트남이면
0: 한번 잘 설득도 해보시고. 자 근데 연락처는 딱 뭐 두 분이 그냥 지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2: 네.
0: 소중한 인연이니까.
1: 네네. 그렇고 이 핸드폰의 저장 용량이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용량이 모자라서 지워야 돼 이런 경우는
2: 그쵸.
1: 없거든요.
2: 얼마 잡아먹지 않아요. 네.
1: 그리고 어느 날 전화번호가 떴는데 모르는 번호네 받았는데 아는 사람이 그랬을 때 얼마나 민망해요. 이름이라 딱 뜨게끔 계속 일단은 셋업을 해놓으시고
0: 이 저장 용량 얼마 되지는 않는데
1: 그렇죠.
0: 그걸 차라리 사진을 지워라.
2: 맞아요.
1: 그렇죠.
2: 물론 가독성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보관하세요.
1: 그렇죠.
0: 근데 장훈 씨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용량이 많이 안 차지한다라면 저도 못 지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 연락 올지 모른다 이걸 떠나서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되게 반갑게 용철아 하는데
1: 그렇죠.
0: 번호가 그러면 알죠. 우리나라 또 연기 중에 내가 핸드폰 업데이트하면서 막
1: 분실해서
0: 그게 나을 것 같아요.
2: 근데 바꿨는데 안 알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갑자기 전화와서 나 누구야 이러면
1: 제가 모르는 어떤 분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은 그분이 누구세요? 그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죠.
0: 그러니까.
1: 지웠거나 진짜 핸드폰을 잊어버리셨던 거예요.
0: 그렇기 때문에 뭐 지우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네요. 자 이제 초복 음식은 약간 스무 시는 그래도 좀 이제 항상 나이가 우리가 여러분 스무 시가 우리 또래 나이가 아니에요.
1: 그렇죠.
2: 네네.
0: 완전 MZ의 완전 이제 갓 서른이죠.
2: 그렇죠, 그렇죠.
1: 정점
2: 따끈하죠.
1: 어쩐지 덥더라.
2: 영서티.
0: 영서티, 영서티인데.
1: 영서티.
2: 영서티.
0: 영서티. 영서티로서 난 치킨 고를 줄 알았거든요.
1: 예, 저도.
0: 근데 삼계탕이에요?
2: 치킨이 더 익숙하시긴 할 텐데 이분은 고민할 정도면 그 어디 가서 먹을 여유가 있으신 분 같아서 그래도 삼계탕이 몸에도 더 좋고 이러니까 저는 예, 영서티로서 삼계탕. 예.
0: 그 국물에 또 밥도 있고.
2: 약간 녹진한 거 좋아하세요? 맑은 거 좋아하세요? 삼계탕?
1: 녹진해야죠. 저는 들깨 삼계탕 그렇게 좋더라고요.
2: 이렇게 푹푹 끓는 거. 그 막 기포 막 터지고
1: 국물을 떴을 때 쭉 흐르지 않고 툭툭툭툭 되는.
0: 그러면 다음에 누룽지 삼계탕도 한번 드셔보세요.
1: 최고. 저 먹어봤죠.
0: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삼계탕이 나왔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뭐 치킨도 사실 그냥 치킨도 맛있죠.
2: 이게
1: 약간 점심은 삼계탕 저녁엔 치킨과
0: 맥주.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날 하루를 보내시면
0: 아예 치킨 데이로
1: 둘 다 잡으시죠. 네,
2: 치킨은 또 자주 먹잖아요. 근데 또 삼계탕은 뭔가 탁 그 여름에
1: 정점에서 딱 먹는 거죠. 더울 때.
0: 삼계탕이 은근히 자주 안 가게 돼요.
2: 맞아요.
1: 그렇죠.
0: 우회로
1: 뭔가 좀 헤비한 느낌이 살짝 있을 수도 있어서
0: 그렇죠.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고쳐보게. 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사연 올리고 싶은 분들은 이런 사연이면 됩니다. 1월 게시판에 둘 중이라고 말머리 달고 올려주세요. 소개되면 랜덤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고민 사연 읽어갈게요. 아, 우리 저기 영서티 유승우 씨.
2: 네네.
0: B의 서티 섹시 알아요?
2: 아, 알죠.
0: 아, B의 서티 섹시.
2: 제일 섹시한 나이에요. 서티.
0: 영서티를 위해서 오늘 띄워드릴게요.
2: 아, 감사합니다.

0: 알파인 비공식 상담가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와 함께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고민이 됐어요 벌써.
1: 네.
0: 철가루 3457님의 사연 우리 영서티
1: 네.
0: 승우 씨가 읽어볼까요?
1: 친구가 자꾸 전남친 소식을 알려줍니다. 야, 네 전남친 이번에 유럽으로 출장 갔더라? 회사에서 엄청 인정받나 봐. 뽑혀서 온 거래. 이러다 금방 승진하겠어. 야야, 네 전남친 그리고 소개팅했대. 엄청 이쁜 사람이었대. 전남친과 친구들이 아는 사이라 소식 듣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제가 실시간 업데이트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에게 전남친 소식 알려주지 말라고 했더니 왜? 너 아직 걔 못 잊은 거... 못 잊은 거지 맞지? 야, 감정 없으면 소식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신경 쓰이는 거면 아직 감정이 있네 이러네요. 궁금하지도 않은 전남친 소식을 자꾸 전하는 제 친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아, 두 분 알려줘요. 전남친의 소식을 전한 이 친구 심리, 일단 심리가 뭘까요?
1: 아, 그냥 일단... 너무 별로인 심리죠 뭐. 그 이게 아니 왜 이렇게 오지랖이에요?
2: 와, 근데 이런 사람들 이거... 많아.
1: 아 그래 많아요? 네,
2: 남의 연애가 잘 안 됐을 때 아우 꼬습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어. 사실 나도 있었나?
2: 그러니까
1: 근데 타격을 안 받은
2: 마냥
1: 것뿐이었나?
2: 행복해 보이던 커플이 헤어졌어. 그러면 네네. 내심 친한 친구지만 아 그래 잘 됐다 이제 나랑 더 많이 놀아주겠지 이렇게 꼬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네. 이게 위로랍시고 그렇죠. 시작을 했을 거예요.
2: 네. 근데
0: 야. 너 그 유럽 갔다는데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한 게
2: 맞아요, 맞아요.
0: 이제 왜 그렇지? 이 친구 잘 안 되게 말하나?
2: 이렇게 이 상황에서 하지 말라고 왜 자꾸 해? 이런 반응조차 안 해주시는 게 왜냐면 이 반응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0: 그 논리 때 왜 타격감들 네. 보고 놀리잖아요. 네.
3: 그러니까. 하지마 네. 장난치지마 하면
1: 좋아하네 아직 좋아하네
0: 이건데
1: 좋아하네.
2: 네. 오히려 그런가? 담담하게 아 그랬구나 어디 갔대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그러면 좀 덜해질 것 같고
1: 맞아요.
2: 그래도 사실. 만약에 계속
0: 아니 그러면 또 이 친구 네. 바빠지는 거 아니야? 어딘지는 몰랐는데 잠깐
2: 알아볼게
0: 해서 독일이래.
1: 맞아.
2: 아 독일 어디? 도시까지 얘기해줘야지.
0: 이렇게 나가는 방법. 나 네. 이것도
1: 괜찮다.
0: 하나의 네.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1: 부담스럽지 않고
0: 누가 그래서. 봐도 예상되는 표정들이잖아요. 그렇죠. 야 저기 뭐 니네 전남친 소개팅했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개팅했대.
2: 어떤 진짜?
0: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지 그게 딱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할 거야.

0: 이렇게?
1: 네. 오히려 당당하게 이것저것 더 물어보시고 그래야지 언젠가 덜 물어보실 것 같아요.
0: 잠깐 상담 사연을 미리 줘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 잘해?
1: 미리 그러니까. 좀 읽어봤어요. 좀 전에. 네.
0: 미리 읽어봤어?
1: 네네네.
0: 아니 승우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 근데 약간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진짜 막 꼬수어서 막 약간 야 너 전남친 소개팅한대 왜 이런 게 아니라 야 근데 전남친 소개팅했대 뭐 예쁜 사람이었다던데 아 근데 비웃도 좀 별로긴 한데 아무튼 진짜 너무 약간 그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그 사연자님보다 사회성이 좀 덜해가지고 진짜 그냥 솔직하게 없어서. 눈치 없이 물어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야 이번에 유럽 출장 갔대.
1: 아무 생각 없이. 그랬다 이제.
0: 야, 걔, 그러니까. 걔는 뭐야 그런 거 너랑 헤어지고 유럽 출장을 가고 그러는 게 난 진짜 별로 이상해. 그러니까
2: 재밌게 말하고 싶어서 상대방이 야 진짜. 그러게 야 어디로 갔대 이게.
1: 그렇지.
2: 아 진짜 아, 열받네 그, 막 이런 그림을 원해서.
1: 그런데 이제 화를 내면은 그죠. 아 미안해.
2: 그죠.
1: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또 해.
2: 그런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 좀 알려줄 필요가 있나.
1: 저는 만약에 이게 하고. 계속 반복된다면 한 번 정도는 굉장히 그래.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 친구한테는 안 좋잖아요. 전남
1: 예, 최대한 그쵸. 안 꺼내주는 게 좋죠.
0: 그래.
2: 맞아요.
0: 뭐 이 친구랑 절교 이런 건 어때요? 이런 친구랑.
1: 아 그래도 남자친구는 갔고 친구는 남아있으니 네. 절교까지는.
0: 그렇게 그러지 말고.
2: 네. 네.
0: 자 그러면 이제 첫 방송으로 이번에는 이제 장훈 씨부터 한번 그러면 들어볼까요?
1: 네, 아, 저는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를 준비했는데 이 친구가 나쁜 친구는 아닐 겁니다. 나쁜 친구는 아니고 남자친구는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이 친구와의 우정과 여러 가지는 계속 오래 갔으면 해서 오래된 친구를 선곡해왔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아까 지금처럼 또 한 번에 끝난 게 아닌 것 같잖아요.
1: 네. 네. 사실 이게 계속되면은 결국 이 친구랑 멀어질 수 있거든요.
0: 그러니까
1: 저는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아까 그 뭐 유럽 어디로 갔대 이런 리액션도 있지만 말고 네. 진짜 뭐 진지하게 얘기하는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그렇죠. 진지하게.
0: 너 나한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심리야? 무슨 마음이야?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좋아할 것 같아? 내가 기쁠 것 같아?
1: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랑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 근데 네가 이럴 때마다 나 너한테 점점 거리감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0: 그래.
1: 것 같습니다.
2: 네네.
0: 아니 뭐 드라마 참교육처럼 막 갑자기 이 친구가 만약에 그래 됐을 때 복수하는 거 있잖아요. 어때? 니네 전남친. 베트남 여행 갔다던데.
1: 아니 예전에 좋아했던 건가 삼각관계 이런 거 아니겠죠?
2: 아 진짜 최악이다 그러면.
0: 근데 어쨌든 우리 장훈 씨 말은 또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그러니까. 오래된 우정을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2: 따뜻해요.
0: 그러면 승우 씨는 어떤 곡이죠?
2: 네 제가 내린 처방송은 브로콜리 너마즈의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입니다. 사실 이 처방송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이 사연자님을 위해서 찾아본 노래였는데 일단
0: 더 뭐, 따뜻하다.
2: 제목은 너무 알맞는 것 같아서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0: 잘해.
2: 예, 그냥 이거 이 제목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장원 형처럼 이렇게
0: 장원 형처럼 하면은
2: 장원이 형처럼
0: 장원 형처럼 또 아이브의 예. 장원 형 나온 줄 알고 문자 또 와요. 장원 형이 나왔다 그러는데 자꾸 남자 목소리 같은데
1: 어쩌다 이름 이렇게 돼갖고
0: 장원이 형
2: 장원이 형처럼 그렇게 따뜻하지 못해요. 사실 그 사실 친구에게 전남친 소식 알려주지 말라고도 이분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들은 거면 그리고 약간 전남친과 친구들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애초에는 사연자님 친구분이셨던 것 같거든요.
0: 그쵸.
2: 그래서 약간 친구분이 저는 사연자님보다는 고칠 점이 더 많다. 사연자님이 이해할 지점보다는 친구분이 좀 눈치도 좀 챙기시고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너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하십시오.
0: 그래요. 진짜 네. 친구의 마음 버전에서 친구 버전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0: 그렇죠.
2: 네.
0: 아, 두 분의 초방송 좋네요. 이제 임실왕자 우리 곽상윤 PD의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골랐을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 몇 번 뽑아도 선물 드리고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자

0: 활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오피스.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스톱!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임실 왕자의 확실한 선택 임왕선 가볼 텐데, 임실 왕자 곽 PD가 고른 마지막 처방송은요? 자, 오늘은 이제 아까 팝송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이제 국내 가요입니다. 자, 어떤 처방송을 골랐을까요?
5: 네, 그러니까 웬만한 잘 받아요, 타격이 잘 받아. 없어.
4: 그러니까요. 오늘도 두 분 덕분에 재밌었고요. 우리 끝인사 함께 하면서 헤어지죠. 오늘 하루
6: 오픈업
4: 제시되는
7: 치어업
4: 영철이랑
6: 장훈이랑
7: 승우는
4: 이제 샤라.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2: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0: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보면서 사온 수박이 양손으로 무게까지 비교해서 사온 옥수수가 생각보다 심심한 맛일 때 이게 뭐라고 배신감까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며 설탕이랑 얼음 넣어서 갈고 버터에 달달 볶고 예정에 없던 수고까지 첨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겉만 봐서는 모르고 때로는 공들인 만큼 돌아오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요, 바꾸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달콤한 반전이 가능하다는 거겠죠.